0: 올 1월까지는
1: 네.
0: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1: 예.
0: 독서 논술이라는 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1: 예.
0: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1: 예. 독서논술 선생님을 몇
0: 네.
1: 년 하셨어요?
0: 20년
1: 20년.
0: 정도 했습니다.
1: 예.
0: 네.
1: 오랫동안 하셨네요.
0: 네네.
1: 그 독서논술 선생님을 하신 것이 어떤 이렇게 동화를 쓰게 된뭐 계기이기도 한가요?
0: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책을 읽기 전에는
1: 네.
0: 이 사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개인에게만 천착을 했었는데요.
1: 네.
0: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돌리면서
1: 예.
0: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조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하늘이 선생님 하시면서 계속 이제
0: 네.
1: 글을 쓰게 되신 거네요.
0: 네.
1: 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책을 함께 읽고
0: 네.
1: 하면서 이제 그 힘으로 또 시간을 내기가 빠듯하셨을 텐데요.
0: 네, 사실은 한우리는
1: 예.
0: 매달 책이 바뀌거든요.
1: 예.
0: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1: 예.
0: 적어도 한 달에 3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만이 돼요.
1: 예, 초, 중, 고 아이들이 읽을 책을 다 읽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또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0: 같이 그러니까
1: 같이 이야기하고,
0: 토론을 하고 글까지 쓰는 것을
1: 예.
0: 하는데요. 그래서 수업을 위한 책은 30권씩은 매달 읽어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책을 읽었지만
1: 예. 예.
0: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1: 네,
0: 네,
1: 그러게요.
0: 그래서 글을 쓰는
1: 네.
0: 밑바탕은 책 속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1: 예. 이제 그 선생님 역할이
0: 네.
1: 생업이기도 한데,
0: 맞아요.
1: 나를 작가로 길러준,
0: 예.
1: 네, 그런 현장이네요.
0: 네.
1: 네. 아주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완산도서관 입주 작가를 작년에 하셨나요?
0: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 봄인가 봐요. 작년 봄에
1: 예.
0: 했고,
1: 예.
0: 지금 현재도, 올 4월 달부터도 다시
1: 다시
0: 8기
1: 또,
0: 입주 작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이제 다시 들어가는 곳은 뭐, 이제 지금은 전념하시는 거니까, 창작에 전념하시는 거니까 이제
0: 네.
1: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 독서논술 선생님을 하시면서 입주 작가로 또 하면, 예.
0: 오전에는 9시에 이제 그 입주 작가로 가서
1: 예.
0: 수업이 있는 대부분 수업이 한 4시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3시까지만
1: 예.
0: 거기에서 책도 보고
1: 예.
0: 글도 쓰고 이제
1: 예.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작년에 나왔던 작품을
1: 예.
0: 오로지 거기에서 쓴 거였어요. 입주
1: 예.
0: 작가로
1: 아하.
0: 있으면서 6개월 동안
1: 예.
0: 거기에서 초고를 완성하고 퇴고까지 한 작품이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이었어요.
1: 예. 그야말로 주경야독하신 거네요.
0: 뭐, 그렇게까지는
1: 예.
0: 아니지만, 이 시간이 빠듯하니까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더 집중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아마 지금 손주를 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0: 네.
1: 네.
0: 손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1: 예.
0: 재작년에 결혼해서 작년에 손녀딸을 낳았어요. 너무 예뻐요.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SNS는 잘안 해요. 그거를 보게 되면 계속 또 써야 되고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1: 예.
0: 잘 활동을 안 하는데, 손녀가 커가는 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가끔 올립니다.
1: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0: 네.
1: 참그 손주가 생기면
0: 네.
1: 정말 어떻게 못할 만큼 너무나 예뻐하고,
0: 너무 예뻐요.
1: 예, 그런 마음이
0: 네.
1: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운 거는 막 키우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그 생명의 소중함,
1: 네.
0: 커나가는 거에 신비로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 아이 키울 때와는 또 다른 한 발짝 멀리서 보니까
1: 예.
0: 제대로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니까
1: 예.
0: 이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1: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독서논술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신춘문예 작품을 내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한 하누리 독서논술을 10년 정도 했을 때,
1: 예.
0: 제가 젊은 날에는 저 살기에 급급했더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1: 예.
0: 그래서 내가 조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1: 예.
0: 글을 쓰게 된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 책을 읽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1: 예.
0: 쓴한 2년 반 동안 글을 쓰고 나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것 같습니다.
1: 예, 일쭉 써온 것들을 내셨던 거예요.
0: 네, 2년 반 동안에 사실은
1: 예.
0: 단편을 한 10여 편 쓰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장편도 2년 반 안에 한 3권,
1: 예.
0: 3작품, 4작품 썼던 것 같아요.
1: 예.
0: 예.
1: 그러면 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두 번째 짝이라는 작품은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건가요?
0: 두 번째 짝은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것의 화두는 항상 인간이거든요.
1: 예.
0: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알리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상징적으로 아이가 나와서 이사를 가는데 장독대 그 뚜껑이 그러니까 장독이 깨지고 뚜껑에 금이 갔어요.
1: 예.
0: 금이 갔는데 그거를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가요.
1: 아하.
0: 근데 저기 휴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 뚜껑이 금간 거지만 괜찮아서 그거를
1: 예.
0: 가져가요.
1: 네.
0: 가지고 누군가는 버렸지만 누군가는 또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가고 그거를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놓고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비가 오고 뭐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서 민들레 씨앗이 하나 거기에 포착을 하게 되는데 봄에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1: 예. 예.
0: 비록 근간 그 저기 항아리 뚜껑이지만 그 나름의 또 다른 제2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1: 예.
0: 이렇게 부각시킨 내용입니다.
1: 제2의 역할이라는 것을 의미한 두 번째
0: 네.
1: 짝. 네. 그런 작품이었군요.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논두렁 밭두렁이라는 통기타 듀오가 활동했었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선 활동에 힘을 쏟았던 부부 가수이기도 합니다. 논두렁 밭두렁의 노래 다락방 띄워드립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작가 이경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등단하게 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9년. 이때 출간한 장편 동화 달려라 달구. 이 작품이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었어요. 이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선정되고 나서 작품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책을 먼저 내고 나서 선정되는 건가요?
1: 아, 이거는 그냥 출판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이
0: 예.
1: 모두 다 작품이 있으면 그거를 출판산업진흥회에 원고를 예. 이렇게
0: 아,
1: 내게 되면 거기에서
0: 예.
1: 심사를 해서
0: 이미
1: 선정,
0: 다,
1: 네.
0: 다 마친,
1: 작품으로
0: 집필을
1: 마친
0: 마친
1: 것을.
0: 작품을.
1: 네.
0: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우수 출판 콘텐츠로 선정이 돼서
1: 네.
0: 책을 내게 된 거네요.
1: 네.
0: 네. 이 달려라 달구 저희 평화동 마을신문에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1: 네. 네, 알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저희 평화동 마을신문 2020년 2월 호에 책 소개가 나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평화동 마을신문은 아이와 함께 있는 책이라는 면을 만들어서 매달 한 편씩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둘의 미디어넷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려라 달구 장편 동화 이 내용 우리 작가님께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달려라 달구는 일제 강점기가 시대적 배경이고요.
0: 네.
1: 일본인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단순히 어떤 물품만을 이렇게 착취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 독도에 있는 강치를 다 몰살시켰듯이
0: 예.
1: 우리나라 토종개라고 하는 삽살개도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기는 군인들한테 먹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식품으로 이렇게 하고
0: 예.
1: 그 삽살개 가죽은 군인들의 모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옷을 만들거나 그렇게 쓰였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런 잔악한 거의 홀로코스트에 가까운 만행을 조금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0: 예.
1: 것입니다.
0: 그 정말 요즘에는 삽살개 보기가 참 힘들고 또 경산에선가 그 삽살개를
1: 네,
0: 천연기념물
1: 경북대학교. 예,
0: 예,
1: 경북대학교에서
0: 천연기념물로
1: 이거를 복원시켰다고 했었거든요.
0: 그렇게 될 정도라면 그만큼 많이 삽살개가
1: 이미
0: 일제강점기에
1: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시켜서 제1호, 2호를 독도 지킴이 해가지고 삽살개를 그쪽에다가 줬다라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삽살개 한 마리가 거기 독도 지킴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제가 뉴스로 들었어요.
0: 그러면 이 삽살개 자체가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은 아이가 있죠?
1: 주인공 아이는 있어요.
0: 예.
1: 주인공 아이는 있고, 그 삽살개를 누군가가 저기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하나
0: 네.
1: 가져다 주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0: 예.
1: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 삽살개가 조금 영리하거든요.
0: 네.
1: 다른 개에
0: 예.
1: 비해서 영리해서, 주인공 여명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0: 네.
1: 그 여명이의 아버지가, 쌀을 파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독립자금을 이렇게
0: 예.
1: 몰래몰래 줬었어요. 근데
0: 네.
1: 어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감시가 심해서,
0: 네.
1: 이 여명이하고 삽살개 목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0: 예.
1: 같이 배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0: 아하.
1: 활동을 해요.
0: 예.
1: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삽살개를 모두 막다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0: 예.
1: 이 여명이네 삽살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니까
0: 네.
1: 잡아가요.
0: 예.
1: 잡아가서 사실은 그 공간적 배경은 제가 군산
0: 예.
1: 인피 거기로 삼았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인피에 있는 창고에 삽살개 잡은 거를 전부 다 모아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0: 예.
1: 이 여명이가 그 삽살개 자기 삽살개를 찾으러 가서
0: 예.
1: 모두 잡힌 거를 다 풀어주고
0: 예.
1: 하는 과정을 엮은 것입니다.
0: 그 장면이 바로 달려라 달구네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 삽살개가 되게 충직하고,
1: 네.
0: 머리도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 삽살개 이름을 달구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1: 네.
0: 달구라고 이름을 짓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니까요.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작품을 쓸 때는 등장 인물들의 이름도 그
0: 네.
1: 시대와 조금 맞아야 되고,
0: 예.
1: 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주제와도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0: 예, 그렇죠.
1: 근데 요즘에 그 강아지들 이름은 너무 저기잖아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0: 예.
1: 근데 그 시대는 일제강점기니까
0: 예.
1: 가장 많이 쓴 이름들이 뭘까
0: 예.
1: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다 노트에 적어봤는데 어쨌든 개구자는 붙였어요.
0: 예.
1: 개구자는 붙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그냥 달구라고
0: 예.
1: 선정을
0: 그
1: 했습니다.
0: 제목과 연관된 달려라 달구,
1: 네.
0: 달기라는 의미에서 달구라고 한 건가 하는 생각도
1: 그런
0: 했습니다.
1: 의미도 있고요. 네.
0: 예. 모진 핏바닥에도 꺾이지 않는 아이들과 삽살개 달구. 억압받는 땅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버텨냈다는 점, 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남겨뒀다는 점에서 마지막 장면에 여운이 있습니다, 작가님. 네. 이경옥 작가님의 장편 동화 달려라 달구,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암울하고 가슴 아픈 현실, 그 속에서도 우리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어린 여명의 눈과 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과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여담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이 삽살개는 예전에 이제 우리 옛 민담이나 소설에서도 좀 등장을 했죠. 예, 뭐 이제 진돗개나 풍산개는 별로 등장한 적이 없는데, 삽살개는 많이 등장했다고 하고요. 또 황희정승이 눈빛이 날카로웠다는데, 이뭐 황희정승의 말년 황희정승과 눈싸움을 해서 황희정승이 탄식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시 근대 이전의 문학이나 설화 속에서 담겼던 이 삽살개 이야기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찾아는 봤어요.
0: 네.
1: 이제 그림 같은 데에서
0: 예,
1: 옛
0: 그림. 예,
1: 민화나 그런
0: 민화에.
1: 데서 보면은 삽살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이거 쓰면서 공부한 것 중에 우리 것들이 그러면 뭐가 있나? 지금 현재는 없어진 것들이. 그랬더니 흙소 같은 것도
0: 예.
1: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흑소,
1: 지금은 누런 그런 소를 연상하지만 예전에는 흙소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토종개가 뭐 진돗개나 삽살개나 풍산개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경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경개라고 꼬리가 짧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찾아봤더니 아, 없어진 우리 것도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려 이게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면 좋겠다. 우리 것들을 우리 것이라는 게 수천 년에 흐르면서 이 땅에 자리 잡기까지는 걔네들이 유전자가 남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거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일일이 다 찾아보셨구나.
1: 네.
0: 네. 그런두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달려라 달구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노래입니다.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동물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수 박희수의 노래, 잔점박이 물범 같이 듣겠습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장편 동화 집고양이 꼭지의 우연한 외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동물이 등장하는 동화인데요. 이 책은 2023년 전주 올해의 책, 또 2023년 한국예술이 올해 문학 나눔에 선정이 됐어요.
1: 네.
0: 네, 이 책을 내고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1: 사실은 뭐 기분도 좋았지만 이게
0: 네.
1: 의인화 동화로 고양이들이 등장을 하지만
0: 예.
1: 사실은 인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0: 예.
1: 동화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0: 예.
1: 동물로
0: 예.
1: 의인화한 것뿐이고
0: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다.
1: 사람의
0: 예.
1: 이야기다라는
0: 네.
1: 것이에요.
0: 이 여러 부문의 도서로 선정되는 걸 보면 우리 작가님 필력이 참 대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이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주인공은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사는 집고양이가 이제 꼭지가 주인공이고, 얘가 우연히 아파트 1층에서 사는데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다 외출한 후에 혼자 베란다를 쳐다보다가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0: 아하.
1: 아, 그리고 그래서 그 길고양이가 이렇게 우연히 베란다에 있는 그 꼭지를 보고 넌 거기서 심심하지 않냐고 나와서
0: 예.
1: 나랑 놀자라고
0: 아하.
1: 해요.
0: 예.
1: 그래서 얘가 마침 열려 있는 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나가서 그
0: 예.
1: 애하고 같이 바깥을 돌아다닙니다.
0: 예.
1: 돌아다니는데 이제 길고양이 친구인 담비라는 아이가 쟤는 못 보던 아이인데 누구냐고 하니까
0: 예.
1: 아파트 사는 애야
0: 예.
1: 하니까 그 담비라는 그 길고양이가 그래요. 인간들이 주는 먹이만 먹고 사는 애인데
0: 아하.
1: 그게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다.
0: 예.
1: 쟤는 가짜야. 진짜 고양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내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고양이지. 인간들한테 애교를 떨면서 저렇게 사는 거는 진짜 고양이가 아니야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꼭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르게 산다고 해서, 고양이라는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0: 네.
1: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결국,
0: 작가님이 하고 싶은
1: 네,
0: 얘기를,
1: 제가 하고
0: 예.
1: 싶은 이야기였어요. 네.
0: 네. 이제 꼭지의 말을 통해서 전해 주셨는데,
1: 네.
0: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고양이도 키워요.
0: 예.
1: 고양이를 키우는데, 길고양이들이 막 와서 우리 고양이의 그 사료를 막 먹거든요.
0: 네.
1: 근데 막 싸워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따로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착안은 거기에서 했어요. 어디에 살든지 얘네들이 화합하면서 잘 살면 좋지 않을까?
0: 예.
1: 집에서 내가 키우는 고양이나 저렇게 길거리에서 헤매는 고양이나
0: 예.
1: 왜 쟤네들이 화합하지 못하지?
0: 예.
1: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도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서로를 경계하고 자기의 어떤 틀에서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데, 아,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에 빗대어서 이렇게 동물을 등장시켜서 한번 써본 것입니다.
0: 네, 먹이를 놓고 다투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생각하셨네요.
1: 네.
0: 네, 의인화한 동화지만 집고양이, 길고양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 어린이 독자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이게 120쪽이 넘더라고요, 책이.
1: 네.
0: 예, 집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떠오르면
0: 네.
1: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기까지의 시간은 조금 걸려요.
0: 네.
1: 근데 이제 머릿속에 구상이 되면 초고를 쓰는 거는 뭐 빠르면 한달 안에도 쓰고요. 초고는 뭐 늦으면 5,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초고만 끝난다고 다가 아니라 이걸 태고하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문장 하나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작품이나 다 초고는 빠르게 써도 태고하는 과정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퇴고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노트북 속에서 잠들었다가
0: 예.
1: 아, 몇년 뒤에 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0: 이 책도 썼다가 나중에 퇴고하셨나요?
1: 네, 이것도 조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0: 예.
1: 병행을 하면서 글을
0: 예.
1: 썼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고치려면 또 일을 해야 되고 해서
0: 예. 예.
1: 이게 맥이 끊겨요. 흐름이 끊겨서 노트북에서 막 1년이 있다가 다시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시는 작가님 존경스럽습니다. 아,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경옥 작가님 열정적인 창작 활동 이야기 들으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잠시 노래 한곡 들으면서 숨좀 돌리겠습니다. 더 클래식의 노래 마법의 성 듣습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엊그제 부산에 다녀오셨던데 아마 이책 때문에 부산행이 잦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 맞아요. 맞습니까?
1: 네, 제가 운이 좋게 진짜 가족 맞아요가 한국
0: 네.
1: 안데르센 상도 받았지만 올해는 이 책으로 인해서 작년에 출판이 됐는데
0: 네.
1: 올해 한우리 독서 논술에도 3월 달에 이 책이 선정이
0: 예.
1: 됐어요. 그리고 부산 원북원의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0: 네.
1: 제가 부산에 강연이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0: 아,
1: 네.
0: 그러시구나. 원북원 부산.
1: 네.
0: 이게 무슨 뜻이죠?
1: 아마도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0: 예.
1: 1년에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0: 네.
1: 어린이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 책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해요.
0: 예.
1: 독서 골든벨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거를 또, 시나리오로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극본을 써가지고, 연극도 공연을, 5차례 한다고 들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1년 내내 선정된 책으로 많은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1년 내내 한다라는 의미로 원북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 전주에서 몇해 전에 그 어린이 책 선정됐을 때에는 그렇게 큰 활동은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좀
1: 네.
0: 비교가 됩니다.
1: 많이 비교가 되긴 하지만 뭐 전주에서 됐을 때도 사실은 너무 감사했죠.
0: 예.
1: 두 번째 책이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줘서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지역 시민들이 뽑아준 거라서 그때도 감동이었고 이번에는 타 지역에서 인구가 300만이 넘는 제2의 수도라고 하는 부산에서
0: 예, 그것도요.
1: 됐던 것이라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0: 예.
1: 제 책이 돼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예, 아마 제가 부산에 있는 동화 작가라면 매우 서운하고 부러웠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진짜 가족 맞아요. 이 다양한

0: 집에 안 가?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안 돼요?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조금만 놀다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될 즈음인데도 안 가서, 빨리 가야지. 엄마 기다리시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저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 선생님 꼭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집을 가면 새아빠가 퇴근 시간이 빠르고 엄마는 1시간이나 있다 집에 들어와요. 그렇게 말을
1: 엄마가
0: 하더라고요.
1: 없고 새아빠만 있는데 들어가 있기가
0: 예.
1: 싫다.
0: 그러니까 너무 서먹하고 아직 익숙치 않아서 나 집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말아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1: 그랬겠네요.
0: 자기 그 가족사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알았다고 했는데 걔가 가고 난 뒤에 며칠이 있다가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는 그러면 맞물지 못한다면 거리에서 엄마가 들어오기 퇴근할 때까지 헤매고 있지 않을까.
1: 그런
0: 이런
1: 걱정이 되죠.
0: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기 가족사를 비밀로 하지 않고 유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사회가 이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아무런 그런 자기 가족사가 비밀이 아니게끔 만드는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집필하게 됐어요.
1: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완전한 픽션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0: 사실 소재는 그래서 걔한테서 따왔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다 픽션이에요.
1: 그것도 계기가 있었네요,
0: 네,
1: 그러면.
0: 계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재혼 가정을 다루고 재혼 가정끼리 새아빠나 새엄마나 각각의 자녀를 둔 가족이 합해졌는데 각각 가족들이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푸는 것인데요. 그 주인공 다영이는 엄마와 함께 새아빠가 아들 둘이 있는 새아빠와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아이가 여기서 또 태어나요.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새아빠가 문씨기 때문에 문봄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친아빠 이름을 따 성을 따서 박다영이에요. 그러면 그 새아빠네 아들 둘도 문씨고 엄마가 난 아이도 문씨고 그러니까 자기만 박신 거예요.
1: 그렇게 되네요.
0: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새아빠네 둘째 아들하고 자기하고 같은 반이 됐어요.
1: 하필 또.
0: 네, 같은 반, 이제 그건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쟤네는 왜 성이 다른데 같이 살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근데 친한 친구 하나는 너네는 이상한 가족이야. 아,
1: 그렇게.
0: 그리고 뭐가 이상해? 우리 엄마가 낳은 저기 보미도 있는데 그랬더니 반절 가족이잖아. 아빠가
1: 그렇게.
0: 새아빠네 아이들 둘하고 너네 둘하고는 성이 다르고 그리고 엄마는 같지만 문보미하고는 그래서 너는 반절 가족이고 이상한 가족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옛날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가족이 많아진 건 사랑할 사람이 많아진 거다. 네가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얘는 엄마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학교로 가면 또 아닌 거예요. 엄마 말 틀린 거예요. 애들이 놀리니까. 근데 이제 공개 입양한 최강나라라는 아이가 전학을 오면서 이 사람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고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 입양 가족이 가족으로 전학 온 아이를 통해서 이 다영이라는 아이가 조금씩 사고의 틀을 깨우치고 아 가족은 다양할 수도 있구나. 한부모 가족도 있고 조손 가족도 있고 뭐 다문화 가족도 있고 나같이 재혼 가족도 있.

0: 쓸수 있구나라고 얘가 점점점 사고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 아이가 성장해서 이게 이걸 진짜 가족이라는 것으로
0: 네.
1: 이제
0: 그래서 진짜 가족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어떤 형태를 이루는 가족도 다 진짜라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줬습니다. 세상에 가짜는 없다. 인간이 존재, 어떤 형식으로 삶을 살아가든 다 그게 진짜 모습이다.
1: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린이 문학에서 간과했던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다룬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작가님이 작품을 집필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늘 화두는 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인간의 삶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의 근본이 사실은 이 개개인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프레임 속에서만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한은 늘 화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다알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이 대부분이 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집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존엄성,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주제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우리 작가님의 그런 생각에 저도 좀 존경스럽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최근작, 우리가 사는 전주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풀어내 주신 동화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 네.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 이 지금 전주에서 부채를 만들던 관청 선자청을 무대로 한 이야기죠?
0: 네.
1: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0: 네, 제가 이것도 한 5, 6년 된것 같아요. 이 작품 처음 쓰게 된 계기는 최명희 문학관과 부채문화관이 협업을 해서 어떤 선자장의 그 부채 만드는 과정을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부채 접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힘들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라가명 안에 선자청이 있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지도를 통해서 그 전라가명의 투시도를 봤는데 선자청이 의외로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선자청이 이렇게 가명 안에서도 규모가 크게 있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뭐 큰일을 해내는 것인가? 그냥 뭐 부채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했는데 알아보니까 임금님이 사용하는 백접선을 담당하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거였어요.
1: 한마디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국립시설인,
0: 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부채 만드는 그런 공인들은 천민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동화를 쓰니까 이제 그럼 아이들한테 이 부채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부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내가 전달할 메시지를 뭘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글을 쓰게 됐어요.
1: 메시지를 담은 게책 제목이신 거죠?
0: 네.
1: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 보통 바람 하면 서늘하게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또는 뭐 시련, 이런 걸 뜻하는데, 아, 의미가 아이들이 바람을 만든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담으신 건가요?
0: 사실은 여기서 바람은 부채의 바람도 있지만 또 다른 바람은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이 아이들이 생각에 걔네들이 누구나가 다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은 거기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사회에 다양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달래가 여자의 신분으로 그 전라가명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억척스럽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깨우치면서 나는 이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바람으로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부채의 바람이 필요한가를 느끼는 그 과정을 담았어요.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님의 백접선을 만들 수 있는 대장선자장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1: 예.
0: 그 모여든 아이들을 짓밟고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1: 예.
0: 주변에 같이 부채를 만드는 만복이라는 아이와 그 가명 안에 있는 관노비 칠두라는 아이가 이게 도망가거나 잡혀가서 막 맞는 것을 보고, 그리고
1: 네.
0: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관노비들이나 나졸들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부채 하나 없는 것을 보고,
1: 예.
0: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관노비 아저씨한테 주먹밥을 이고 오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도, 부채 하나 없는 아저씨한테 남은 대나무살에다가 방구부채를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1: 예.
0: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런 건 처음 가져본다고
1: 네.
0: 너무 고맙다고 막 하는 걸 보고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 예.
0: 아, 내가 만든 거 하나로 이렇게 고마워하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해야 할, 만들어야 할 바람은 많은 아래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1: 예.
0: 부채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 대목을 뽑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 예.
0: 자신의 손길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빠르게 움직였다. 제가 만든 방구부채 하나로 관노비 아재와 나졸 아재들이 함박 웃는 걸 보고 생각을 굳혔고마요. 다른 사람을 웃게 할수 있는 일을 하기로요.
1: 네. 작가님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웃게 할수 있는 일, 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일, 바로 작가님이 동화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시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경옥 작가님 자신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책 내용 중에 보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지명도 일단, 뭐 전라가명, 포정문, 포정루, 선화당, 선자청, 뭐 남박장 이렇게 과거의 전주 주요 지명들을 생생하게 담아내셨는데 이 지명 건물들을 원래 다 아셨어요?
0: 아니, 원래 다 알지는 못했고요.
1: 예.
0: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작품 안에서 활용이 안 되더라도, 제가 조선시대를 다, 그때의 생활 문화나, 거리의 풍경이나,
1: 예.
0: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게 제 몸으로 체화되어야, 곳곳에 쓰이는, 이 등장인물들이 움직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니면 걸어가는,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쑥쑥 써지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고지도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자도 사서 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부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0: 예, 부채의 역사, 연원 이런 걸다 찾아봤어요. 부채가
1: 예.
0: 그런데 삼국시대 때부터도
1: 아,
0: 이게
1: 예,
0: 교역의
1: 그렇죠.
0: 수단으로도 이렇게 작용을 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부채에 관련된 것도 많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1: 그, 뭐, 달래가 방구부채를 만드는 장면도 나오는데,
0: 네.
1: 방구부채는 뭐고, 접선은 뭐고, 저도 잘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0: 방구부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쓰는 단선인데요.
1: 예.
0: 대나무 그 손잡이에 이렇게
1: 예.
0: 동그랗게 달려있는, 면이 달려있는 것을 방구부채라고도
1: 아,
0: 하고,
1: 우리가 그냥 흔히
0: 단선이라고도.
1: 부채라고 알고 있는 거, 그게 방구부채네요.
0: 네.
1: 네, 접선은요.
0: 접선은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1: 예.
0: 휴대가 가능한
1: 합죽선 같은
0: 네,
1: 그런 거요.
0: 합죽선을 말하는
1: 아,
0: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아, 이제 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주에 선자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 부채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한옥마을에 전주 부채 문화관도 있는데요. 이 책을 내시고 나서 전주 부채 문화관에서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1: 아,
0: 물론,
1: 그러셨어요? 네.
0: 이제, 최명희 문학관 관장님이셨던
1: 예.
0: 최규 관장님이 이제 전화를 미리 주셔가지고,
1: 네.
0: 제가 찾아가서 책을 들고 찾아갔고, 인터뷰도 하고,
1: 예.
0: 그리고 책 소개도
1: 예.
0: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1: 아, 그렇게
0: 네,
1: 하셨구나.
0: 그래서,
1: 예.
0: 9월에 부채문화관에서 기리의 인문학이라고
1: 예.
0: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0: 네.
1: 9월에요. 9월이면 부채가 필요할 때네요.
0: 네.
1: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작가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로 되살려낸 선자청.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도 아니고, 낭만도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땀을 식혀줄 다정한 바람을 어디서 불어오는지 묻는 아름다운 문학적 화두다라고 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극작가 최기우 선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 마지막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구절, 우리 작가님께 또한번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너희는 선자청에서, 우리는 여기서 바람을 만들어 온 나라를 시원하게 만들자고. 방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방구부채로 살살 바람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숱없는 턱수염이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1: 네.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와 함께 그동안에 펴낸 동화책들, 그리고 선자청을 배경으로 한 동화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채살 하나하나에 사람을 향한 마음을 깃들여서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 온 장인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주의 문화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옥 작가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시문이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하는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0: 청취자 여러분, 퇴행적 혁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노동연구가 전 주이씨는 다음날 새벽에 배송해준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혁신이 저임금 예비노동력이라는 조건 위에서 형성되는 것을 퇴행적 혁신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사회학자 이승훈 교수는 그저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노동권보다 중시하는 새벽 배송을 퇴행적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우리 노동 현장에 퇴행적 혁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업무가 외주화되어 취약 노동자들에게 그런 업무가 집중되고 돌봄과 같은 필수 노동에 대한 존중은 커녕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위험하고 고된 일에 이주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는 현실, 이런 것들 역시 퇴행적 혁신이 아닐까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화려한 기술 발전과 혁신이 계속된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이는 분명 진보가 아니라 퇴행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편리해졌지만 마음이 불행하다면 이런 것들이 퇴행적 혁신의 결과겠죠? 132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한 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들의 땀방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지난 한 달은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은 아마 올여름이 유난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자치도지부가 2026년 폭염 감시단 활동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급식실 조리 또 청소 시설 노동자 5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0.1%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의 10명 중 9명꼴 87.4%는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33도가 넘어서면은 휴식이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61.5%가 휴식 시간조차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휴게실도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네. 또 그분들이 보호장구를 또 착용을 하게 되면 체감 온도가 3도나
0: 그렇죠.
1: 더 올라간다.
0: 앞치마도 하고 그렇죠. 뭐 근무복도 입고 그러면은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1: 3도 올라간다고.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조리를 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는 거죠. 네. 이거 진짜 정말
1: 심각한 문제죠.
0: 예, 야외 노동자들은 이제 건설업이나 이제 그렇죠. 농촌의 노동자들도 이제 이게 폭염 대책이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일하는 이런 이제 그 조리원들도 진짜 생각해 보면 심각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서
0: 짧은 시간에 그냥 그렇죠. 그 뭐 네. 작은 공간에 그냥 네. 뭐 몇백 명분의 그렇죠. 밥을
1: 땀이 비 올 듯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깨끗한 교실을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의 건강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또 이들의 외침이 네. 또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네. 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예. 폭염이 이제 지금 6월 올해 6월은 그래도 그나마 뭐 비도 오고 해서 약간 그런데 네. 7, 8월은 지금 뭐 네. 세계적으로도 네. 지금 폭염이 심각할 것을 지금
1: 예상하고 있죠.
0: 경고하고 있는데
1: 여러 유럽 같은 데는 40도가 넘고 있다.
0: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대책이 진짜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사실 뭐 한 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우리 노동 현장에도 그냥 여름에 어떤 작업 환경 자체를 좀 재설계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구조적으로 뭔가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시점이 와 있지 네. 않나.
0: 올해만 더운 게 아니니까.
1: 그렇죠. 앞으로 더 더울 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1: 두 번째 소식은 전북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성인지 통계 소식인데요. 우리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1%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0: 네.
1: 또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는 71.5%, 장수는 72.3%로서 농촌 지역에 우리 어머님들이 참가가 아주 활발하게
0: 네.
1: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취업자 여성 취업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일자리도 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나 농림업 같은 저임금 단순 그런 노무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절된 어떤 여성들의 그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단시간이나 또 저임금 시장뿐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0: 네.
1: 또 임금 격차 또한 크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남성 평균 임금이 370만 원이었는데 여성은 252만 원. 장수 같은 경우는 남성 206만 원, 여성은 126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0: 아, 많이 차이가 나네요.
1: 그렇죠. 차이가 네. 많죠.
0: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전북이 전국보다 취업률이 높게 나왔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텃밭 하나만 하고 있어도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전부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이거는 진짜로
1: 통계로서의 네,
0: 통계로서의 가치가
1: 가치는
0: 별로 없는
1: 많이
0: 것
1: 떨어진다고
0: 같고
1: 봐야겠죠.
0: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자료를 보니까 군산 같은 데는 뭐 취업률이 또 낮게 나왔더라고요.
1: 그렇죠. 군산 같은
0: 경우 익산, 군산, 전주는 뭐 여성 취업률이 60%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실제로 이제
1: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
0: 그렇죠.
1: 예, 예. 좀 뭐랄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0: 맞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이건 약간 시군별로 좀 예. 차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1: 그렇죠.
0: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38 맞이해 가지고 통계를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이제 여성 재단에서 이렇게 또 고용 현황을 분석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예,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도시를 보면 이렇게 경력 단절과 저임금이라는 게 벽에 부딪히는 우리 지역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1: 다음 소식은 그 일터의 나이테가 깊어지면 생기는 안전 문제인데요.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총 115명에 달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37.7%, 제조업은 20.8%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밝혀졌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구조적으로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미 도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4만 4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야, 이번에 통계의 가장 좀 특징적인 게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가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1: 그렇죠.
0: 게 정말 눈에 띄네요.
1: 네.
0: 사실 비정규직도 60세 이상이 정말 높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용의 문제와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뭐 고령인 것에 더 이제 또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취약할 수 있지만 또 고용 문제도 또 이런 문제와 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1: 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아니, 주차하다 보면은 신경을 바짝 써서 주차를 했는데 잘 딱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 이 공간 어떤 감각이 많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네. 이런 것이 좀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또 평생 또 예, 평실하게 또 일해왔고
0: 네.
1: 또 우리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도 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위험한 현장으로 네, 네, 향하고 네. 있다는 사실이고 또 고령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 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네. 이런 것들이 대책들이 있어서는 이 문제가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적인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거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또 60세에 또 정년퇴직하고 또 새로 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또
1: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0: 네, 그래서 네. 또 그런 어떤 연계성에도 또 네. 그런 이런 또 재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고령자의 산업재해는 좀 정말로 잘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하여튼 저희 센터도 이제 고령 노동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올해는 올해 내년에는 좀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다음 뉴스도 전해 주십시오.
1: 이거 다음 뉴스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 화나는 뉴스인데요. 밀린 월급을 달라는 노동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여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자 두 명이 노동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구업체 대표 A씨와 건설업자 또 B씨가 각각 356만 원, 364만 원의 임금을 체불 했는데요. 이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에게 나한테 사과해라. 또 반성문을 써오면 월급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출석 요구도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밀린 돈을 또 주고 선처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0: 아이고 참. 이 고의적인 임금 체불은 그렇죠. 정말 저는 정말 강력하게 이걸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저희 센터도 지금 오늘도 참 이상한 소식 하나 들었는데 원청으로부터 그 건설 이주노동자인데 임금을 받았는데 이 하청 사장이 그거 잘못 보냈으니까 자기한테
1: 다시 달라고
0: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임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떼먹은 건 이건 정말로 제가 너무 오늘 들은 소식인데 너무 정말
1: 황당한
0: 일이거든요.
1: 그렇죠.
0: 노동부가 이제 이거 잘한 일이긴 한데 이번 사건도 좀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아주 뭐 좀 황당한 소식이지만 그 노동 당국이 좀 더 뭐 이 두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고의적 체불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사도 해주고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1: 네, 누군가의 한 달 생계를 이렇게 걸린 것이 사실은 그 소중한 땀의 대가이거든요. 그것을 빈미로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뭐 다행히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처로 잘 해결됐지만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1: 다음 뉴스는 따뜻한 소식인데 우리 저희 센터도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 6월 17일 전주시가 완산구 2도 노동자 쉼터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위한 무상 안전 점검과 교통 안전 교육 그리고 건강 또 노동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쿠팡 이즈 서비스와 또 한국 오토바이 정비 협회가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폭염과 또 빗길 속에서 온종일 도로를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또 안전 수칙을 전하고 또 오토바이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었습니다.
0: 네, 이게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지난 해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1: 줄 서 있었어요.
0: 그렇죠. 이동 노동자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자신의 이제 생계 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네. 사실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자주 해야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게 또 예산 문제도 네, 있고 하니까 그렇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하면 할수록 뭐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진짜 네. 꼭 필요한 네. 이런 일인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숨막히는 네. 어떤 더위 속에서도 또 우리 집 앞까지 편리함을 배달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분들의 안전이 곧 우리 이웃의 안전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동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따뜻한 안전망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이게 이제 월에 한 번씩이나 겨월에 한 번씩
1: 너무 좋죠.
0: 막 이렇게 좀
1: 이렇게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줄 쫙 서 있어서
0: 작년에도 이게 이제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서 뽑혔는데 올해도 사실 이제 상반기에 지금 이제 한 차례 됐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1: 그렇죠.
0: 내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좋겠습니다.
0: 네. 예. 마지막 소식인가요?
1: 예, 예.
0: 네.
1: 혹시 세상에서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0: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거는 뭘까요?
1: 우유도.
0: 우유.
1: 뭐, 도유도 아닙니다.
0: 우유도 네. 도유도 아니고. 네.
1: 슬프게도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약속한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공약이. 공약. 그래. 그이 공이 영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루도 안 된다는 말 그런 말입니까?
1: 네. 어쨌든 이번 네.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노동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노동단체들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전북도지사 또 전주시장 군산시장 완주군수 후보에게 노동 기본조례 재정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물었는데요.
0: 네.
1: 이원택 도지사 당선자 단 한 사람만
0: 네.
1: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0: 네.
1: 하네요.
0: 네.
1: 물론 이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네.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 확대, 나아가서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을 약속을 했고 전주시장 또한 그 역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0: 네.
1: 전주를 만들겠다. 고용이 불안전할수록 수당을 더 주는
0: 네.
1: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훌륭한
0: 네.
1: 어떤 청사진을 펼쳐 보였는데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달이 지방선거 날이었는데 네. 사실 그 노동과 관련된 지방선거 뉴스가 전혀 검색이 안 됐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좀
1: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0: 전북 뉴스가 없다는 네. 게 슬픈데
1: 네.
0: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당선자 뉴스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울산 그 광역시장 김상욱 시장이 이제 울산시에는 그 노동 특보가 있나 봐요. 아예 그 시장 산하에. 근데 이 특보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아예 시 산하에 구축하겠다라고
1: 훌륭한 시장
0: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특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이제 7월이면은 새롭게 국위 지방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야, 국위 지방정부 인수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도,
1: 네,
0: 인수위 활동에 지금 뭐 노동에 대한 네. 뉴스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검색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약간 좀 슬프네요.
1: 그렇죠.
0: 다음 달엔 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1: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기대. 많이 나오려면 또 우리가 네. 또 요구도 많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1: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 우리 노동자들이 네. 다시 거리로 나와서
0: 네, 네, 네.
1: 기자회견도 네. 열고 또 정책이 열릴 때까지 뭐 이렇게 투쟁하겠다 싸우겠다라고 네. 외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노동단체가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너무 미흡하니 보완해라고 요구를 했으니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선자들의 네. 행보를 좀 봐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자분들께 질문 하나 꼭 남기고 싶습니다. 투표 용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땀 흘리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함께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0: 네.
1: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는 공약집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우리들의 팍팍한 일터 위에서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존중받을 때 우리 지역사회도 비로소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여러 가지 소식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혹시 더 센터장님 제가 중간에 끊은 거 아니죠?
1: 아니죠. 네. 하여튼 우리 곁에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네. 또 혹은 차별과 위험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전주시 비정규센터는 이 모든 땀방울이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소외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위로와 응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자,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북 이주인권 노동 네트워크는 지난 5월 2일 전북 지역 14개 이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이주민 체불임금 집중 상담과 법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20건, 33명의 이주민이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주 네팔 커뮤니티에 활동하고 있는 기싱 요수님을 모시고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가족센터 네팔 통역사 요호수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질문지 보내드렸는데 사실 이 순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자유롭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팔 통역사로 이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가족센터에서 하는 네팔 통역사의 평소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주시 가족센터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통번역 일을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관 방문,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청이나 노동부, 그리고 병원, 그리고 출입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불편감을 또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해주면서 통역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비자나 임금 체불이나 사업자 갈등에 대해서도 많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문가와 같이 답변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많이 정보를 얻고 알려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네. 한 공동체로서 네팔 공동체에서는 제가 특히 저뿐만 아니라 저 몇 명 다른 친구들과 같이 네팔 최근에 들어온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물 그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가족센터 안에서는 뭐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아프면 병원 가지고 비자 문제 생기면 출입국 가지고 임금 못 받으면 노동청 가지고 뭐 이런 역할들을 다 하시고 네, 또 특별히 커뮤니티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네팔 유학생이나 이제 노동자들에게 좀 지원도 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가장 많이 유학생들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특별히 노동인권 통역단을 이번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구성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요, 노동인권 통역단은?
2: 네, 이번에 제가 통역단에서는 대부분 임금 체불이랑 네. 산채 관련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거 같이 해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제가 내담자와 이런 문제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가 내담자와 같이 인터뷰 좀 했습니다. 그분들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 더 필요한데 우리가 기관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자 방문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저기 있는 정보들이 얻어서 노동인권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이렇게 노동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센터랑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같이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뭔가 도움 요청이 온 사람 중에 노동 사건은 이제 좀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2: 네 맞습니다
0: 그런 건데 두 달 동안에 지금 네팔은 네 건이 상담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미 이제 진행이 끝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들을 지금 상담 지원하고 있나요?
2: 네 이번에 그 사건들은 네 건은 두 건은 우리가 임금 체불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두 분은 이분들은 임금 체불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던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회사와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그 이분들 요구로서 우리가 노동청 가서 우리가 임금체불에 대한 저기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거는 임금체불 다 돌려받았고 그리고 다른 두 건은 산재 관련 있습니다. 산재 관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중에도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하나는 유학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네. 사건이 보니까 다 손을 다친 사건이던데
2: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분들은 제조업에 일을 하는 유학생이나 또 농업에 일하는 근로자가 손 절단이 되었습니다.
0: 네, 그 손 절단 되면은 그 뭐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 안타깝게도 네. 여기 농업에 일하고 계신 노동자는 농업에 일하면서 산재 보험은 가입 사업자가 안한 상태여가지고 또 산재 보험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임금체불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 네. 조금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네. 도움을 잘 받고 우리가 그분한테 지금 그 절차를 설명해주고 네. 또 우리가 신고하고 또 저기다가 좀 정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래도 미리 산재 가입한 상태라서 지금 그분은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구별을 받고 계십니다.
0: 네, 한 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제 그 비자가 그 외국인 노동자 비자 네, E9 비자로 오신 분이죠?
2: 네, E9 비자로 근로자 비자로 들어오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25년에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이긴 한데요. 첫 회사는 망해가지고 네. 이제 두 번째 회사에 옮겨가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산채
0: 손가락이 잘리는
2: 네 맞아요 네,
0: 절단되는
2: 네, 절단되는 사건이
0: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산재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 네. 네
0: 산재 보상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사업주가 그 급여 치료 기간의 급여나 이런 걸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산재보험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꽤 많은데도 사업자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은 도와주시면은 그래도 산재보험이나 조금 다른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사업자가 아직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분이 아직도 본인이 임금 체불도 있고 산재 보험도 못 받아.
0: 아니 그러니까 손도 다쳤는데 돈도 안 줬다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임금도 안 줬다는
2: 임금도
0: 거예요?
2: 임금도 안 줬다.
0: 그래서 누구야? 지금 이제 네. 그분은 뭐 고용노동부에 지금 체불 임금 진정을 한 상태입니까?
2: 신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금 신청한 후에 알게 네.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 미리 퇴사설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한번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거는 근로자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고 네. 사업자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퇴사처리는
0: 노동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장이 퇴사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2: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알려주고 했다는 네. 건데 네.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런 용어들이 네. 많이 못 알아보지
0: 그렇죠. 한국어는 1년도 안 됐는데.
2: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그냥 대서서리는 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분은 그거 모르게 사인을 그런 진정서에다가 사인을 네. 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인데 손도 네. 안 나섰는데 임금도 안 주고 쫓겨난
2: 네.
0: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이 좀 속상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또 퇴사 처리되었고. 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도 안 돼. 네. 이런 기간에 임금도 안 줘.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치료 중인데 쫓겨나가지고 이분은 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2: 지금은 이분은 다행히 전주에 있는 네팔 분이 운영하신 네. 네팔 쉼터에다가 계시긴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도 어차피 생활하면은 조금 네. 돈을 네.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으로 또 돈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송금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분이 이제는 그런 저희까지는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은 본인 친구들한테 많이 돈 빌려 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아, 지금?
2: 네, 맞습니다.
0: 돈 벌려 왔는데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게 네. 아직도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일하다 다치면은 산재라도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담하다 보면 그런 때는 너무 안타깝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진짜 근로자들이 조금 더 용기 내지 않으면은 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이 조금 용기를 내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사건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아예 이제 어디에 상담할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까?
2: 네,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0: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2: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네. 근로자들이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0: 어떤 두려움?
2: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저기서 임금 네. 본인이 받는 급여 제대로 안 줄까봐 또 이렇게 다친 경우에는 또 다시 다른 데에 가서 일할 수 없으니 네. 그래서 단풍간 저기서 조금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으로 아직도 저기 버텨 있는 거죠.
0: 다쳤는데 그냥 산재 신청도 못 하고 네. 그냥 여기에서 계속 일해야 되니까 네. 참고 있다가 네. 계속 일하는 그런 경우가
2: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정말 이게 이렇게라도 사실 상담을 받는 게 그냥 다행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상담 받아서 같이 해준다는 걸 믿고 맡기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조금 몇 건들이 있었습니다.
0: 네. 네. 아니 유학생 경우는 아예 비자가 막 문제 생길까 봐 체불임금 신고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2: 네, 맞아요. 그 특히 임금체불은 유학생 거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제 취업 네.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간제 취업 어떻게 신고할지도 모르고 네, 또 네, 네. 학교에서도 좀 본격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0: 본인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구해요?
2: 알아서 알바를 구하고 네. 알아서 다 이거 시간제 취업도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국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못하는 이분들이 이거 하는 절차 이 시스템이 몰라서 그냥 몰래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또 잡힐까 봐 너무 많이 걱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달 동안 어쨌든 네 건 중에 두 건은 체불임금이고 두 건은 산재인데 네. 이것도 이제 신고한 것도 다행이고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네. 이제 많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네. 어쨌든 이제 저희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조금씩 외국인 이주민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인권에 대한 지원은 좀 아직도 모자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수님도 이제 유학생으로 왔다가 네. 지금 이제 취직해서 네.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가장 지금 큰 어려움은 어떤 겁니까? 혹시 여우수 씨?
2: 네, 여기서 제가 거의 7년 정도 살았는데요.
0: 7년?
2: 네. 그런데 아직도 출입국 갈 때마다 네. 비자 연장할 때마다 너무 네. 두렵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지금도 비자를 네. 해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2: 네, 맞습니다. 해마다 제가 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고요. 또 네. 비자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영주권까지 가려면 네. 5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영주권까지 가려면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 오래 있을지 고민한 유학생들이 꽤 많고요. 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나올 때 10년 정도 살았으면은 그 후에는 한국에 계속 있을지 네. 그것도 많이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또 졸업하고 나서 요즘은 또 박람회는 많이 열리긴 하는데요. 네. 근데 본인 전공 맞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요즘은 그분들도 계속 일자리 찾는 그 동안 알바라도 네. 계속 하면 네. 여기서 알바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안타깝게도 4년 이상 공부를 했지만 본인 전공을 맞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아, 그럼 네. 전공에 맞게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 있을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랫동안 본인 전공을 맞게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태라서 네. 다른 비자, 네. 지금 G10 비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0: 아, 유학생 중에 그냥 네. 취업 구직 비자로
2: 네. 구직 비자로 살고 있는 네. 유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E9 비자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분들도 E7으로 변경하시면서 또 일자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또 G10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청취자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 여우수 씨 얘기로 좀 들어가면 지금 정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네. 아직 그 정주, 영주 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지금 못하고 있다. 뭐 이런.
2: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0: 그런 상황이죠.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전라북도는 사실 청년들이 좀 없어가지고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2: 네.
0: 근데 요시우 씨 같은 분이 그 대상자가 안 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2: 최근에 저도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해봤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원래 신청했던 비자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개선해 봐야 되긴 하지만 네. 아직은 전주에서는 그 조건을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많이 없는 상태라서 아직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영주권 비자를 발급하려면 뭐 연봉이 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네. 사업체 규모가 막 커야 되는가 보죠?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2: 연봉은 거의 네. GNI의 네. 2.5배 네. 정도, 2배 정도 우리가 거의 봐야 되고요.
0: 아, 2배 2배를 네. 2배

0: 동안 같이 이제 그 상담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쭉 이거 함께 할 건데 제가 사건들을 보니까 네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이 통계를 보니까 베트남, 중국, 미얀마, 러시아 엄청 다양한 국적의 우즈벡 다양한 국적의 이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0건 이상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거 사업을 이제 꾸준히 앞으로 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또 하면서 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혼자 아니고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공동체들은 엄청 활동하고는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같이 지방 정부도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주민들에 대해 정책이나 지침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시설이나 시스템도 좀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외국인들이 처음에 여기 한국에 또 전북에 또 전주에 오실 때 정착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기싱 요우수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사실 총괄적으로 20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1: 네.
0: 이제 네팔 사례도 이제 함께 보려고 했는데
1: 네.
0: 총괄 사례를 해줄 분을 섭외를 이제 못해가지고 오늘은 네팔 사례로만 봤는데 다음 네. 달에 한 번 더 해서 제가 정말 사례를 보니까 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지금 신고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예,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무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런 모두가 자는 밤에 우방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문자방만에다 걸핏하며 주먹다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박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신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나는 행복일터
3: 어르신고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오늘은 사연 말고 노동가요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렇게 사례로 소개됐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에 손가락이 일하다가 다쳐서 잘려서 상담을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 상담하면서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한번 앞 소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어떻게 아시는 분 계세요? 생소한 분이 더 많겠죠. 도입부 가사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김호철 씨, 노동 가요를 많이 만든 분인데가 만든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입니다. 1988년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프레스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했고, 정말 이 멈추면 될 건데 그 멈춘 것들을 일부러 그냥 뭐 안 멈추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죠. 또 산재에 대한 대처도 지금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이 적어가지고 정말로 손가락, 잘린 손가락을 소주값만 받고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산재가 당연히 줄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다수가 이주 노동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뿐이죠.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김호철의 잘린 손가락이 나온 지가 40년이 흘렀거든요. 왜 지금 이 노래가 또 가사가 우리 곁에 이야기처럼 저는 생생하게 들리는 걸까요?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손가락 절단 사고, 어망을 끌어올리다가 축산 농장에서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끼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벨트에 손이 끼어, 노래 속에 덜컥덜컥 기계 소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청춘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이 길죠.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나 봅니다. 다시는 일터에서 누구도 손가락을 잃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좀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될지 몰랐습니다. 가사 중에 진짜 고향 두고 떠나오던 날 어머님 생각한다는 그 가사가 며칠 전에 만난 우리 네팔 유학생, 손가락이 잘린 22살의 네팔 유학생이 그 가사를 들으면서 떠올랐거든요. 아직 부모님께 손가락이 잘린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는 그 말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것이 이주민이 되었던 한국인이 되었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은 중요하죠. 그래서 모두의 손가락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지영
1: 이웨키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웨키입니다.
0: 네, 비가 많이 옵니다.
1: 그러니까요.
0: 빗속을 뚫고 네. 우리가 다 왔네요.
1: 맞습니다.
0: 지금 어느 정도였어요, 이웨키 씨 올 때는?
1: 제가 올 때는 거의 소강 상태에서
0: 네.
1: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0: 상태에 제가 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얼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도 함께 네. 하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2: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소리입니다. 네.
0: 건강은 좀 잘 회복이 되셨나요?
2: 네.
0: 네. 걱정 많이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아,
2: 감사해요.
0: 아프지 말아요.
2: 네, 안 아프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0: 비가 어느 정도로 내렸어요?
2: 비가
0: 오늘 이때 예.
2: 고압 세차 수준으로
0: 아하, 많이 쏟아질 때.
2: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그 충청도 쪽이 조금 집중호우를
1: 그렇습니다.
0: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1: 네.
0: 세종, 공주 이쪽이 많이 좀 피해가
1: 예.
0: 좀 집중되고 있어서 아침 출근길에 또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도 비가 좀 네.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2: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지는 느낌이
1: 맞습니다.
2: 이게 네. 들어요.
0: 밤이 아닌데도 워낙 흐리니까요. 차선도 좀
1: 맞습니다.
0: 잘 안 보이는
1: 보이고.
0: 그리고 이제 네. 보행자들이 우산을 좀 깊이 눌러 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시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 그렇습니다.
2: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더 운전하시는 분들은
2: 네.
0: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1: 네.
0: 보행자 신경 쓰시고 차선도 잘 지키시고 일단은 네. 속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많이 올 때는 속도를 반 이상 줄이시고요.
2: 네. 40으로 안전하게.
0: 네. 진짜 폭우가 쏟을 때는 반 이상 줄이셔야 됩니다.
2: 그럼요.
1: 네.
0: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싶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2: 네.
0: 그게 가능하면 운전을 좀 안 하는 것도
2: 네,
1: 네.
0: 비 너무 많이 오는데 내가 좀 피해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2: 네.
0: 요즘에 또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주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게 이 장마라는 게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냥 집중호우 뭐 이렇게 네. 불러야 되지 않나 싶어요.
2: 네, 자주자주 쏟아 부어요.
0: 네. 네. 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붓고 뭐 그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2: 네,
1: 그러니까.
0: 조심하시라.
1: 네.
0: 자나깨나 운전 조심.
1: 네.
2: 건강 조심.
0: 네, 건강 조심. 네,
1: 조심하세요.
0: 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영화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 씨를 만나고자 했던 주에
2: 네,
0: 건강상의
2: 맞아요.
0: 이제 문제로
1: 네.
0: 나오질 못하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1: 네.
0: 이제 그때 우리가
2: 띵작.
0: 내가 꼽은 숨은 띵작을
2: 네.
0: 열심히 이제 소리 씨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1: 네.
0: 그걸 네.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2: 네.
0: 진짜로
1: 네.
0: 그때는 전초전이었고
2: 네.
0: 오늘
1: 그때 예고편이고
0: 오늘 본편
2: 오늘 본편이에요.
0: 본편으로 네. 내가 꼽은 숨은 띵작에 대한
2: 네.
0: 영화 본편을 지금부터 상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저는 띵작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시기별로 띵작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일포스티노 저번에 하려고 했던
0: 네.
2: 일포스티노 같은
0: 그거를 네. 토스 받아가지고 백기 씨가
2: 네.
0: 했다는
2: 감사했어요.
0: 거 아닙니까?
1: 네.
2: 네. 네. 네. 세상에. 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네. 일포스티노가 약간 대학교 때
1: 네.
2: 띵작이었다면 이제 오늘 골라온 작품은요.
1: 네.
2: 어른이 되고 나서 띵작. 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폴이라고 들어보셨죠,
0: 네.
2: 선생님?
0: 네.
2: 더폴이라고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부제를 가진
0: 그러니까요.
2: 영화예요.
0: 예.
2: 그래서 2006년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년 뒤인 2008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1: 네.
0: 이게 보니까 이 영화 포스터도 아주 강렬해요.
2: 네.
0: 그러니까 이게 폴이니까 그 영어도 다 이렇게
2: 네,
0: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2: 네, 길게
0: 길게 마치
2: 길게
0: 뭐가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2: 네.
0: 그리고 이 색감도
2: 네 버건디 네. 피 색깔
1: 네,
0: 네 그리고 이 파란 하늘 뭐 이런 걸 보면 딱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1: 네,
0: 네. 네 이쪽 그
1: 맞습니다.
0: 생각이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감독이 뭐 좀 CF 감독이었다면서요?
2: 이름은 타셈 싱.
1: 네.
0: 아, 어느 나라 감독이에요?
2: 인도 감독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감독이 원래 CF 감독인데 영화를 찍었어요.
0: 예.
1: 네.
2: 그래서 요즘 말로 미감이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요. 그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띵작이다, 명작이다 이렇게 손꼽고
0: 그때는
2: 있습니다.
0: 이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묻혀 있다가 이제 후에 본 사람들이 조금씩 뭐 입소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 네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또 촬영 기간이 길었던 걸로도 유명해요. 4년 반 촬영 기간이 걸렸는데요. 뭐 주인공을 찾는데 뭐 7년 반이 걸렸고 어디에서 찍을지를 결정하는데 뭐 거의 10년 넘게 걸렸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총 걸린 시간이 거의 뭐 30년 가까이 걸렸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CG를 쓰기를 되게 싫어하는 감독이어서 그 전 세계 곳곳에 직접 가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뭐 4년 반 이렇게 그러니까 헌팅부터 그죠? 왜냐면 이게 배우 영화는 다 헌팅 작업이 있어야 이제 가서 할 수 있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헌팅 작업부터 시작하면 정말 10년 정도 걸렸다라는 말이 맞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그렇게 해서 힘들게 찍었던 만큼 영상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또 CF 감독인 만큼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딱 이 영화 휴가 안 가고 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0: 그리고 장면 전환하는 게 확실히 달라요.
2: 네, 달라요.
0: 그게 그 CF 감독의 특징이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것처럼 장면 전환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2: 다르죠. 그리고 또 막 어떻게 찍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론 촬영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잘 찍어줬고 각도도 남다르고요. 또 그 전 세계 그 한 18개국? 8개 나라 또 26개 장면들 그 로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여행 안 가도 여름에 비행기 탈 그런 계획 없으신 분들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0: 돈 너무 많이 들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었겠는데 근데 성공을 못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좀 마음도 들고요.
2: 성공도 못했지만 이걸 찍을 때에도 투자를 못 받았대요.
0: 그래요? 그럼 어떤 돈으로 찍었을까요?
2: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0: 이 감독들이 결혼했습니까? 이 감독?
2: 모르겠네요.
0: 왜냐면 아내가 걱정돼서. 진짜. 그 집념이 있으면 감독들은 막 다 사비 털어가지고 대출 받고 집 팔고 뭐 어쩌고
2: 다 땡겨가지고 띵작이 되는 겁니다.
0: 참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2: 줄거리는 이 제목이 Fall이잖아요. 떨어지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스턴트맨이에요. 남자 주인공인데요. 로이예요 이름이. 그래서 로이가 스턴트맨이고 그 떨어지면서 다리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게 돼서
0: 촬영 중에 사고를 당해서
2: 오게 되고 거기에서 되게 귀여운 여자아이 5살 알렉산드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0: 5살이 그렇게 똑똑하다고요?
2: 너무 똑똑하고
0: 진짜요? 나 5살 때는 그냥 어버버버 했던 것 같은데 그 5살이에요?
2: 맞아요.
3: 영이 빠져가지고
0: 진짜 근데 그렇게 영특하다고요?
3: 그러니까요.
2: 너무 영특하고 귀엽고 말도
0: 연기도
2: 잘하고
0: 너무 잘하잖아요.
2: 연기도 너무 잘하는데 또 이 연기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5살 여자아이에게 원고를 주고 뭐 이렇게 촬영 상황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줬대요.
0: 그러니까 상황만. 얘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할까를 그냥 열어준 거군요.
2: 열어준 거죠.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뭐 돈도 이제 구해오고 하다가 4년 반이 걸린 거죠. 시간이. 그래서 띵작은 시간이 만든다. 혹시 뭐 빨리빨리 뭐 천재적 감독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뭐 띵작은 시간이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똑똑하잖아요 그 아이가. 또 근데 또 하반신 마비가 이제 로이가 겪는 역할로 나오는데 정말 그 아역배우 5살 여자 아역배우는 하반신 마비를 겪는 줄 알았대요. 진짜 상대 배우가 정말 하반신
0: 마비를 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2: 근데 그렇게 믿게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 다슴신 감독도.
0: 그래야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자연스러운 대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2: 몰입하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고요. 또 줄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5살 아이를 만나서 이제 세헤라 자데가 이제 옛날에 천일야화처럼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상상력도 더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영웅 이야기들 뭐 대서사시처럼 펼쳐지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에 참여하게 돼요. 5살 아이도. 그래서 루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5살 아이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옮겨가는 네.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추락했던 두 명의 환자죠. 그 네. 다섯 살 아이도 환자거든요.
1: 맞습니다.
2: 떨어졌어요. 오렌지 나무에서.
1: 네.
0: 그렇게 어깨 네. 쪽을 네. 이렇게
1: 네. 한쪽은 다리를 한쪽은 팔을
2: 쇄골부터
0: 네. 이렇게 쇄골부터 이렇게 이렇게요. 네. 딱 이렇게 그 깁스 비슷하게 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1: 고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고정하고 있는
2: 네,
0: 게
2: 고정하고
0: 보이죠?
2: 있는 게 네. 보이죠. 그래서 보여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드라마 볼 때도 되게 다음 장면 궁금할 때 딱 끊어버리잖아요.
1: 네.
2: 그걸 너무 잘합니다, 로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왜 꼭 재밌을 때 그러냐고. 네. 네. 네. 따지잖아요. 네. 네.
2: 그리고 진정한 이야기꾼은 네.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서 딱 끊어버리죠.
0: 네. 다음 회에 네. 계속. 네.
2: 다음
0: 아니면 이제 뭐 광고 나가고.
1: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죠.
0: 네. 네.
1: 하나는 이야기의 흥미를 연장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0: 네.
1: 이 아저씨는 자신의 목표가 네. 이 아이를 통해서 얻고자
0: 하는 게
1: 있어서요.
0: 네. 네. 네.
2: 아, 근데 여러분, 네, 네. 네. 아, 네 선배님. 네.
1: 네. 네.
0: 아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
1: 내가 마냥 외로울 때요.
2: 아, 제가
0: 여러분 맞죠.
2: 말하다.
0: 아니, 여러분 맞아요.
1: 네.
0: 이제,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부를 때 선배님, 뭐, 언니, 누나, 뭐, 네. 오빠 이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죠.
1: 네.
0: 뭐. 네.
2: 아니, 제가 네.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0: 네.
2: 하다 보면은 이 말투가 배가지고.
0: 아~ 아니 너라고 아는 게 어디예요?
1: 어,
0: 어, 어. 어 그렇잖아요. 네. 야 너 아는 게 어디? 여러분은
1: 빡치고.
0: 여러분은 네. 저기 종칭이에요.
2: 네. 네.
0: 야 너 안 나왔으니까 네. 방송사고 아닙니다.
2: 네. 어, 네 선배님 근데 떨어졌을 때
0: 네. 네.
2: 인생에서 뭔가 추락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람이 드는 좌절감, 절망감
1: 네.
2: 이런 게 그게 다라면 사람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
0: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이 로이가 겪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사실은 그 다섯 살 아이에게 그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1: 네.
2: 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물, 오르핀을 구해오기
1: 네.
2: 위해서 그런
1: 그러니까.
2: 거예요. 교묘한 딱 타이밍에 딱 끊어서
1: 네.
2: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모르핀을 갖다줘
1: 네,
2: 이렇게
1: 네.
2: 시키게 되죠.
1: 네.
2: 근데 그 아이는 뭔지 모르니까
1: 맞아요.
2: 가지러 가요.
0: 그게 저는 그 MORP 뭐 이거 있잖아요.
2: 아이.
0: 너무 귀엽더라고요. 슬픈데
1: 네,
0: 사실은 슬픈 건
1: 네.
0: 왜냐면
1: 네, 네, 네.
0: 그 약물로 자신은 죽고자 하는
1: 맞습니다.
0: 마음이 있으니까
2: 맞아요.
0: 그걸 가져오게 시키려고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2: 네.
1: 마지막 알파벳을
0: 네.
1: 3로 읽는 바람에
0: 네. 네.
1: 다른 약을
0: 그렇죠.
2: 맞아요.
0: 원래는
2: 2죠.
1: 2로 끝나는 걸
0: 숫자 2.
1: 알파벳 2를
2: 대문자 2가
1: 네.
2: 꼭 뒤집어지면서
0: 3으로 보여. 아, 그렇죠.
2: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대문자 2를 그렇게 뒤집어서 읽고
0: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걔는 3이 써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아이
1: M으로 시작하고 3으로 끝나는 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0: 이름이 뭐죠? 그 아이 이름이 여기서
2: 그 아이가 알렉산드리아.
0: 알렉산드리아.
2: 네. 네. 네, 여자. 그래서 여자 아이고요. 근데 그 새알을 가져오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사실은 모르핀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면 치사량이 새알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0: 통째로 한 병을 원한 거 아니에요.
2: 네. 가져오라고 한 건데 네. 아이가 세 개 가져오라는 줄 알고 세 알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병기에 버렸다.
1: 네.
2: 그렇게 하게 되죠.
1: 맞습니다.
2: 그럼 이제 이야기는 더 자주 끊기겠죠.
1: 네.
2: 더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 약 안 갖다 줘요. 설탕 들어 있는 거 갖다
1: 네네네네네.
2: 주고 뭐 나중에는 구하러 갔다가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1: 맞습니다.
2: 일들이 생깁니다.
1: 네.
2: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 추락했던 두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와 또 로이 그 둘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힐링되고
1: 네.
2: 서로 치유되고 나아가게 되고 삶을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1: 네.
2: 더 폴입니다.
1: 아 진짜 정말 숨은 띵작인 게
2: 네.
1: 개봉 당시에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0: 없어요.
1: 것이고
0: 네.
1: 개봉한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이 감독이 네.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2: 이동진 감독이
1: 네네네.
2: 했더라고요.
0: 무슨 영화를 또 찍었어요? 그래서 온 건가요?
1: 예, 예.
0: 아니면 그냥
1: 근데 이 작품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0: 그럼 어떤
1: 예.
0: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만들어서 방한하긴 했는데
1: 그건 모르겠습니다.
0: 아 그건 몰라요.
1: 예, 왜냐하면 그 홍보 자체가
0: 예.
1: 그 영상의 홍보 자체가 20년 만에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
2: 아,
1: 예.
2: 맞아요.
1: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20년 그게 이제 이 보지 않은 분들이 많고 왜 또 다시 20년이 흐른 거의 가까이 흐른 뒤에
2: 네.
0: 회자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1: 근데 저는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0: 네.
1: 작품들 좋아하시는
2: 네.
1: 분들이
2: 네.
1: 많은데 최근에 영화 그 보시는 분들의 경향성을 반영한 예 아, 완벽한
0: 이제야
1: 예.
0: 우리의 성향에 조금 그러니까 취향에 좀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20년 전에 너무 앞서갔다 뭐 이런 건가요?
1: 취향이 그러니까 앞서간 것은 아닌데 그 색감을 아름답게 만든 영화들은 많았는데. 구도와 트랜지션, 그러니까 화면 전환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영상 미학이 높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개인이 우리 소비자가 그런 영상 구도를 아 이게 아름답구나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넘사벽이기 때문에 네. 아름다운 작품일 수는 있으나 멋지다라고 추천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마트폰.
0: 네.
1: 누구나 사진을 찍고 촬영하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0: 네.
1: 그 소비자들이 구도와 영상이 생활이 된 거죠.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 생활로 맞습니다. 들어온 영상
0: 앞서간 게 맞긴 하네요. 그때는 너무 낯설었던 거 아닐까요? 네.
1: 맞습니다.
0: 예, 20년 전에는
1: 그래서 이 구도와 영상이 누구나 이해할 만한 상태가 된 지금에서 이 작품을 보니 놀랄 만큼 멋진 작품이었던 거죠.
2: 너무 멋지더라고요.
0: 요즘 그 휴대폰 광고할 때 자신이 영화 찍는 그걸로 그냥 광고
2: 찍었잖아요. 직접 찍은 걸로 핸드폰으로
0: 찍은 걸로. 걸로.
1: 네.
0: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고 이런 영화가 있었네.
1: 거기다가 이야기까지 아름답고
2: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 느낌도 들고요.
1: 네. 또 영화를 위한 영화이기도 해요.
2: 네,
1: 여기 스턴트맨이 주인공이다 보니
0: 그렇죠. 본인이
1: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실제 1930년대 40년대 스턴트 장면이 나오는데 아, 정말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눈물 요소가 많은 작품인데도
0: 맞아요. 아니 그럼 그때 당시 스턴트맨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그럼요. 했다는
1: 페이크가 있죠. 그러니까 영화적 페이크 예를 들면 뭐 찰리 채플린의 영화가 카메라 트릭으로
0: 그렇죠.
1: 실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중 구도를 통해서 이쪽은 안전한 장치인데 뒤쪽이 마치 넘어져 나락이
0: 남떨어지가 있는 것처럼
1: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스턴트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안전장치가 부족한 시대.
0: 네.
1: 예. 그리고 필름을 빨리 돌리는 효과들도 좀 있었고.
0: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1: 아유, 어마어마하죠.
0: 또 네네네. 누군가는 그러다가 또 목숨을 잃는.
2: 그럼요.
0: 그래서 그들을 또 기리는.
2: 네, 추모하고 하죠.
0: 이런 또 자막이 또 보이기도
1: 네네네,
0: 하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화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나를 다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2: 그러니까
0: 우리는 그냥 보는 입장이잖아요.
1: 네.
0: 근데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미쳤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1: 저는 그냥 그 자체가 되게 보는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아니라 만드는 즐거움. 아, 이 영화를 진짜 사람들이 신나서 찍고 있었겠다.
0: 아니 그럼 그 스턴트맨 분들 있잖아요.
1: 네네.
0: 스턴트 우먼도 있고.
2: 네.
0: 그런 분들은 진짜 진짜 위험한 장면들 있잖아요.
1: 그럼요.
0: 뭐 자동차 폭파 씬이랄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찍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험한 건
2: 위험하죠.
0: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감수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
2: 책임감,
0: 자부심.
2: 자부심.
1: 네.
0: 그 열정 이걸로 그게 다 가능한 걸까요?
1: 저는 뭐 도파민도 있다고 봅니다.
0: 근데 예를 들어
1: 하트로커
0: 맞아요.
1: 그 장소 그 순간에 가 있지 않으면 일상이 굉장히 무료화.
0: 아니 근데
1: 그렇죠.
0: 내가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에 못 할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2: 그쵸,
1: 시도 같은 거죠. 내가 아픈 걸 참고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했을 때 도파민이
0: 더 강하니까 다음에 또 갑질지연정 나는 그 쾌감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2: 가족들은 엄청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0: 그냥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니 저 산을 그니까 왜 가냐고 가면 죽는데 이런 산 있잖아요. 막 그 정복하고 이런 DNA가 있대요.
2: 아.
0: 모험을 즐기는 그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가면 더 죽을 것 같고 아프고.
1: 근데
0: 그런 모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네요.
1: 그러니까 모험 유전자의 핵심이 나에게 쾌감을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건지 보상은 전혀 없지만 네. 몸이 이미 거의 가 있는 건지
0: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더 폴 이게 근데 디렉터스 컷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0: 네.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원래 있고 디렉터스 컷은 얼마 몇 분 정도나 그럼 더 늘어나서 감독판이 또 나왔을까요?
1: 조금 늘어났어요.
0: 한 2, 3분? 한 2분? 2분?
2: 아, 늘어났어요.
0: 보통은 뭐 15분, 20분 막 이러지 않아요? 디렉터스 네. 컷이 그쵸? 10분 이상 되는데
1: 이것도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0: 네, 뭐라고 했어요?
1: 왜냐하면 원래 처음 개봉할 때 자신의 작품이 이미 완벽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부를 다 걸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렉터스 컷은 뭐였냐면 4K 리마스터링입니다.
0: 그쵸.
1: 화질이. 화질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0: 그래서 4K가 됐으니.
1: 이 영화를 다시 지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리마스터 버전, 이 네. 디렉터스 컷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1: 감독의 의도가 정말 영상 미학으로 완벽하게 재구현됐습니다.
2: 네. 근데 또 그렇게 리마스터링 된 작품으로 본 분들은 또, 내가 이걸 영화관에서 못 봤다니 네. 하면서 이제.
0: 근데 요즘 뭐 텔레비전이 워낙 네. 커져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0: 뭐 물론 뭐 그렇죠. 스크린만큼은 네. 아니지만, 그래도.
2: 네, 만족할 네. 수 있죠.
1: 정말요.
0: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네.
1: 뭐 그 바다의 섬 장면이라든가 사막 장면 이런 네. 장면들은
2: 너무 명장면이에요.
1: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저희끼리 대화가 안 나왔는데
0: 네.
1: 여자 성인 여성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0: 네.
1: 네. 정말 아름다운
2: 네, 의상도
1: 깜짝 놀랄만한 이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2: 네. 네.
1: 의상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네, 배우들이라든가
0: 그러니까 예.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CF를 기가 막히게 찍는 네네. 감독이었겠구나라는 네. 게
2: 보여요.
0: 느껴져요. 그러니까
1: 대단합니다.
0: CF라는 건 우리가 보통 15초, 30초, 45초, 1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대별 맞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팔았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잖아요, 단가가. 근데 짧으면 15, 지금 대부분 15초 광고예요. 길면 아, 네. 30초 광고까지 나오던데. 네. 텔레비전에서 가만히 보면 15초 동안에 그 메시지를 다 담으려면
1: 그렇죠.
0: 얼마나 네. 강렬해야 됩니까?
2: 그렇죠.
0: 광고가 한두 개도 아닌데.
2: 각인을 그렇죠. 딱 시켜야 되니까요. 네.
0: 그러다 보니 그걸로 잔뼈가 굵은 이 인도의 이 CF 감독은
1: 네.
0: 장편 영화도
1: 그럼요.
0: 그런 자신의 네네. 어떤
2: 그 아이덴티티,
0: 네. 정체성, 재능, 그다음에 또 쌓아온 연륜 이런 네.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2: 네. 네. 또 의상 같은 경우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0: 참여를 해서
2: 하더라고요. 네. 꼭 진짜 그냥 가만히 보다가 딱 정지 버튼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1: 네.
2: 창문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그냥 액자가 되는 네. TV가 액자가
1: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2: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0: 네. 더 폴 아 정확한 그 부제는
2: 오디어스와
0: 환상의 문. 근데 이제 이게 디렉터스 컷. 네. 감독판까지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길. OTT에 요즘은 찾으면 다 나옵니다.
2: 네, 네. 나오더라고요.
0: 이 영화에서는 Words라는 네. 음악 함께 만나보죠.
1: 네.

0: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베키 씨가 꼽은 숨은 띵작 만납니다.
1: 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애니메이션계에 돌아다 보면 캐대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0: 네.
1: 캐대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만큼 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실 네.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체인소맨이라는 작품 극장에서 그리고 귀멸의 칼날
0: 네 귀멸의 칼날이
1: 굉장히
0: 또
1: 많이 또 10대 20대 네. 30대까지 굉장히 좋아하시던 그래서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들인데
0: 네.
1: 이 체인소맨의 원작 작가가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아주 소품 영화를 짧게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0: 단편으로 짧게.
1: 단편으로.
0: 예.
1: 근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더 짧게 편집된 본도 있지만 룩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0: 그러니까 뒤를 봐, 뭐 등 뒤를 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1: 그 얘기 이제 마지막에 들려고 했는데 처음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0: 아니 이게 아니 네. 제목이 주는
2: 네. 임팩트가 있죠.
0: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 네. 혹시 그 룩업이라는 영화
0: 돈 룩업
1: 예, 돈 룩업
0: 위를 보지 마. 보지 마.
1: 네.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오아시스의 노래 Don't Look Back in Anger에서 왔습니다.
0: 아~
1: 노래에서 왔습니다.
0: 거기에서 이 제목을 차용한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이 빠져 있지만 이 네. 제목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지만 첫 그 원래 만화로 된 종이 만화에는 첫 페이지에 돈이 써 있고요.
0: 네.
1: 연재가 끝난 마지막 페이지에 앵거가 써 있습니다. In Anger. 그러면 돈 이 작품인 Look Back
0: 예.
1: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In Anger 그러면 Don't Look Back in Anger 오아시스의 노래 제목이 됩니다. 예, 일부러 이제 작가가 숨겨놓은 것이죠.
0: 네네.
1: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과거를 노여운 마음으로 돌아보지 마. 화나는
0: 마음으로
1: 노여운 마음으로 그럼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그 의미의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럼 Look Back만 놓고 보면 이 영화는 계속 주인공의 등을 보여줍니다.
0: 네.
1: 계속 등을 보여줘요.
0: 둘이 손잡고 네. 뛸 때도
1: 네.
0: 앞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았는데 나란히 걷는 게 아니고
2: 네. 네.
0: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 있는 네. 소녀는 그 소녀의 등을 봐요.
1: 그렇죠. 네. 네. 그 구도가 불안정한 느낌도 네.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손을 놓칠까 봐.
2: 불안해요. 네. 네. 네.
1: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등을 보라는 의미도 되고 저 등을 보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네.
1: 저 등을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년 이 신문에 4컷 만화를 그리는 학생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네. 천재 뭐 너무 재밌어 막 이 4컷 만화가 그런데 본인은 밤새서 그걸 그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는 한 5분 만에 끝낸 거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0: 허세도 있고
1: 친구인데 어느 날 우연히 선생님이 야 누가 학교 좀 안 나오는 애가 있는데 요 4컷 만화 너 한 번만 그 친구한테 자리를 한번 주는 게 어때? 그렇게 해서 단 한 번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친구들의 평이 새로 이 만난 친구의 4컷 그림이 압도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0: 아니 뭐라고까지 하냐면 네. 이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후진호.
1: 네.
0: 후진호는 평범하네.
1: 네.
2: 뭐 그러면서
0: 그렇게까지.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완전히 본인이 막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네. 기분이죠.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훌륭한 라이벌 혹은 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친구를 보게 되면 나와 같은 분야에서
2: 네.
1: 보게 되면 둘 중 하나잖아요. 저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네. 마음들을 키워가는 네. 사람이 있는가 네.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해요.
0: 네, 맞아요.
1: 이 주인공은 네. 두 마음을 다 갔어요.
0: 네.
1: 질투심도 생기고
0: 네.
1: 더 열심히 그림에 도전을 해요.
0: 네.
1: 막 이제 해부도부터 시작해서
0: 네.
1: 그림에 대한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까지
0: 정말 스케치북이 열심히. 엄청 쌓여가잖아요.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네. 했으면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의 그림을 한 번 더 보는데
0: 네.
1: 아, 나 여기까지다.
0: 관둘란다. 네. 아, 안 되겠다.
1: 네. 근데 막 우여곡절이 있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냥 큰 벽에 한번 부딪혀서
0: 네.
1: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0: 네.
1: 맞이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재밌는 지점은 이걸 드라마로 구성하지 않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재능으로 막 음악이 멋지게 깔리고 막 머릿속에서 환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들먹거리는 정도의 재능. 그리고 좌절을 맞이했을 때도 옆에서 누군가가 소곤소곤했던 게 자꾸 내 마음을 파고드는 정도의 괴로움.
0: 언니가 얘기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뭔가 다른 친구들이 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가서 너 친구들도 못 사귀고 너 이제 이거 취미로
0: 너 진짜 그림만 그릴 거야. 우리하고 안 놀 거야.
1: 그만해.
0: 막 이러잖아요. 네.
1: 그 생활 맞아. 속에서 느껴지는 네. 이 내 재능에 대한 불신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네. 과정이 담담하게 저게 그러니까 차갑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 시기를 지나서 영화가 이제 벌써 중반쯤 됩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주로
2: 네.
1: 그 친구 집에 방문해야 되는
0: 학교를
1: 사람이
0: 안 나오는 애니까
1: 네, 본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 이 친구는 정말 우리가 일본식으로 표현하는
0: 히키코모리인 거예요.
1: 네. 왜냐하면 히키코모리는 숨어있기 때문에 히키코모리인 건 알지만 네. 스케치북이 잔뜩 쌓여있는 네. 거예요.
0: 그 방으로 가는 복도에
1: 그러니까
0: 쫙 쌓여있잖아요.
1: 얘 그림 덕후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얘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애였어. 네.
0: 연습벌레구나.
1: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애였어. 그리고 이제 네컷 만화 같은 걸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안 주려고 했는데
0: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1: 팔랑팔랑팔랑 하더니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방문 안으로
0: 문틈으로 네. 네.
1: 그리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한 그 안에 있던 친구가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0: 후지노 센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동안 네컷 만화에 대단한 팬이었던 거예요.
0: 네. 네,
1: 이 친구가. 그리고 집에서 너무너무나 이 친구가 그린 이 네컷 만화를 보고 자기도 꿈을 키웠고 꿈을 키운 것으로 자기 미래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욕망을 생겼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의 모습이 춤을 추면서
2: 네, 신나죠.
1: 환호하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뭐 흥이 겨웠나 보다 정도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드라마가 네. 큰 낙차가 큰 장면이거든요. 그냥 천천히 걷다가
0: 신나서 뛰잖아요.
1: 물을 손으로 확 쳐 올리면서 갑자기 레인 댄스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춤을 손 발이 박자 안 맞는
2: 안
1: 춤을 춰가면서 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그림에 자신의 삶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쵸. 하는 거예요.
2: 다시 시작을 네. 하죠.
1: 누구와 함께? 이 히키코모리 친구와 함께.
2: 네. 팀을 이뤄서 네. 같이 하더라고요.
1: 그러면서 이제 중반과 결말을 향해 가게 되는데 결말에 좀 슬픕니다.
0: 네. 네.
1: 근데 이 결말의 네. 얘기를 네. 스포일러가 이지만 네. 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죽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히키코모리 친구가.
1: 실화입니다. 실화.
0: 정말요?
1: 실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 두 사람 다 실화인 거예요?
1: 한 사람은 첫 번째 네. 주인공은 작가 본인의 실화이고 에피소드이고
0: 네.
1: 죽은 친구의 실화는 그러니까 실화가 뭐냐면 누군가가 무기를 들고 어느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내 그림을 베꼈잖아
0: 네.
1: 라고 하면서 무참히
0: 네.
1: 살해를 한
0: 네.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1: 실제 일화는 네. 여기를 폭파까지 시켰어. 근데 이 일화를 이 이제 이 감독은 내가 공격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한 대학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너희들이 내 그림을 베꼈어 라고 했던 5인 사례로
0: 예.
1: 축소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일종의 헌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 그러니까 불이 나서 화제가 아니라 이야기성, 화제성이 네. 있었던 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같이 그 애니메이션 건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그림 베꼈잖아.
0: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1: 네, 살해를 막, 하고
0: 네, 묻지마 살해를 하죠.
1: 예. 질렀던 겁니다. 예, 그 장면이 이 영화에는 되게 덤덤하게 비겨져. 예, 그러나 우리 보는 우리는 너무나
2: 네,
0: 맞아요.
1: 그 장면이 위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나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리고도 이 친구는 또 그림을 그래서 그리면서
0: 그러니까요.
1: 엔딩을 마무리하는
0: 거죠. 이제 네. 거기서 막 내가 너를 그 방에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막 후회가 오다가 네. 결국에 네. 이제 본인이 느끼게
1: 그러니까요.
0: 되는. 저는 네. 그 여기서 룩백 그러니까 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네. 백희 씨도 말했지만 사인도 등에다 봤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왜냐하면 종이는 없는 거예요.
1: 네. 방에도
0: 걸어 후진호 선생님 네. 내가 진짜 평생의 팬인 후진호 선생님을 만났는데 사인을 받고 싶은 네. 게 없으니까 옷에다 해달라 그러면서 등에 그 옷을 걸어놨어요. 네.
2: 심지어
1: 마지막에 방으로 들어갔을 때 네. 확인하게 되죠.
0: 그러니까 마지막 네. 장면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후진우는 뭘 느꼈을까? 무슨 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다시 그림을 또 그리게
3: 그렇습니다.
0: 되는. 저는 그 대사도 되게 많은. 너는 내 등을 보면서 성장하는구나.
3: 네.
0: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보면서 사실 네. 모방 인간이잖아요.
3: 그렇죠.
0: 사람은.
2: 네. 그렇죠.
0: 말도 다 따라서 배운 거고.
3: 네. 네.
0: 뭐든지 다 네,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가는 네. 건데 나는 누구의 등을 보면서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1: 우리는 모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앞선 사람들의 네. 등을 보면서 네. 네, 걷는 것이죠.
0: 이렇게 네. 보면 다 요즘 한창 윈블던 테니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뭐 이 플레이어들을 보면 노박 조코비치를 빼고는 20대거든요.
2: 네.
0: 대부분 거의 다 20대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조코비치의 테니스를 보고 네. 배웠다.
1: 그럼요. 네.
0: 나는 나달의 테니스를 보고 시작했다.
1: 맞아요.
0: 누군가는 페더러의 테니스를 보고 이렇게 다.
1: 맞습니다.
0: 네. 네. 근데 내가 그 나의 우상이었던 조코비치와 경기를 하고 있다니 지든 이기든 나는 네. 이미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플레이어도 있어요.
1: 맞습니다.
2: 선배님
1: 네.
2: 그렇잖아요.
1: 저도
2: 그래요. 네. 지금.
1: 아, 진짜?
2: 무슨 말이에요?
1: 저도
2: 약간 그런 네? 느낌입니다.
1: 아,
0: 우리가요?
2: 네.
1: 네. 네.
0: 우리가 그 정도예요?
1: 아.
0: 난 조코비치 된 거예요? 방송계의 조코비치예요?
2: 어린 시절부터 네. 제가 네. 라디오를 들을 때 들렸던 목소리.
0: 아니, 잠깐만요. 네, 물론 우리 둘이 네. 방송 시작한 지가 이제 뭐 20년 네. 네.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면 소리 씨가 우리 둘 방송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예요?
2: 아, 이게 언제다라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 채널을 틀면 들리던 목소리.
0: 그냥 익숙하게.
2: 네. 그 가족의 아버지의 차를 타면 들리던 목소리와 함께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선배님들이 같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뭐 이백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내가 그 어린 시절로 딱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입꼬리에 웃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0: 그래요.
2: 그래서 그 마음 알아요 약간 네. 성덕이 된 마음을 아까 말씀해주신 그 테니스에서
0: 네.
2: 느끼고요
0: 전 실감이 안 나가지고
2: 아니,
0: 백희 씨야 뭐 네. 워낙 음악적으로도 네.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하니까 좀 느낌이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네요 기분이.
1: 저는 뭐 별 느낌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2: 약간
0: 네.
2: 그런 기분 좋은. 아.
1: 저는 그 장면이 근데 이 영화에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인데 동갑내기에게
0: 네네.
1: 선생님이
0: 그러니까
2: 그거 좀 약간 감성이
0: 네. 아니 감성이. 뛰어나와가지고 네네. 그 히키코모리가
1: 네.
0: 방문 열고 나오는 것도 되게 공포스럽다면서요.
1: 그렇죠.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0: 막 맨발로 네. 나와가지고. 집밖까지 네. 나와가지고 네. 후진우 센세 막 부르더니
2: 고개를 막 인사를 막 하면서
1: 그러니까.
0: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후진우 센세 막 이러면서 네. 그러는데 어, 쟤 왜 저러지? 막 그랬는데 금방 이해가 되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1: 너무 그 부분 그 장면은
0: 그 부분을
1: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어색한 느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너는 나의 등을 보고
0: 성장하는구나
1: 이 네. 멘트와 이 동갑내기를 선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은 뭘 제가 느꼈냐면 아 이거 메타 인지구나 메타 창작이 된 얘기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은 나이를
0: 맞아요.
1: 따지지 않는
0: 맞아요.
1: 사람들이겠구나
0: 맞아요. 네, 맞아요.
2: 정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0: 네.
1: 오히려 반대로 네. 선생이 학생에게 배우는 경우도
0: 많대요 많대요 진짜 네. 많대요
1: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네. 건

0: 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후진우는 또 성장을
1: 네,
0: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걸 보면, 아, 결국엔 서로의,
2: 그 케미?
0: 네.
2: 상호작용을 통해서
0: 서로의
2: 성장하는
0: 상호작용,
2: 거죠?
0: 존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이런
1: 그래서
0: 영화다라고.
1: 창작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보다도 뭐 우정,
0: 네.
1: 그리고 재능을
0: 네,
1: 어떻게 내가 나와,
2: 열등감,
1: 네,
2: 이런
1: 내가
2: 것들.
1: 이 취미로 삼을 수 있었던 일을
0: 네.
1: 업으로 삼았을 때 나는 이 일과 어떻게 그럼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혹은 운명처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담담하게 그려진 작품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2: 누구나,
0: 네. 요즘은 특히 아까 백희 씨가 말한 게 진짜 와닿는 게, 나이를 떠나서 얼마든지 스승이 될수 있는 그런
2: 맞아요.
0: 경우가 있다
1: 네.
0: 보니까, 그래서 뭐그 연기자들도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젊은 연기자한테 배우기도 한다. 아, 너는
2: 배우죠.
0: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걸 이렇게 처리했는데, 너는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2: 서로 배우고 뭐 지식적인 것도 배우지만 인격적인 것도 많이 배우게도 있죠.
0: 그렇죠.
2: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죠.
1: 그래서 저기 어리 애들 앞에서 뭘 하질 못한다.
2: 네,
1: 어른들의
2: 무서워요.
1: 말씀이.
2: 네, 찬물도 못 마시죠.
0: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는 그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그 화면이 주는 그 정서 있잖아요. 그
1: 있어요.
0: 느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2: 맞아요.
0: 않아요?
2: 있어요. 그림인데도 다가오는 그 감성이.
0: 그러니까 그 그림 애니메이션만이 줄수 있는 그 감성.
2: 네.
0: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2: 맞습니다. 네.
0: 아닌가.
1: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0: 네.
1: 풀려있는 작품입니다. 네.
0: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그 내가 꼽은 숨은 띵작을 한이 이유가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2: 네.
0: 알게 됐잖아요.
1: 네네네.
0: 내가 모르는 영화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1: 너무
0: 감사하고,
1: 좋습니다.
2: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음악이
1: 저는,
0: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수많은 아름다운 곡 중에서 파이널 원이라는 곡 잠시 들어보시죠.
2: 네.

0: 자, 내가 꼽은 숨은 띵자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애니메이션 룩백 만나고 왔고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네. 어떤 영화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왜냐하면 진짜 숨겨진 좋은 영화가 뭐 한둘이니까 정말 네. 많죠. 근데 저는 고민 끝에 너무 재밌었고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영화고 또 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난다긴다 하는 네. 이 연기자들의 미친 연기력을 볼 수 있는 아, 그런 영화 스릴러 영화입니다.
1: 네.
0: 2003년작 미스틱 리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1: 네. 네. 미스틱 리버.
0: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인데요. 숀 펜, 팀 로빈스, 네. 케빈 베이컨, 로렌스 피시번, 네. 예, 로라리니 뭐 정말 오, 네. 이름만 들어도 실제로 그의 아카데미

0: 영화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네. 숀 펜이 남우주연상,
1: 네,
0: 팀 로빈스가 남우조연상을 받았어요.
1: 네, 네, 받았어요.
0: 내용은 잠깐, 이건 스포일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1: 네. 너무 조심스러워요.
0: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2: 네.
0: 지미, 데이브, 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하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다가 시멘트를 새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공이 쏘록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가보니까 아직 시멘트를 발랐는데 안 말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우리 손토자 이렇게 찍어볼까? 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 하잖아요. 네.
0: 처음 발도 찍어보고 이렇게.
1: 네. 신발 짝
0: 그러면서
1: 나
0: 이제
1: 있고.
0: 이렇게 찍, 찢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갑을 딱 이렇게 찬 네. 어떤 네. 아저씨 경찰같이 보이는 아저씨가 네. 공공시설에다 니네가 그렇게 장난쳐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1: 근엄하게
0: 니네, 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얼마나 무서워요. 네. 경찰 아저씨 같은 사람 네. 저렇게 말하는 네, 뭐, 네, 안 되겠어.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네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두 명은 이 근처에 산다는데 한 명은 좀 먼 동네에 산다니까. 그럼 너 내 차 타고 가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차에 타. 그러는 거예요. 그 탄 친구가 바로 이름이 이제 데이브라는
1: 네.
0: 팀 로빈스.
1: 네.
0: 그 쇼생크 탈출의 그 주인공.
1: 네. 맞아요.
0: 데이브가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니까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경찰이 차를 태워서
2: 네.
0: 데리고 뭔가 이상해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아 성애자 성폭력범이었던 거예요.
2: 네.
0: 그래서
1: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0: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정도.
1: 네. 네.
0: 3박 4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1: 네.
0: 당합니다. 이
1: 네.
0: 데이브란 친구. 근데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2: 네. 네.
0: 그러고 나서 25년이 흘렀죠.
1: 네.
0: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2: 네.
0: 이 짐이라는 숀 펜이 연기한 이 사람은 이렇게 범죄 집단에 이렇게 가담을 해가지고
1: 네.
0: 막 감옥도 갔다 왔는데 그나마 딸을 키우면서 재혼하고
1: 네.
0: 딸을 키우면서 이제 좀 개과천선해서 지금은 이렇게 마트를 운영하면서
1: 네.
0: 평범하게
1: 네.
0: 살고 있고 데이브도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노동자처럼
2: 네.
0: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케빈 베이커는 경찰이 돼 있어요.
2: 네.
0: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이 데이브 주인공이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몸 손에도 피, 다 피가 묻어 있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으니까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 네.
0: 강도를 만나서 싸우다 그랬다. 와이프가 너무 이상하니까 자꾸 추궁하니까 사실은 내가 때려서 죽였다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2: 네.
0: 근데 나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와이프는 이랬는데
1: 네.
0: 다음에 신문에 봐도 누가 죽은 이런 게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 조용해요.
0: 그냥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 숀 펜의 딸이 탄 차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안에
2: 네.
0: 혈흔도 있는데
2: 네.
0: 사람은 없는 거예요.
1: 근데 사람이 없고
0: 119 전화가 온 거예요.
2: 네.
0: 어떤 소년들 조명이
1: 네.
0: 신고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여기 이렇게 차가 있어요.
2: 네.
0: 차가 있는데 이렇게 막 피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이러니까 여자 이름을 말하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둘이 막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으니까 막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수색을 한 끝에 19살짜리 그러니까 이게 그 딱 보고 안 거죠. 이게 누구 차의 딸인? 왜냐하면 그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2: 그쵸.
0: 아 이거 KT의 딸인 그 차인데 그게 바로 숀 펜의 딸인
1: 네.
0: 거죠.
1: 네.
0: 얼마 있어 바로 시체가 발견됩니다.
1: 네.
0: 총에 맞아 죽은 시체.
1: 네.
0: 예. 그러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막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고. 근데 데이브가 마침 KT가 사라진 그날에
1: 마지막
0: 술집에서
1: 동선.
0: 봤어요.
1: 네,
0: 같이
1: 네.
0: 데이브가 친구하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KT도 그 술집에서 막 술 마시고 친구하고 춤추고 막 이러니까 용인선상에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2: 네.
0: 25년 전 과거와 지금 이 범인을 찾아가는 이게 교차 편집이 되면서
2: 네.
0: 25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이 불행한 사건이 지금의 이 세 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1: 네.
0: 때로는 담담하고 때로는 차갑지만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2: 네.
0: 그걸 보여줍니다.
1: 처절하더라고요.
0: 진짜
2: 네.
0: 처절해요.
1: 네.
0: 이 영화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1: 네.
0: 범인을
1: 네.
0: 찾아가는 그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 연기자들의 이 연기 그리고
2: 네.
0: 진짜 범인이 누굴까 진짜 데이브가 죽인 걸까
2: 네.
1: 추리하면서
0: 추리하는 재미. 맛도 있고
2: 맞아.
0: 그러면서 저는 이 아주 그 스릴러 영화인데 되게 멋진 대사들이 나와요.
2: 네.
0: 이 데이브 의심받고 있는 이 데이브가 뱀파이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가 들어와서 뭐 하고 있냐니까 영화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 대사를 해요. 어떤 기억은 뱀파이어한테 물린 것처럼 평생을 가.
1: 어, 맞아요.
0: 25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 데이브가 그런 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완전 마지막 장면이 아닌데 네. 사건이 거의 다 해결되고 나서 그 경찰인 케빈 베이컨이 숀 펜을 찾아와서 데이브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너 데이브 네. 봤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25년 전에 차 타고 사라지는 걸 본 게 마지막이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2: 네.
0: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친구가 있다가 경찰 아저씨라고 속은 그 남자가 차에 타라고 할 때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1: 네,
0: 이 영화.
1: 반복되죠.
0: 그게 나였을 수도 있고
1: 너였을 수도 있고.
0: 근데 너였어. 난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야라는 마음도 있고.
1: 어, 그쵸.
0: 그 대사도 나. 우리 셋이 그 차를 같이 탔더라면. 라는 대사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데이브가 그 얘기도 합니다. 숀 펜한테 내가 아니라 네가 그 차를 탔어야 돼. 라는 대사도
1: 네,
0: 해요.
1: 있어요. 만약에
0: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영화는 진짜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3: 이미
0: 너무
3: 다 하신 건데요?
0: 아니,
3: 저는
0: 아니,
3: 다
0: 아니 범인 얘기 안 했잖아요. 범인 아직 모르잖아요.
3: 아니, 둘이 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0: 네, 아니 그래도 범인은 모르잖아요. 케이트를 죽인 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퍼레이드 장면까지 이 영화는 네. 진짜
1: 버릴 게 없어요.
2: 네, 네 정말로.
0: 버릴 게 없어요.
2: 마지막 저는 그 퍼레이드 장면이 약간 영화의 느낌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데. 뭐,
0: 사건이 다 해결되고 퍼레이드가 네. 벌어지거든요.
2: 무반도의 엔딩을 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0: 이 허무함.
2: 네. 네.
1: 아, 하나도 안 즐거운 네. 퍼레이드잖아요.
2: 그 세상에 누군가가 없어졌는데
0: 네.
2: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1: 일상은
2: 네, 일상이 돌아가고 네. 있고 그런 장면들이 참 씁쓸한 맛을 남기게
0: 합니다. 이 제목이 미스틱 네. 리버잖아요.
1: 네.
0: 이 미스틱 리버, 이 비밀스러운 미스터리한 이 강은 이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묻었거든요. 그 리버에 묻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2: 그
0: 묻으려고 한 여러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선택도 이해가 되고.
1: 네.
0: 그 상처들은 네. 어떻게 할 것이며.
2: 네. 아, 저는 케빈 베이컨의 선택이 네. 가장, 저 선택을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0: 됩니다. 네. 총구를 총 모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거둔단 말이죠.
2: 네.
0: 근데 숀 펜은 뭐 어쩌라고? 라는 표시를 하고.
2: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평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정도밖에 없는
1: 네,
2: 거예요.
1: 네,
2: 결말은.
1: 되게 허무해요.
2: 네.
1: 아, 너무 허무하고 네. 강이 계속 네. 흘러가잖아요.
0: 네. 강은 무심히 흘러가요 그냥. 네.
1: 그게 그냥 우리 시간 네. 흐르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들면서.
2: 그래서 감독의 의도를 역으로 추적해보게 되는데 감독은 굉장히 세상을 약간 허무하게 혹은
1: 허무주의.
2: 암울한
1: 네.
2: 냉소적인
1: 네, 냉소주의
2: 세계관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겠구나. 감독은 그렇게 그러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0: 네.
2: 뭔가 이 문제를 파고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봐봐. 니네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아니거든. 아직 가려진 게 되게 많거든. 이렇게 또 얘기를 네. 차갑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계속. 네.
0: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꽤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뭐 용서받지 네. 못한 자도 네. 있었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장 어두운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동진 평론가도 역시 네. 같은 평을 했죠.
2: 배우들이 너무 생생하니까요. 미친 배우들이에요.
0: 그러니까 네. 이 영화는요, 소리 씨가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2: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네. 미스틱 리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릴러 네.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이 영화는 참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서도 진짜
2: 네.
0: 그냥 어떤 스릴러 영화는 그냥 보고 아 범인이 그거였어 어 반전이 대단하네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2: 네.
0: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좀 오래 가요.
1: 남아요. 영혼이 네. 남고 잔상이 남고
0: 잔상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2: 그 진짜 신기한 게 쇼싱크 네. 탈출의 팀 로빈스를
0: 네.
2: 그대로 가지고 와서
0: 네.
2: 왜 이렇게 이 사람 억울해요?
1: 억울해.
0: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 억울했는데
2: 이렇게 억울할 수가
0: 얼굴이 억울한 얼굴인가?
1: 네. 있어요. 그 네. 느낌이.
2: 숀펜은 왜 이렇게 차가운데 네. 그걸 또 잘해.
1: 네.
0: 아니 근데 또 막 딸이 네, 네, 얘기하면서 네. 오해라는 장면에서는
2: 네, 네.
0: 그 아이엠쌤 뭐 얼굴도 나와요 또.
2: 네.
0: 네. 이제 케빈 베이컨이 그나마 가장 좀 객관적이 왜냐면 경찰이니까.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친구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1: 네.
0: 있고 이제
1: 네.
0: 그 팀 로빈스가 계속 용의자로
1: 용의선상에
0: 파트너
1: 오르잖아요.
0: 형사가 계속 의심을
1: 수고하니까.
0: 하니까 그 친구라고 자꾸 감싸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2: 있다. 모피어스로
0: 모피어스가 나오는 그 배우도. 예, 그 배우가 네, 바로 또. 그 이름이 로렌스 피시번입니다.
2: 아, 이름을 못 해봤어요. 네, 저는 모피어스라고
0: 저도 모피어스라고 해요. 아니면 그 CSI 반장님.
2: 맞습니다.
0: CSI 반장님. 맞습니다. 네, 예. 네. 소리 씨는 특히 좀
1: 인상 깊은
0: 장면. 백희 씨는 이제 퍼레이드 장면이.
1: 네. 저는 그 첫 장면 무렵에 그 시멘트에다가 이름 쓰잖아요. 네, 예. 근데 원래 발자국을 찍거나 우리가 손자국을 찍거나 손자국은 잘 안 찍죠. 시멘트니까. 네, 네, 네. 신발 신는 채로 이렇게 찍고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쓰는 장면이 처음에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네, 귀엽다. 네, 저러다 근데 네, 혼나지.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혼나고 네, 그 이후로부터 좀 분위기가 어둡게 흐르다가 네,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시멘트 바닥을 보여주죠. 네, 네, 네. 근데 그 장면에서 내가 첫 장면을 귀여워하다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미처 완성되지 못한 그 이름, 네, 그 이름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네, 그 감정에서 저는 여운이 되게 오래 머물렀어요.
0: 쓰다가 이제 그 맞아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1: 멈춰버린.
0: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상처가 깊이 새겨져 버린.
1: 네, 지울 수 없는.
0: 지울 수 없는 맞아요. 상처. 뭐 이런 네, 의미로도. 그래서 연출이 그리고 오, 과거는 좋죠. 흑백으로 보여주죠. 오,
2: 네. 네.
0: 그러면서
2: 맞습니다.
0: 이렇게 플래시백 효과를 네, 써가지고 그 교차 편전에 그것도 있어. 아, 클린트 이스트 감독도
1: 어떻게
0: 이 배우가 이런 명장 감독 반열에 오를 만큼의 이런 연출을 보여준다니 놀랍다라는 생각.
2: 약간 기기 묘묘하게 그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어요. 저기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문은 그 반대를
0: 네,
2: 하고 있는
0: 네,
2: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 같은 것도
1: 네,
2: 살짝
1: 네,
2: 그 깔려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은 죽어도 안 끝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을 마감해도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을 저는 그 시멘트 바닥 보면서 네, 아직까지도
0: 뱀파이어한테 물린 것처럼
1: 네,
0: 물린 대사처럼 네,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아, 오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세 편의 영화 만나봤는데 다 재밌으니까요.
2: 네. 아, 거를 타서
1: 네,
0: 안 보신 분들은 네, 네,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만 또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2: 네.
0: 미스틱 리버의 메인 타이틀 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네.
0: 예,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2: 저는 이백희였고요.
1: 강소리였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장마철 비가 계속 오죠? 네, 하여튼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은 놀자.

네, 이수성은 비 오는 거리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일상이라고 하죠. 일상. 일상이 편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일상이 참 편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평범하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편안한 느낌으로 하루하루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수요일 되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럼블피쉬 비와 당신 저녁록 그대 운하방

람블피쉬, 비와 당신, 저녁록, 그대, 운하바 두곡 듣고 왔습니다. 비와 당신은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나왔던 노래죠. 박중훈 버전도 있고요. 저녁록이란 분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수 있죠.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 다 하고 게다가 탤런트로서도 역량도 있었고 뭐 어떻게 그 당시 아이콘 시대 아이콘적인 사람이 저동욱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천팩션이라고 하죠. 그때 그 도라이 시리즈.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나네요. RF 이별공식 듣고 오겠습니다.

네, REF 이별 공식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일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상이 무언가,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게 일상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하루를 하루 무언가를 하는 게 일상인 건지, 직업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일상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 그런 그 자체가 일상인지,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귀에 나가죠. 귀에는 뭐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없다. 그래서 지나가면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준비된 자의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듭니다. 너무나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네요. 준비된 자가 가져가는 과실은 너무나 크고 달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준비했던 사람들 좀 반성 좀 했으면 쓰겠어요. 뭐 우리 지역민 이야기입니다. 네. 좀 반성 좀 많이 했고, 지금이라도 좀 준비 좀 했으면 쓰겠어요. 너무 준비들 안 돼. 정치인들이 그거라고 정치해 놨더니 말이 또 이제 부르새네요. M2M입니다. 약속. 그리고 네온. 어드바이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아, 물론 소정의 교육은 받으셔야겠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전주 이야기, 뭐 골목골목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진우션 말해줘였습니다. 노래를 중간에 불렀던 피처링이 엄정화였죠. 이 당시만 해도 피처링이란 말 별로 많이 안 썼죠.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누가 불렀다 정도였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랜만에 릴렉스한 시간. 한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효자들께서 미셸님이 신청해 주셨나요? 자, 듣고 계시겠습니다.

효자동의 미셸님의 신청곡 레인드롭스 킵 폴링 온 마이 헤드 듣고 왔습니다. BJ 토마스 음성인데요. 이 노래가 영화 삽입곡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때는 내일을 향해 쏴라로 아마 영화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폴 뉴먼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그리고 캐서린 로스. 영화 이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폴리머라고 캐서린 노스가 자전거를 타고 아마 갈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일을 향해 쏴라가 영화가 마지막에 은행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딱그 멈추는 동작에서 영화는 끝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총에 맞아 죽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그래요. 이게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원제목이 내리를 향해 쏘라가 아니라 부치 캐시디하고 뭐 선데스키즈인가 뭐 이렇게 돼서 두 은행 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털로 다니다가 어떤 곳에서 이제 뭐좀 쉬는 날 자전거를 타면서 이 노래가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은행 털다가 나고다가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젊은 폴리만 로버트 레드포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영화에 나왔던 노래 두곡 연속해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르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듣고 오겠습니다.

모차르트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리처드 샌더슨 리얼리티 듣고 왔습니다. 리얼리티는 라붐에 나왔던 노래죠. 라붐 하면 영화보다는 사실은 이 스피커 헤드셋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피 마르소 한때 우리 영화 배우들에서 10대들의 우상이 이었던 10대들의 우상이었다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었던 우리가 흔히 말한 채팍질 여신이라고 하는데 소피 마르소, 그다음에 브룩 실즈 그리고 피비 케이지 이렇게 세 명이 동시대에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전에 들었던 Can't Take My Eyes Off You는 이 노래는 이제 그콘 헤드 에서 나온 노래고요. 모던 하켓은 아하의 리더보컬이었죠. 그래서 아를 탈퇴해서 뭐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얻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다른 영화에도 나왔었죠. 컨스피리시인가? 줄리안 로버츠하고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 그 음모론에 관한 영화였을 때 줄리안 로버츠가 이제 운동하는 장면, 운동할 때 런닝머신에서 항상 들었던 노래 이 노래였고 그것을 노래를 입모양을 모르고 따라하죠 멜 깁슨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다른 가수가 불렀을 거예요 알리스 뭐 제린가 뭐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렇습니다 아이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요즘 저는 이 가수가 너무 맘에 듭니다. 최성곤입니다.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좋은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가사처럼 그냥 너라서 좋은 거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최성곤을 찾아보시면 익숙한 비주얼이 나오죠. 아, 영화 트라이앵글에서 발라드 가수로 불한 오정세 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박지윤 목소리 듣고 올까요? Stay away. 아, Still away. It is your love. Come on, join our nation.

네, 박지훈의 Still Away였습니다. 영어만 켜다가 아래 한 번이 발음이 안 되면 저는 한국 사람 그런데 우리말도 잘 못해요. 사실 발음이 좀 꼬이는 것도 많고 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발음이 낮고 했어. 예, 7월 8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주신 분 그리고 실시간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도 추첨을 해서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용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도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곡 BJ의 코스모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는 파츠 더키는 거야 내 등치의 라이센스 비도패워 치과스테스 믿고 가는 게 마셉 기고 나는 나는 메인 레드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never drink help 이것은 original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Yeah. 비싼 차 예쁜 옷 고급 레스토랑 넌 잘 어울려 하지만 내 yeah, 그 액센 정말 아니야 너랑은 안 어울려 네 옆에서 그 질밑을 지며 네 볼과 머릿결을 만지며 속으론 분명 다른 여자를 생각해 어쩜 그럴 수 있니 쟤같아 네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더 잘해줄게 baby 너 혼자 감당할 아픔 내게 좀 나눠줄래 baby 나 좀 봐달라고 그대 사랑이 왜 나란 걸 몰라 왜 너만 몰라 그새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나

인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이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바다 거북은 태어날 때부터 암컷 수컷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이 묻힌 모래의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모래가 따뜻하면 암컷이, 조금 더 시원하면 수컷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온도는 대략 29도 안팎인데요. 이보다 조금만 높아도 암컷이 많아지고 조금만 낮아도 수컷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모래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닷가 모래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주의 레인섬은 푸른 바다 거북이 약 20만 마리가 모여드는 세계적인 산란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어린 거북이들을 조사했더니 무려 99% 이상이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3, 40년 전에 태어난 거북이는 암컷이 많긴 했지만 수컷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가 더 뜨거워지면서 암컷의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신기한 자연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기후위기가 바다 거북이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짝이 될 수컷이 계속 줄어든다면 바다 거북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그러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역과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는 이들과 함께 서로의 목소리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후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 지그러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퀸의 We Rock You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 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코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부터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75%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국인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평소 식습관을 조사한 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생선만 먹는 사람, 채식하는 사람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각 식단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전 세계 농장 데이터와 연결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결과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에 고기를 100g 이상 먹는 사람과 비교했더니 완전 채식 식단은 온실가스 배출과 토지 이용, 수질 오염이 모두 약 75% 정도 낮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하나 식단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당장 완전 채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요. 우리가 연구를 보면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들도 많이 먹는 사람보다 대부분 환경 부담이 낮았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변화가 아닐까요? 자, 이번째는 두 번째 키워드 덴마크 급식입니다. 사실 덴마크에서는 무엇을 먹을까가 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기후 정책의 일부가 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새로운 국가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까지 함께 고려한 식사법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에서는 식물성 메뉴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꼭 덴마크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와 핀란드, 헬싱키 같은 도시들도 공공급식에서 육류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식물성 식단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기후 대응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언젠가 학교 급식표나 관공서 식단에서 지그로운 채식의 날 같은 이름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땅의 효율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콩이나 완두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땅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넓은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 가축을 키울 공간이 더 필요하고 또 그 가축을 먹일 사료를 재배할 땅도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정된 땅을 가축이 사료로 키우는 데 사용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지에 따라서 같은 땅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 짓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활용하는 식단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한정된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헤어지거나 작아서 오늘은 바다 거부, 덴마크 급식, 그리고 땅의 효율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채식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살펴봤는데요. 채식은 더 이상 개인의 식습관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후와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도 연결된 선택이니까요. 기후위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식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 무엇을 먹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전주 세활용센터 45매 이은주 센터장을 모시고 세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0: 입지 못하는 청바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청바지가 튼튼한 가방으로 변신하는 마술 같은 일이 있는데요. 바로 세활용입니다. 전주에 이 세활용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름도 참 예쁜 다시봄입니다. 오늘은 전주 세활용센터 다시봄의 이은주 센터장님과 함께 다시봄은 어떤 곳인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1: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0: 네. 어떻게 보면은 저녁에 선선해서 잠 잘 와서 좋긴 하는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는다라는 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이상 범상치 않는 날씨가 꼭 좋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먼저 센터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세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주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세활용, 이제 전주시 세활용센터. 이 세활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재활용, 재활용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활용과 재활용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먼저 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세활용이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가 예뻐서 세활용이라 네. 하는데 세활용도 재활용이 큰 영역에 들어 있는데 다만 이제 재활용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을 해서 이거를 다시 예를 들면 이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잘하면 다시 투명 페트병을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모든 나와 있는 그 쓰레기가 다 재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활용이라는 게 나온 건데 세활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다 사용하고 버려진 폐기물을 거기에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것 이런 걸 이제 세활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0: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좀 더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더하고 거기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어떤 물건, 그러니까 어떤 에코백이 될 수도 있고 더 멋진 청바지가 될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일하고 계신 이 세활용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세활용 센터는 2021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센터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 센터가 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세활용이 뭐고 우리 사회에 왜 세활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세활용이라는 문화를 확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터에는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세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인큐베이팅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저희 센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0: 네. 세활용 문화 확산이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주 기업들에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궁금하는데 입주 기업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 저희 센터에는 입주 기업 공간이 총 네. 여섯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다섯 군데 지금 입주가 되어 있어요.
0: 네.
1: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면 처음에 저희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버려진 청바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식의 패브릭 원단, 네. 버려진 패브릭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산이 옛날엔 되게 귀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네.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우산을 모아서 우산을 해체하고 그 남은 소재, 우산천이 방수천이잖아요. 디자인도 네. 각각 다르고 그래서 우산천을 이용해서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얀스무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0: 얀스무크요?
1: 네네. 얀스무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도 그렇고 옛날 어르신들도 아마 그 털실로 뜨개를 네. 많이 썼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짜투리 털실이 다 처음에 이제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털실이 남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털씨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낙양공사라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서도 폐기된 털씨가 나오거든요. 이 폐기된 털씨를 가지고 다양한 패치를 활용해서 옷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0: 네.
1: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입주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0: 네. 이제 그 패브릭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폐기 털실을 이용해서 어떤 옷의 수명을 연장하는
1: 네,
0: 그런 기업도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우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우산이 어디에다 분리배출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은.
1: 복합 소재라서 네. 더 힘들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다 분해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버려져서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해체해서 그 천, 방수천으로 다양한 어떤 네.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쓸 수 없는 그러한 우산이다 그러면 이 기업에 갖다 주면은
1: 네, 저희 센터에 기부해 주시면은 네. 용이하게 저희 기업에서 씁니다.
0: 아, 그래요.
1: 저희가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네. 입주 기업 있는데 저희가 소재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네. 일반 기업은 사실 원래 원자재에서 원단을 뽑아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 세활용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입주기업들은 폐기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폐기물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 기부도 받고
0: 네.
1: 기관 기부도 받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집에서 고장이 나서 난 우산이랑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센터로 가져오시면 그걸 체험용으로도 쓰고 제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을 합니다.
0: 네.
1: 올해 대한노인회에서
0: 네.
1: 저희 이제 기관에서 기부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상반기 148개를 모아서 저희 센터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0: 우산이요?
1: 네.
0: 네.
1: 이런 식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쪽 공간에 뭐 박스라도 놔주시면 그걸 꾸준히 모아서 어느 일정 정도 수량이 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하면은 자원도 절약되고 네, 버리는 사람도 금방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제 플라스틱과 비닐과 철이 혼합되어
0: 네.
1: 있잖아요.
0: 그래서 네.
1: 이걸 일반 쓰레기에 버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에 버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거리죠.
0: 네.
1: 그런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고
0: 네.
1: 자원도 절약될 수
0: 네.
1: 있고.
0: 네,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이나 재활용에 필요한 이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어떤 것들을 방금 말씀해 주신 우산도 봤고요. 그러면 이게 폐기물 털실에서 집에서 내가 뭘 떴는데 남은 실이라든지
1: 네.
0: 또 어떤 다른 어떤 품목들을 기부를 받으시나요?
1: 저희가 매년 저희 센터의 뭐 홈페이지나
0: 네.
1: 아니면 뭐 인스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부 품목을
0: 네.
1: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바지.
0: 네.
1: 저희가 이제 청바지로 만든 재활용 제품을 만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청바지와 면 셔츠. 그러니까 원단으로 이 두 가지만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산.
0: 네.
1: 우산 있고 그다음에 털실. 이 털실은
0: 한번
1: 사용해서 푸른 털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짰다가 그거를 푸른 털실도 상관이 없기
0: 네.
1: 때문에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어떤 털실도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털실 이렇게 네 종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 청바지는 뭐 작아서거나 아니면 오래된 패션이라고 생각해서
1: 아,
0: 안 입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우산이나 털실 또 푼 털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나 여기에서 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흰색 같은 경우는 좀 누래지잖아요.
1: 네네.
0: 시간 지나면서.
1: 네.
0: 그러면은, 무조건 면 100%인 면.
1: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 100%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0: 네. 네.
1: 근데 이제 면 혼합된 것도 봤습니다.
0: 네.
1: 주로 면 셔츠는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면 안에 안감이 필요해요.
0: 아, 네.
1: 그래서 대부분 셔츠는 다 안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흰색도 상관없고,
0: 색깔 있는 것도 네, 상관없겠네요.
1: 상관없고, 체크무늬 같은 게 오히려 더 안감으로 더 예뻐서 체크무늬
0: 네.
1: 상관이 없고 오염이 살짝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0: 네.
1: 필요한 부분만 재단해서 쓰기 때문에 목에 뭐 때가 있거나 손목이 좀 헐었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청바지, 면셔츠, 그다음에 우산, 털실 이런 것들은 지금 세활행센터에서 기부를 받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인스타를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1: 네.
0: 인스타는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인스타
0: 재활용 센터 이렇게 치면은 나오나요?
1: 네, 재활용 센터 쳐도 되고
0: 네.
1: 저희 주소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0: 네, 네, 좋습니다.
1: JUCCB21.
0: 아, 전주 뭐 사이클링
1: 업사이클
0: 네. 아, 전주 센터, 업사이클 센터
1: 21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0: 아, 21. 네. 오케이. JUCCB21 인스타에서 네. 확인하시면 다양한 지금 네네. 행사들도 있고
1: 맞습니다.
0: 교육도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서 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세활용센터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위치를 좀 더 이게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일반 건물에 전주 세활용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있어서 좀 더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센터가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죠?
1: 전국에 세활용센터가 13곳이 있어요.
0: 아,
1: 근데
0: 네.
1: 전주 세활용센터가 굉장히 특징이 있어서 사실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서도 기관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센터는 전주시청 맞은편에
0: 네.
1: 아마 전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고
0: 네.
1: 옆에도
0: 네.
1: 있었고 선미촌이라고 성매매 집결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폐쇄하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동안 여성인권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권센터에서도 그런데 행정하고 이 아이가 잘 돼서 그곳을 이제 폐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행정이 그 집결지에 거점을 매입을 한 거예요. 행정
0: 네.
1: 돈으로. 저희 센터는 세 번째 매입한 공간이거든요.
0: 네.
1: 저희 센터가 세 명의 업주가 모아서 4층 규모로 당시에 가장 크게 성매매 업을 운영했던 장소거든요.
0: 네.
1: 이곳을 매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매입한 공간을 전주시가 출장 사무소처럼 썼는데
0: 네.
1: 이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자원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요.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0: 네.
1: 전주에 재활용센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세활용센터가 2021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이제 방문객들이 저희 센터 오면은 공간 설명을 하면서 이 공간도 세활용한 거다.
0: 네.
1: 어떤 그 상징과 더 같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0: 네.
1: 또 저희 센터의 일부에는 옛날에 이 공간이 원래 어떤 공간이었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0: 네.
1: 남겨놓은 공간이 또 일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센터 오시면 세활용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 공간이 원래 어떤 공간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꿈에 따라 어떤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그 위치가 어디 정확하게 보면 옛날에 이제 성매매 집결지는 선미촌이라고 부르는데 전주 시청의
1: 바로 기린로 쪽으로 맞은편에 네. 보면 저희 네. 건물 딱 보입니다.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방문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만 간단하게 층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제 센터는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0: 네.
1: 1층에는 시민분들이 딱 왔을 때 세활용이 뭔가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0: 네.
1: 국내외
0: 네.
1: 세활용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저희 2층에 입주기업
0: 네.
1: 방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입주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 1층에 전시용 제품과 판매용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1: 2층에는 입주기업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시민분들이 직접 물건을 분해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실이
0: 네.
1: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센터의 3층의 특징인데요. 전시장이 있거든요.
0: 네.
1: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세활용을 저희가 이제 공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인지라
0: 이게 네.
1: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0: 네.
1: 통해서 그 감성을 울리는 그렇게 또 세활용을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세활용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1년에 많게는 6번, 적게는
0: 네.
1: 4번 정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소라 작가님이 네. 버려진 장난감을 다시 분해해서 재조합한 작품들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와서 쉬면서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오픈된 저희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0: 각각 층마다 큰 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개성이 있고 지금 그 장난감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재활용을 한 네. 그런 작품 전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게 가져봐 주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인스타그램에서 그 전주시 재활용센터 45홈에 이 내용들이 행사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시 봄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된 사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0: 네네.
1: 아마 이제 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0: 네.
1: 가장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 가능하면 필요한 물건만 좀 샀으면 좋겠다. 줄이기가 네. 이제 첫 번째일 거고
0: 네.
1: 두 번째 샀다고 하면은 요걸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의류 소비가 정말 많습니다.
0: 네.
1: 유행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인간의 속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네.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런데 내가 나에게는 안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옷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착안해서 저희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명은 21% 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먼저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그 기업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나에게 맞지 않지만 깨끗한 옷이에요. 그 옷을 가져와서 누군가에게 가져온 옷과 교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1층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하루에 딱 3벌까지 가능합니다. 네. 3벌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교환 쿠폰을 드리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 3벌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왔는데 나는 한 벌밖에 마땅한 옷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0: 네.
1: 맞는. 그럼
0: 네.
1: 교환 쿠폰을 가져가셔도 돼요.
0: 네.
1: 그래서 다음 날 또는 다른 계절에 오셔서 그 교환 쿠폰 두 장을 쓰시면 되거든요.
0: 네.
1: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시민분들이 호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꾸준히
0: 네.
1: 오세요.
0: 네.
1: 하루에 한 분이라도 오십니다. 그래서 교환해 가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싶어서 남부시장에 가면 모의장이라고
0: 네.
1: 하는 문화공간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2시부터 8시까지 그 의류 교환 파티, 그러니까 쓰던 것들의 파티라는
0: 네.
1: 명으로
0: 네.
1: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희도 진행이 뭐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네.
1: 이틀 동안에 100분이 넘게 오셨고
0: 네.
1: 저희가 이제 총 교환 그걸 결과를 내보니 309벌이 교환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도 놀랐고 참여한 시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오셨던 분이 다음날에 또 오신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왜냐하면 309벌이면은 이게 하루에 거의 150벌이 교환이 된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전날에 왔는데 다음날에 또 새로운 옷들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여행 오셨다가 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옷을 안 가져왔는데 옷을 살 수 없냐.
0: 네.
1: 근데 저희는 이제 사는 게 메인이 아니고 교환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로 뭐 인스타를 올린 분에게는 교환 쿠폰을 한 장씩 드리기도 했었는데
0: 네.
1: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옷을 가지고 와서 행사장에 참여한다는 건 웬만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0: 네.
1: 준비된 시민분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장을 열어주면 더
0: 네.
1: 많은 분들이 이걸 아마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저는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의 곳곳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줘서 이런 공간을 열어주면
0: 네.
1: 폐기된 옷들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시민들이 이미 자원순환에 대해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좀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1: 네,
0: 오셔서
1: 맞습니다.
0: 의류 교환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제는 행정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이나 아니면 정책들을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항상 우리 환경 정책을 보면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네, 말하고 행정이나 입법은
1: 뒤에 따라옵니다.
0: 뒤에 따라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치지 못하다는 거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올해 요거 하고 또 하나 저희가 네. 하반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네. 연결된 사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한 게 선풍기 상담소라는 거예요.
0: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선풍기 두 대가 있는데 이게 네, 고장이 났어요.
1: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인데 네.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보는 것으로.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물건을 사면 그걸 이제 오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고장이 나면 대부분 이제 삼성이나 LG 이렇게 고가는 다 서비스 센터로 가는데 사실 선풍기나 소형 가전제품은 워낙 가격이 싸기도 하고
0: 네.
1: 고치는 가격이
0: 부속품의
1: 부품값보다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네. 뭘 어떤 걸 콘텐츠로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 선풍기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0: 네.
1: 그래도 선풍기는 꾸준히 사용하고 이걸 이제 몇 년씩 사용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난 선풍기를 가지고 오면 저희 강사 선생님들하고 직접 자가 수리 한번 해보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직접 분해해보고 고쳐보고 만약에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부품을 사서 고쳐보고 아 요거는 수명이 다 했다 버리는 게 낫다 하면 저희가 분해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해해서 버리는 사업을 작년에 파일럿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올해 네. 상반기 두 번을 진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이 오는 거예요.
0: 네.
1: 이거 다시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두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언제 하나요? 먼저 다.
1: 그러니까 선풍기가 저희가 올해 이제 네. 4월에 한번 하고 5월에 한번 했는데 4월은 네. 좀 빨랐나 봐요. 선풍기를 그쵸. 내놓는 시간이. 그래서 네. 5월에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9월하고 10월에 할 예정인데
0: 네.
1: 이제 올해 선풍기를 쓰고 집어넣을 시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이제 정리를 하거나 이럴 것 같아서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고장난 선풍기를 내가 한번 수리해보고 싶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 센터는 아니고 직접
0: 네.
1: 본인이 가지고 오셔서 함께 고쳐봐야 되는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선풍기 구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0: 네, 심플하죠.
1: 네, 네 심플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네. 집에서 고장 났을 때 한번 분해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
0: 네.
1: 저희 이제 강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청소만 잘 해줘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 하니 선풍기를 저희가 고쳐보는 그
0: 네.
1: 사업인데 저희가 9월, 10월에 인스타에 다시 올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꾸준히 저희 센터에서는 선풍기 수리는 계속 진행을 볼까 합니다.
0: 네. 지금 고장 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작동은 합니다. 그런데
1: 네네.
0: 고개가 꺾여 있어서.
1: 아, 고개가 끈덕
0: 고개가 꺾여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지 않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개가.
1: 저희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강사
0: 네.
1: 선생님하고 이야기 중인데
0: 네.
1: 그 분해를 그러니까 찾아가는 선풍기 상담소를 진행해 주셨던 강사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0: 네.
1: 이분이 이제 전주 공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셨는데
0: 네.
1: 은퇴하시고
0: 네.
1: 이제 뭔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고
0: 네.
1: 해서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이게 좋았나 봐요. 선풍기
0: 네.
1: 상담소 했을 때
0: 네.
1: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완산동에 탄소 중립 마을에서 진행했는데
0: 네.
1: 본인이 시간이 돼서 한 달에 그 한 두 번 정도 저희 센터에 주기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정 조율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0: 네.
1: 그게 되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꾸준히 저희 센터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9월, 10월이 확정이 되면 저희 인스타에 일 테니
0: 네.
1: 관심 있는 분들은 들고 오셔서 직접 한번
0: 네.
1: 수리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업데이트 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지금 세활용 센터에 우리 김은주
1: 이은주
0: 죄송합니다. 이은주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음악 듣고 다시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0: 라고 하는 특별한 소재로 옷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네. 고가예요. 그런데 소방관들의 안전 때문에 3년이면 이걸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착안해서 119 레오라는 기업이 소방관 옷을 기부받아서 네. 그걸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생활용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버려진 소방관 옷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도 결국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한 게 119 레오 기업의 제품을 사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사간 제품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랬더니 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3년하고 5년 된 이후에 그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게 소방관 옷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방관 옷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소재를 뽑아낼 수 있는 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R&D 사업으로 붙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성공을 했어요.
1: 네.
0: 이게 기업의 지원금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인데 그래서 소방관 옷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1: 네.
0: 결국에는 재단을 하면 항상 폐기물은 나오기 네, 네. 마련이거든요. 그거와 제품을 다 쓰고 나서도 다시 그거를 기업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거를 분쇄해서 그 원사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순환의 그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재활용 기업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결국은 재활용도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작업들이 계속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센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영역은 이상하게 시민분들이 먼저 각성을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법이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시민분들도 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버려?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청바지를 직접 분해해보고 우산을 직접 분해해보면서 아 이거를 만들 때부터 쓰레기 나중에 다 사용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해서 물건을 만들어야겠구나.
1: 네.
0: 그런 걸 요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분해하기 쉽게
1: 네.
0: 또는 이거를 고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재활용을 체험하면서 직접 분해해보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체득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걸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기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재활용 기업들이 계속 뭔가 기술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체 산업 구조에서 재활용 산업은 굉장히 적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시민 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재활용 센터들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활용의 한계는 여전히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재활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모든 어떤 환경 관련해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앞서서
0: 네,
1: 시작을
0: 맞아요.
1: 하고 이제 행정이 뒤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재활용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0: 네.
1: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현실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또 시민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 일회성 그런 체험 말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0: 저희가 지금은 그러니까 확실히 바뀌긴 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시민들이 옛날에는 뭘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결과물을 가져가야만 뭔가 교육을 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시민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도 꼭 뭔가 안 만들어 가도 된다. 네. 안 만들어 가, 예쁜 쓰레기 안 만들고 싶다.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

0: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에 넣었던 게 장난감이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버려진 장난감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장난감에 건전지만 교체해도 이제
1: 네.
0: 건전지 교체하는 것도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장난감을 가져오게 해서 뒤에 나사를 열게 해서 건전지 잔여량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1: 네.
0: 저희가 그걸 다 가져가서 직접 아이들이 잔여량을 체크해보고, 그럼 건전지가 지금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다. 그러면 새로운 건전지로 교체해서 바꾸는 이런 식의 수업 콘텐츠도 있거든요. 그
1: 네.
0: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도 못 고치는 건 어떻게 분리배출을 잘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모아서 새활용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1: 네.
0: 식의 교육이 지금 확산하는 분위기예요.
1: 네.
0: 이런 식의 교육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그러면 새활용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 좀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지금 프로그램은 일단 이제 너무 다양하긴 한데, 저희 이제
1: 네.
0: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긴
1: 네.
0: 한데, 초등학생 이상부터 가능해요, 저희는.
1: 네.
0: 왜냐하면 꼬매고 분해하고 그다음에 맞춰야 되고 이래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능하고요.
1: 네.
0: 단체 체험 중심이에요, 아무래도. 그
1: 네.
0: 저희가 이제
1: 수업을.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열지 않고 주말 행사는 특별한 기획 행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팀을 좀 짜서 오셔야 돼요. 개인이
1: 아,
0: 오려면 다섯 명 이상 최소.
1: 네.
0: 그래서 팀을 짜서 오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는 그 청바지
1: 네.
0: 이를 분해하고 해체해서 뭐 손목 받침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에코백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1: 네.
0: 에코백을 다 분해해서 뭐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기획 프로그램도 있고,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건 우산
1: 네.
0: 분해해서 런치백을 만드는 거라든지,
1: 네.
0: 아니면 그 버려진 천에 허니랩을 입혀서 허니 그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라고 허니랩이라든지
1: 네.
0: 허니 포켓을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이 워낙 키링을 좋아해가지고
1: 네.
0: 버려지는 솜, 저희가 인형 버릴 때 솜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폐액이 된 솜과 청바지 원단을 이용한 뭐 키링을 만드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의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에서부터
0: 네,
1: 성인까지 체험을
0: 맞습니다.
1: 봤는데, 대회, 단체 다섯
0: 네,
1: 명
0: 맞아요.
1: 이상이면 좋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산을 이용해서 그 런치백,
0: 네.
1: 가방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허니랩, 우리가 비닐봉지라든지
0: 네.
1: 그것들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저장하고 하는데, 이 허니랩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0: 네,
1: 그
0: 맞습니다.
1: 제품도 보관할 수도 있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키링,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0: 네.
1: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참여해도 되는 거죠?
0: 네, 저희가 인스타에 다 공지를 하는데 개인 참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1: 네.
0: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저희가 넣어요. 그러면
1: 네.
0: 그때 개인은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강사비가 저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정 정도
1: 네.
0: 수량 그 수, 인원이
1: 인원이
0: 필요해.
1: 들어야죠.
0: 그러다
1: 네.
0: 보니까 단체 체험 중심으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게
1: 네.
0: 좀 한계예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시작했던 의류 교환 마켓도 지금 진행을 하고
0: 네.
1: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너무 그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0: 맞아요.
1: 재활용이든 아니면 재활용이든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0: 네,
1: 것에부터
0: 그게 첫
1: 시작하는 게,
0: 번째예요.
1: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이나 새활용의 어떤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만, 첫 번째는 아껴 쓰는 거,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제
1: 네.
0: 최소한 소비를 줄이는 거고, 재활용 영역은 이미 산 물건에 대한 것을 오래 쓰게 하는 부분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는 이제 학생들 교육 나갈 때도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계부 쓰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살때 내가 이 물건 집에 있는데,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그거를 꼭 사야 될까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 보는, 저는 냉장고에 요즘 그 냉장고에 그 음식물을 좀덜 버리려고
1: 네.
0: 체크리스트 쓰잖아요. 그런
1: 그렇죠.
0: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옷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좀 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영역이 이제 샀다고 하면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버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변형해서
1: 네.
0: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그다음 디자인을 넣어서 좀 다른 걸로 변형해서 쓸 수는 없는지 고민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건을 딱 써서 버리기 직전 아 이걸 왜 버려?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 뭔가로 쓰임을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보는 습관.
1: 네.
0: 저는 이게 이제 세활용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시민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1: 네. 우리가 소비를 부추기는 이 광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산업에서 참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죠.
0: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1: 네.
0: 테무와 알리입니다.
1: 아, 네. 꼭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0: 네, 너무 저가여서 네. 너무 쉽게 사고 너무 네. 쉽게 버려서
1: 네.
0: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1: 네.
0: 저는 지혜로운 시민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해요.
1: 아무리 그 싸다 하더라도
0: 네.
1: 사실은 싸기 때문에 쉽게 사서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그러한 계속 그
0: 반복되죠.
1: 사이클에 네, 우리가
0: 노출되어
1: 있는데 기업도 조금 더 그 친환경적인 마인드로
0: 네.
1: 이제 과거보다 성장보다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것이 우선 네. 순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쓰임이 얼마 정도 하는지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활용을 하든지 또는 재활용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정부나 또는 기업에서 좀 더 그 시민들의 의식을 좀 따라와주는 그러한 어떤 사회가 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저희가 꿈꿔보고요.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시간 항상 짧습니다.
0: 네네.
1: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또 다른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새어롱센터 다시봄의 이은주 센터장님으로부터 새어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걸까? 혹시 집에 이미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는 않은가? 다른 걸로 대신할 수는 없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아도 될 물건, 벌어지지 않아도 될 물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재활용이 이미 만들어진 물건에게 두 번째 삶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의 소비습관을 바꾸는 건 그 물건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잖아요. 지그로운 채식생활의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봉철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죠?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프로축구 소식 오래간만에 방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북체육회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프로야구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지난 7월 4일 전북현대는 강원 FC와의 경기에 앞서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 10분을 경기장에 초청을 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선수단 격려와 시축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령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전북현대 N팀은 홈경기 수익금 1,000만 원을 전라북도 동부보훈지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현대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소식으로 여러분을 첫 프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약 6주간의 이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전북현대는 양산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K1 리그가 지난 토요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원 FC와의 16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로 패했습니다. 관중들이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실망스럽다. 40일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을 텐데도 어떻게 전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중계를 하진 않았지만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전북현대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구나. 공격과 수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팬들이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그제 경기를 보니까 많은 팬들이 월드컵 대회에서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그런 경기 내용을 전북현대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2: 네네. 네.
1: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2: 뭐, 사실 뭐,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 디테일하게 보면 또 그런 차이에서 다른 차이가 끌어질 수 있죠. 대표팀의 선수들이 또 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모양인데.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강원 FC와의 경기 내용을 좀 총평을 해 주시죠.
2: 사실 뭐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 15라운드까지만 해도 전북이 경기력이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1: 네.
2: 마지막에 또 포항에서 그런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줬고,
1: 네.
2: 포항 경기에서.
1: 네.
2: 또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었었는데,
1: 네.
2: 사실 50일 정도의 그 휴식기에서 팀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이날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1: 네, 네.
2: 사실 이 경기가 좋은 경기로 끝났으면 전북은 상위권을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 네.
2: 그럼 경기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었고,
1: 네.
2: 특히 이 공수에 대한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고, 또 강원의 어떤 그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빠른 그런 프레스와 그 압박에 대한 것들은 이미,
1: 네.
2: 지난 라운드에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됐을 텐데,
1: 네.
2: 거기에 대한 대비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1: 네.
2: 이날 경기의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지금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주로 미드필더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2: 네,
1: 보니까 전북현대가 공격의 허리 부분에서 연결이 되질 않고 그리고 네네. 그리고 강원FC가 계속 걔들은 그 친구들은 그 선수들은 아주 그 빠른 동작으로 개인 돌파도 하고 쇼패스도 하고 그러면서 전북 현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2: 네네네. 네.
1: 자 그러면 선수 구성 변화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2: 사실 이날 그 월드컵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전북에서는 경기장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1: 그렇죠.
2: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 보이고.
1: 네.
2: 이날 경기를 보면 못다른 뭐 기본적이 있었던 선수였고.
1: 네.
2: 이영대와 그리고 그 맹성웅이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의 이연이거든요.
1: 네.
2: 이제 이 선수와 오베르단의 어떤 조합.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든가 또 상대의 하프에스 이후에 뒷공간을 침투하는 선수들의 이행은 아니에요.
1: 네.
2: 그다음 볼을 소유하고 연계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날 네. 경기를 봤을 때.
1: 네.
2: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조이제가 아주 탄탄한 형태를 갖추면서 대표팀까지 갔던 그런 경기력을 보였던 그 과정이
1: 네.
2: 박준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박수 선수가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수비 지역으로 안정감을 찾았던 부분들이 약간 균열이 생겼던 그런 부분이 보였었고
1: 네.
2: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주현 선수 같은 경우 GK는 처음 출전하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1: 골키퍼 말이죠.
2: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발의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네. 앞에서 제가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40일 동안 준비가 충분히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를 다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2: 사실 뭐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이슈라고 해야 되죠.
1: 네.
2: 저희 팀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이슈이긴 한데 월드컵의 네. 성적 조조로 인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할 거예요.
1: 네.
2: 뭐 공항에서부터 시작하고 들어왔을 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는 시선,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1: 네.
2: 근데 또 이제 정현용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을 일단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1: 네네네. 네, 네.
2: 어제 제가 경기 강주 경기를 갔는데 울산에서는 조윤우 그리고 이동동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민호 감독이 아주 긴 리그를 생각하면서 선수들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사실은 이제 경기가 무승부나 이겼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 감독 잘했다. 그 먼 거리에서 귀국하는데도 힘들었고 우리도 교수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안 좋은 선수 안에서 생활하느라고 아주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경기가 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이게 폭이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2: 네네. 네.
1: 자 이제 그 꼼파뇨하고 티아고가 부상 상황인데요.
2: 네.
1: 네네. 콤파뇨는 지금도 경기에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뭐 조사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2: 아니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아직 그 100%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에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티아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가 그 마지막 득점 우리 15라운드에
1: 네.
2: 팬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턱에 대한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는 굉장히 아쉬운
1: 그러니까요.
2: 그런 부상이잖아요.
1: 네네.
2: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전북에서는 공격에 날카로운 또 득점을 해결하는 부분에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모자 혼자 경기를 전후반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2: 네네. 네네.
1: 자 전후반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2: 사실 이날 경기는 뭐 강훈이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프레스한 경기,
1: 네.
2: 상대를 압박하고 공수에 대한 간격이 촘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의 전술적 운영을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이런 팀에 대해서 전북이 충분히 저는 분석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 네.
2: 또 역시나 또 강원의 의도한 그런 경 상태로 경기가 이끌어지더라고요.
1: 네.
2: 그 상황 속에서 25분에 그런 그 프리킥의 실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북에게는 뼈아픈 실점이었고
1: 네.
2: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갔던 그런 실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진 대신 이제 김태현을 투입하면서 측면의 공간적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보는 듯 했는데 또 8분 만에 중원에서 볼을 그 뺏기는 과정 속에서 그 위험을 노출했고요. 또그
1: 그렇죠.
2: 공간이 벌어진 사이에 모재현이 이윤에게 패스한 것이 또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전북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전북이 또 이승과 감보아를 동시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고
1: 네.
2: 거기서 또 득점을 하나를 가져오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우승부나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팬들이 골키퍼가 롱킥 차서 못 따게 주는 공격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아, 이 강원 FC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격을 아예 우리 전북현대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도 나와서 수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골키퍼가 롱킥으로 못다를 향해서 차는 킥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양팀의 득점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시죠.
2: 사실 뭐첫 번째 시점은 프리킥이었었잖아요. 성공적인 프리킥인데 문전 앞에서 파울을 일어날 수 있어요. 파울을 일어날 수 있는데 강원이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기의 플랜들을 보여줘요. 이날도 보면 김대원이 반드시 오른발로 찰 거라고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왼발로 송준석이 그 땅으로 깔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득점을 하는 자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득점이었고 전북으로서는 그 상황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실점이 됐었고요. 9과 8분 같은 두 번째 실점했을 때 상황들은 전북이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공격과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벌어져 버려요.
1: 그렇죠.
2: 그러면서 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이은의 압박을 조금 더한 발, 두 발만 같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추가 실점이 됐고요. 자, 그렇지만 또 정경윤 감독이 바로 또 이승우하고 관부와 두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동점이나 역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끄러움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고 그냥 아주 핵심적인 거는 그래도 전북의 해 지금 미래잖아요. 이건 전북의 유스 출신의 김혜건 선수가 1군 경기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면을 보여줬고 또
1: 알겠습니다.
2: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모든 전북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날 경기에 평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보아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췄는데 그 골대 맞추는 소리가 좀 과장하자면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로 강슛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들어가서면 2대2 동점으로 끝날 수 있었고 또 많은 팬들의 실망을 덜 실망시켰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 이제 교수님 좀 금방 유스 출신의 미래의 꿈나무 김예건 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선수가 18살이고 지금 영생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2: 그러니까요.
1: 이 선수가 나올 줄이야. 저는 그 예비 멤버에 김예건 선수가 올라 있어서 이 선수가 또 다른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의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뭐 특별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건가요?
2: 사실 전북으로서는 큰 도전이고요. 또
1: 그렇죠.
2: 전북 유스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동안 전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으나 강상윤 선수 외에 외적인 그런 유스 자원들이 1군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가져갔던 과정들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워낙 전북이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김혜건 선수를 벌써 이제 프로의 무대에 데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강상윤 선수를 볼수 있는 그런 전북한테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서도 그렇고,
1: 그렇죠.
2: 전북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김혜건 선수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1: 유17세 대표로서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167cm고 체구는 작지만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킬 패스가 아주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언제 보죠?
2: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강원 FC의 두 명의 수비를 사이를 이 볼의 드리블로 말이죠.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이만희 관중이 아주 감탄을 했는데 그런 걸 개인이라고 보는 거죠.
2: 그렇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특징이고요.
1: 네.
2: 우리가 뭐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끔 한 번씩 보이잖아요.
1: 네.
2: 그 이강인 선수. 그래서 그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선수 이상 가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1: 니틀 이강인이라고들 별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2: 저는 아, 그래요.
1: 네.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래요. 니틀 이강인이라고. 아주 빠르고 재치 있고 영리하다고 칭찬만 그 같은 동료 선수들이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2: 네네.
1: 이 선수가 놀란 것이 그 이만희 관중 앞에서 그리고 대선배들 앞에서 상대방이 상당히 그 압박이 심했던 그 수비진이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때렸는데 그게 이제 아깝게도 골키퍼가 선방을 했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도는 아마 반탄을 했고 우리 교수님이 칭찬하듯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
1: 네네. 자, 이제 그 또 관중들이 하시는 얘기가, 물론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양산에서 미니 합숙훈련까지 했는데 휴식기 훈련 성과를 볼 수가 없었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하려고 했다면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하려고 감독이 예상을 했다면 그 선수를 데리고 완벽한 훈련을 해제야 되지 않았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2: 사실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네. 월드컵 대표팀처럼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1: 네.
2: 또 감독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게 또 지금 우리가 축구가 보여지는 현상 아닙니까?
1: 네, 네, 네.
2: 아무튼 뭐 이날 경기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전북이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 유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명확했어요.
1: 네.
2: 공격의 다양성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한 과제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나온 뒤에서 좀 보여지길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전북 팬 또 팀 역시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네.
2: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전북이 못다의 옆에서 파트너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 못다는 움직임보다는 볼의 경합이나 홀더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못다 주변에서 움직이고 공간을 침투하는
1: 네네.
2: 그런 선수의 역량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1: 네네.
2: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못다 옆에 이제 공격하는 같은 포드 라인에 그 볼을 받아내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2: 네, 그게 좀 아쉬웠죠. 그 그렇죠. 상황 보면서.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위치에 이동준 선수가 위치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2: 네, 네.
1: 네, 네. 그런데 이동준 선수가 한두 번 찬스가 왔는데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그게 이제 도중에 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아파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장신들이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외국에 리투아니아 선수 기티스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개 좀.
2: 뭐 제가 직접 경기하는 거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뭐 굉장히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지금 현재 못다나 또 그 펌파냐 유형의 선수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1: 네.
2: 사실 그 지금 현재 못다 하나로 남은 경기를 치러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두
1: 네.
2: 선수가 언제 또 부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네.
2: 기태트 영입에 상당히 기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2: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 어떠한 팀에 대한 조합을 잘 만들어서 전북이 승점을 쌓았는데 기여할 것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1: 네.
2: 그리고 또 전북이 트윈타워를 가져갔을 때 충분한 상대팀한테 주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리투아니아의 국가대표 출신이고 대형 스트라이커 그리고 6개월 임대라고 그렇게 홍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2: 네. 아, 그래요?
1: 네네.
2: 네네.
1: 아마 티아고 부상이 회복된 후까지 회복된 기간 동안에 임대로 저 선수를 입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울산 현대와 또 강적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또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요?
2: 사실 지금 두 팀이 굉장히 그 이 한 경기에 네. 중위권 싸움이 아니라 상위권을 가는데
1: 네.
2: 예, 지금 현재 그 초반에 중반을 가고 있잖아요.
1: 네.
2: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경기고요.
1: 네.
2: 또 더욱이 이제 현대가 더비라고 하는 것은 팀적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치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울산 경기를 보면서 네. 울산하고 공주 경기를 하는데
1: 네.
2: 아, 울산이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팀 다 지금 사실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현재 갈릴 텐데
1: 네네.
2: 전북이 만약에 울산을 이기게 되면 저는 또 전북이 또 다른 어떤 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지금 어제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울산 역시도 아, 좋은 경기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는 아, 전북이 조금만 더 지금 그 국가대표 자원들이 다음 경기 충분히 나오겠지만
1: 네.
2: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저는 전북이 울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1: 네.
2: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믿고 일주일간은 기다려보겠습니다.
2: 네, 네, 네.
1: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 네, 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 현대의 경기 분석해 드렸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 야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철 감독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전화로 하니까 무척 무게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까?
1: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2: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습니다.
1: 아, 횡성. 지금 시작한 거죠?
2: 네네, 맞습니다.
1: 네. 강원도 날씨 어때요? 여기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2: 네, 오늘 날씨가 비가 한 송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요.
1: 네.
2: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좀 흐리고 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들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중에 SSG 그리고 주말에 NC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데 SSG한테는 2승 1무, 그 다음에 NC한테는 2패를 기록하고 어제 경기는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저는요, 무척 반가워했어요.
2: 네, 저도 무척 반가워.
1: 이유는요, 기아가 아무래도 질 것 같아. 그래서 비 오기를 바랬는데, 역시,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받아들였는지 어제 경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네, 네. 자, 그럼 네. 자, 주중 SSG 1차전 경기에서 말이죠. 10대 3으로 연승을 시작을 했는데 승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2: 이날 광주 챔피언스리그는
1: 네.
2: 홈런 축구와 안타 폭죽이
1: 네.
2: 함께 터진 하루였습니다.
1: 어허.
2: 이래부터 김동현의 선제 홈런이 터지면서
1: 네.
2: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고요.
1: 네.
2: 3회에는 5득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1: 네.
2: 승부를 일찍 결정을 지었습니다.
1: 네.
2: 강한팀은
1: 네.
2: 찬스가 왔을 때
1: 네.
2: 상대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1: 네. 강한팀은 찬스가 왔을 때 상대를 네네. 살려주지 않는다.
2: 네네.
1: 오우.
2: 이날 기아가 딱 그런 야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김두영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2: 네, 요즘
1: 네.
2: 김두영이 선수에 들어서면
1: 네.
2: 팬들이 먼저 기대부터 하는데요.
1: 네.
2: 이날도 그 기대를 그대로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1: 네.
2: 멀티 홈런으로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1: 네.
2: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었고요.
1: 네.
2: 3타점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1: 네.
2: 그런데 저는
1: 네.
2: 이날 이런 홈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1: 네.
2: 3회초 1사 만루에서
1: 네.
2: 경사를 만들어낸 수비였는데
1: 네.
2: 홈런은 점수를 만들지만
1: 네.
2: 좋은 수비는 승리를 지킨다고 봅니다.
1: 네네.
2: 이날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진 최고의 활력이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홈런은 점수를 만들었지만은 좋은 수비로서 실점을 하지 않으니까 승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2: 네네. 네. 맞습니다.
1: 뭐, 저, 우리 감독님은 이럴 때는 홈런에 붙이고 또 이럴 때는 또 좋은 수비에다가 또 대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수비가 중요하죠.
1: 네. 아, 그럼 물론이죠.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감독은 홈런을 좋아해요. 우리 감독님은 수비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만.
2: 저는 우선 수비가 수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김선빈 선수도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김선빈 선수는 통산
1: 네.
2: 1798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대 안타의
1: 네.
2: 최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
2: 이 기록은
1: 네.
2: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1: 네.
2: 20년 가까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1: 네.
2: 매 시즌 자기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1: 네.
2: 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2: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
1: 네.
2: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1: 네.
2: 김선빈 선수를 보면
1: 네.
2: 딱 떠오르는 말입니다.
1: 그런데 오늘 감독님 갑자기 이렇게 표어를 쓰세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문장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데요?
2: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자기 안타 친 거 기억할까요? 1798개? 이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2: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1: 그럼요. 대단합니다. 김선빈 선수 되니까 이 정도 기록하는 거예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자, 선발 올러의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2: 예, 네, 저는
1: 네.
2: 에이스의 득점은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본인 실책이 나오면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1: 네.
2: 3진 10개를 잡아내면서 6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1: 네.
2: 3실점이었지만 모두 무자책점이었고요.
1: 네.
2: 끝까지 경기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1: 네.
2: 이런 투수가 있기 때문에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이제 올려를 보면서 그래요. 그 정도 투구를 가지고는 뭐 변함없이 잘 던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 변화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네. 결정나는 것 같죠?
2: 맞습니다.
1: 네.
2: 이 컨디션을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1: 네.
2: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 그렇죠.
2: 대단한 피칭을 계속 이어주고 있어서
1: 네.
2: 반가웠습니다.
1: 네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80년대 아나운서 할 때 저 대선배가 그 저 홍콩 같은 데 저 동남아 가서 라디오 중계할 때 그 전화 상태가 유선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끊겼다 연결됐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주 우리 본부장님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자, 아무튼 방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겼고 2차전 연장 11회 혈투 끝에 6대 6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2: 네,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습니다. 네, 기아가 이기는 줄 알았더니
1: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다.
2: 네.
1: 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2: 줄 알았더니 기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 네.
2: 9회부터 11회까지는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였고
1: 네.
2: 승리와 패드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승부였습니다.
1: 네.
2: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아의 절약만큼은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현종 선수의 이제 투구, 그날 이제 투수가 양현종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역시 양현종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1: 네.
2: 구속보다 더 무서운 건 경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2: 180km가 채 나오지 않았지만
1: 네.
2: 타자들의 타이밍은 완벽하게 빼앗았고
1: 네.
2: 중하고 하나하나가 마치 체스 두는 것처럼 계산된 승부였습니다.
1: 네.
2: 5분 20점이면 선발 투수로서는 100점짜리 투구였습니다.
1: 네네.
2: 다만 승리가 날아간 건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뭐 1회에서 이제 9회까지 경기를 합니다만은 선발 투수는 보통 이제 5회까지 던져주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던지는 동안에 뭐 자기 혼자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9명의 타자들이 또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 마음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야구입니다. 자, 이날 경기의 아쉬운 부분은 역시 불펜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필승조가 8회까지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야구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가
1: 네.
2: 가장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1: 네.
2: 9회 성형탁의 블룸 세이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1: 네.
2: 연장전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1: 네.
2: 어렵게 만든 승리가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1: 네, 네.
2: 이날까지 최근 계속되는 접전으로 불펜 피로도가 누적된 모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1: 네네. 연장 11회 마지막 공격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2: 네. 네,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입니다.
1: 네.
2: 1점차로 뒤졌지만 김규성의 적시타,
1: 네.
2: 상대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2: 광주 챔피언스대회는 이미 끝내기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었고요.
1: 네.
2: 팬들도 모두 일어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 네.
2: 그래도 졌던 경기를 비긴 것인지 이긴 경기를 놓친 경기인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참 이 표현은 대단하네요. 이제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막상막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졌던 경기를 비긴 거니까 아니면 이기는 경기를 놓친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야 이거 정말. 야구가 그래서 인생의 그 삶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2: 네네.
1: 우리 감독님의 말씀이 마치 작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저 스포츠 전북 작가 아시죠? 야구 감독 그만두시고. 네? 어때요?
2: 아닙니다.
1: 그래도 감독을 쉬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제가요, 오늘 감독님이 네네. 사용한 그 표어 비슷한 거, 좋은 문장을 따로 제가 적어놓고 인생에 살면서 목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자, 이제 SSG 3차전 경기.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거든요.
2: 네네. 이번 경기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팀이 결국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3회 초에만 4실점을 하면서 네.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SSG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기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요.
1: 네.
2: 한 점씩 따라붙으면서 상대를 압박을 했고
1: 네.
2: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특히 9회 다시 리드를 내줬을 때도 선수단 누구 하나 포기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1: 네.
2: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1: 네.
2: 이런 경기가 바로 강팀이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선발 내일은 다소 힘든 경기를 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요?
2: 네, 이날은 평소 내일 같지 않았습니다.
1: 네.
2: 체인지업의 제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LAD에게 3런 홈런을 허용을 했고요.
1: 네.
2: 5이닝 5실점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5이닝을 책임지며 추가 붕괴를 막아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3차전 승리의 숨은 주역은 역시 이제 불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이날 이영범의 2이닝 무실점이 정말 컸습니다.
1: 네.
2: 내일이 내려간 뒤에 네. 흐름을 완전히 끊어주면서 네. 추격할 시간을 벌어줬고요.
1: 네.
2: 정훈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1: 네.
2: 물론 그 후에 곽도규와 전상현이 실점을 했지만
1: 네.
2: 전체적으로는 불펜이 최소 실점으로 버텨준 것이
1: 네.
2: 결국 끝내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이제 불펜의 힘이 대단한 거고요. 그 1회씩 던지는 선수들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다 모아져서 승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타선에서는 역시 중심 타선의 힘이 아주 대단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해결사는 역시 해결사였다.
1: 네, 맞습니다.
2: 이도영이 시즌 26호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꿨고요.
1: 네, 네.
2: 한진수도 홈런 포함 멀티드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 6호 홈런입니다. 그 홈런이.
2: 네.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나성범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2: 2, 4시점까지 패색이 짙었던 순간
1: 네.
2: 자신감을 가르는 극적인 동점 트럼프를 떠뜨리며 광주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1: 네.
2: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보여준 한 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한 방이 16호 홈런입니다. 네.
2: 네.
1: 그런데 이날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박상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프로 리그 일부 리그에서는 신인이지만 사실 신인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 선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계속 너는 네, 고 믿는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2: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네. 네, 승부처에서 젊은 선수를 믿고 맡긴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1: 그렇죠.
2: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박상준의 최근 파격감과 자신감을 믿었고
1: 네.
2: 박상준도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스윙을 했습니다.
1: 네.
2: 기록은 유격수 실책으로 나왔죠.
1: 네.
2: 시속 175km의 강한 타구가
1: 네.
2: 실책을 유도한 장면이었습니다.
1: 네.
2: 저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1: 네.
2: 박상준이 만들어낸 끝내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무엇보다 이런 승부처에서
1: 네.
2: 예, 경험은 젊은 선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1: 네.
2: 감독의 믿음과 박상준의 배짱이 만나 기아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완성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좌타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볼을 아주 과감하게 쳤는데 그 파워가 말이죠. 이렇게 TV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볼 방망이에 네네. 볼이 맞는 그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렸거든요. 그게 유격수 정면으로 갔는데 다리 사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 네,
1: 제가 보기에는 주자 네, 기아의 주자에 가리지 않았느냐
2: 네, 네.
1: 그런 생각이 들죠.
2: 175km면 진짜 갈아타고거든요.
1: 그렇죠.
2: 물론 이제 그 교차하는 주자와 교차하는 순간도 보이긴 했는데.
1: 네네.
2: 아무튼 좋은 타구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유격수가 이 글러브를 다시 대보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TV로 그 또 그 장면을 좀 오래 잡아줬는데 그 선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유격수를 봤지만 이렇게 빠른 볼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SSG와 이제 주중 3연전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은요?
2: 네, 이번 3연전은 기아가 왜 강팀인지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1: 네.
2: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1: 네.
2: 어려운 경기에서도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네.
2: 결국 2등 1무라는 결과보다
1: 네.
2: 선수단의 끈기와 자신감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NC와의 이제 두 번의 경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와의 주말 3연전 중 지금 이제 비로 말미암아 한 경기가 취소됐으니까 2연전 중에서 첫 경기에서 3대 11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1: 저는
2: 이날 기아 초반 수비에서 박상준과 김동희 호수비가 나오면서
1: 네.
2: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1: 네.
2: 하지만 선발 황동화가 김명준에게 선제 투런홈런을 허용하면서
1: 네.
2: 경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1: 네.
2: 선제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해 3대 3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박상준의 견제사로 역전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쉬웠습니다.
1: 네.
2: 이후 NC가 다시 리드를 잡았고
1: 네.
2: 7회 불펜이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2: 결국 기아는 승부처에서 나온 주루 플레이와 불펜 난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1: 네.
2: 3대 1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1: 네네. 이 박상준의 견제사를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2: 네, 경기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 네.
2: 4회 3대 3 동점을 만든 뒤에 1-3루 상황. 박상준이 1루 견제에 걸리면서 아웃이 됐거든요.
1: 네.
2: 역전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견제사로 공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특히 상대가 왼손 투수 구창모였거든요. 견제가 좋은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1: 네.
2: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젊은 선수의 적극성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장면 이후 분위기가 NC로 넘어갔고
1: 네.
2: 기아도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2: 결국 작은 주루 플레이 하나가
1: 네.
2: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2: 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 네.
2: 이범호 감독도 5회까지 2에서 3실점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1: 네.
2: 투수 구위와 제구가 모두 평소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2: 결국 4와 3분의 2이닝을 버티는 데 그쳤고
1: 네.
2: 선발 싸움에서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1: 네.
2: 반면 한재승은 정말 좋은 투구를 했는데
1: 네.
2: 5회 1사 1-2로 2기에서 올라와 추가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5개를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살려놨습니다.
1: 네.
2: 하지만 7회 김범수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렸고 이어 이영범도 만루에서 김희집에게 결정적인 3타점
1: 네.
2: 2루타를 맞으면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결국 이날은 선발과 불펜 모두 NC 투수진에게 밀린 경기였다
1: 네.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NC의 선발 투수 구창모 선수가 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고 그 볼을 기아 타이거즈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죠 뭐.
2: 네.
1: 네. NC와의 2차전 경기 얘기를 하죠. 4-5로 아쉬운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경기는 대단한 경기였어요.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2: 기아는 끝까지 추격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2: 승부팀과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1: 네.
2: 1회 박성범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1: 네.
2: 김동희 희생 플라이로 두 차례 동점을 만들면서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1: 네.
2: 하지만 선발 시라카와가 4회 천재환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내줬었고요.
1: 네.
2: 8회 초 박건우의 적시 2루타가 결승타가 됐습니다.
1: 네.
2: 2회 말에는 박재현의 3루타가 무사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1: 네.
2: 1터치 실수가 나오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아쉽게 4-5로 패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박재현 선수의 주루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좀 그 부분은 박재현 선수가 신이지만 야구를 오래 했던 타자로서 선수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2: 네, 그렇죠. 이날 승부를 가른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1: 네.
2: 박재일이 3루타자 3루타로 무사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1: 네.
2: 김원영의 뜬공 때 리터치를 하지 않고 홈으로 뛰는 판단 미스가 나왔습니다.
1: 그렇죠.
2: 정문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웃카운트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2: 희생플라이 하나면 동점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1: 그렇죠.
2: 너무 아쉬운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2: 특히 전날 박상준의 견제사가 이어 이틀 연속 주루 플레이 실수가 나온 만큼
1: 네.
2: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본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타자가 앞에 있는 김호령 선수가 딱 치니까 외야로 쭉 뻗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재현 선수는 아, 이건 외야 플라이다. 이건 자기가 보기에 안타라고 생각하고는 무조건 홈으로 뛰어들지 않았느냐가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웃 카운트를 좀 착각했다라고 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2: 네,
1: 근데
2: 맞습니다.
1: 감독님, 네, 한 가지 삼루에 삼루 주자 코치가 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주자 코치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2: 일단은 외야로 공이 뜨면 이제 저도 이제 선루 코치를 보고 있잖아요.
1: 네,
2: 이제 경기
1: 그렇죠.
2: 때는.
1: 네.
2: 일단은 무사나 일사 때 외야 플라이가 뜨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회격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요.
1: 네.
2: 외야로 볼이 뜨는 순간 회격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이게 그런 것들을 좀잘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1경우, 2경우, 3경우를 머리에 두면서 이제 주자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그 NC와 경기를 마무리하고요. 주중 경기 3연전 롯데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0: 김대웅 선수가 우승하기를.
1: 홈런 더비가 될것 같습니다.
0: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이 옛날에 올스타전 보면은 그 홈런 더비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 3파전 특히 이제 김도영과 오스틴의 라이벌전은 대단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자, 김만우님 언제 오세요?
1: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0: 알겠습니다.
1: 마무리하고.
0: 네네. 저 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우가 유명하죠, 한우.
1: 한우
0: 그렇죠?
1: 유명합니다.
0: 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2: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체육회 소식을 들을 시간입니다. 목소리 좋은 신동석 차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네.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3: 아유, 고맙습니다.
0: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3: 아, 예, 맞습니다.
0: 방송 기자 했으면 딱 좋은데.
3: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0: 네네. 아무튼 리포팅 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좋아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네. 자, 올림픽 유치에 대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유치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속도감 있는 올림픽 유치 정책을 펼쳐 나가야 시점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0: 네네.
3: 국제올림픽위원회인 이른바 IOC는 최근 총회를 열었는데요.
0: 네네.
3: 이곳에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 개편안을 승인하고 주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0: 네.
3: 저희가 서울을 누르고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저희 전북으로서는 이번 IOC 총회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0: 네네.
3: IOC는 개최지 선정의 5대 핵심 원칙으로 정합성, 협력 파트너십, 투명성, 유연성, 레거시, 연속성을 내세웠는데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지속대회와 집중대화라는 2단계 사이에 이 전략대화라는 단계를 신설해 3단계 체제로 정비한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문택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일이 이제 그 7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3: 네.
0: 올림픽에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3: 네네네.
0: 우리가 또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 대통령이 오케이 승낙만 떨어지면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청 이렇게 서로 3개 기관이 올림픽에 대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3: 네, 우선 좀 남은 추진 절차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것
0: 알겠습니다.
3: 같습니다.
0: 네, 그럼 이제
3: 예.
0: 추진 절차 말씀해 주시죠.
3: 예, 현재는 지속 대화 단계인데,
0: 네.
3: 잠재 유치국들이 IOC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개최 영향 분석, 경기장 마스터 플랜, 재원 조달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시점입니다.
0: 네.
3: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카타르, 독일 등약 15개 국가들이 대내외적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0: 네.
3: 현재 우리 전북 역시 IOC의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전략대화 단계입니다.
0: 네.
3: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기준 충족 여부와 전략 방향과의 정합성을 따져 일부 후보 국가를 선정할 것인데,
0: 네.
3: 2028년 하반기쯤 이 미래 유치위원회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0: 알겠습니다.
3: 이때 우리가 만약에 후보 대상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유치가 무산되는 만큼 유치 국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2029년도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3: 이제 국가 차원이 직접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그 2036년 올림픽을 꼭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3: 저도 믿습니다.
0: 네. 아무튼 올림픽 우리 저 차장님은 올림픽
3: 예.
0: 끝날 때까지 체육회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나이로 봐서.
3: 올림픽 유치하는 걸.

0: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그 만약 올림픽 개회식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친다고 보세요. 아, 우리
0: 네.
1: 신사장님은 그때 아마 간부돼 있을 걸요. 더 고급감.
0: 아, 상상만 해도 설레이는데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이원택
0: 네네.
1: 도지사께서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아마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0: 그렇습니다.
1: 네, 검도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된 중학생이 전국 대회를 평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소개 좀
0: 네,
1: 해주시죠.
0: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1: 네.
0: 검도에 입문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
1: 네.
0: 전국 대회에서 쟁쟁한 엘리트 선수들을 물리치고 이 정상에 올랐는데,
1: 네.
0: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짧은 경력을 극복해내며 검도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 네.
0: 전주 해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채나 선수가 대한 검도회 장기 전국 검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는데,
1: 네.
0: 이번 우승은 검도계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는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여자 중등부 선수를 전문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나 팀이 없어
1: 네.
0: 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타시도 선수들과 달리 이 김채나 선수가 타설 도장에서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더군다나 검역을 쌓은 기간도 2년에 불과해 객관적인 전력이나 경험 면에서 열세로 평가받았지만
1: 네.
0: 우승을 거머쥐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1: 네. 정말 놀랍습니다.
0: 네,
1: 2년
0: 그렇습니다.
1: 만에 검도한 그 소녀가 말이죠. 전국을
0: 네.
1: 席卷했다. 언제
0: 네,
1: 한번
0: 맞습니다.
1: 계기가 되면은요,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모실 테니까 차장님이 좀
0: 예.
1: 중재역을 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네네. 자, 또 배드민턴 팀인들이 또 일을 저질렀어요.
0: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 강도인데요.
1: 그렇죠.
0: 이 배드민턴 양대 강호라 할수 있는 정주고와 전주 성심여고가
1: 네.
0: 전국 무대에서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또다시 우리 배드민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이두 학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각각 정상에 오르며 동반 우승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1: 네.
0: 특히 이 정주고는 결승에서 만난 서울 최고를 상대로 단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두며 3대 0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이번에 이두 학교의 활약으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심여고 우승했다고만 나오지, 성심여고가 어느 여고가 붙어서 우승했다는 내용은 방송을 안 하시는군요.
0: 네, 또 사학교 배려도 좀
1: 아,
0: 해줘야 되는
1: 그렇죠.
0: 부분이.
1: 정주고등학교. 네, 잘하셨어요. 제가 좀 웃으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성심여고는 뭐 배드민턴 하면은 성심여고가 꼭 거기에 뉴스에 나가고 또 방송이 나가니까 좀 양보해 주신 거죠, 뭐.
0: 네,
1: 네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성심여고는 워낙 잘하는 팀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네. 자, 전북체육회가 또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지요?
0: 네, 이번에는 스포츠 안전협회와 스포츠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번 협약은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스포츠 안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 시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원 교류, 체험 교실 운영 등 안전 문화 확산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 배드민턴 우승했지. 그리고 또 태권도 소녀가 나타나서 전국을 제패하고 있지. 그런데 또 전주 스포츠 클럽 태권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전주 스포츠 클럽 태권도팀이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또다시 태권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여고부 경기에 나선 문지담 선수인데, 이 문지담 선수는 결승 무대에서 같은 클럽 동료 신예진을 2대 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문지담은 이번 우승으로 올해에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1: 야,
0: 또한
1: 대단하군요.
0: 대단한 선수입니다. 또한 남자 중등부 플라이급에서는 임창현 선수가 128강부터 전국 강호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로 차지했습니다.
1: 네네.
0: 네, 이 도교육청 전문선수 위탁 운영팀인 전주 스포츠클럽은 최근 들어 이 소속 선수들의 기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 네.
0: 차세대 태권도 유망주들을 꾸준히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스포츠 경기 일정인데
0: 그건 다음에 제가 동사를 보고 드리도록
1: 아니, 죄송합니다.
0: 하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네. 오늘 방송 고마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네. 네, 지금까지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과 함께 도내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웠다가 또 비 왔다가 습도가 높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깊어가는 7월의 저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수많은 소음과 오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열심히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주저앉게 만들곤 합니다. 내 진심이 가닿지 못해서 가슴을 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직한 울림이 시작이 되죠. 그 마음에 맺힌 서러움과 외로움을 가만히 털어버릴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음악, 그리고 거친 가죽을 온 힘을 다해 두드리며 그 안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소리로 뿜어내는 이들의 이야기. 오늘 밤에는요, 청춘의 서툴고 쓸쓸한 계절을 닮은 선율로 시작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둥둥둥 울려보내는 다정한 위로,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는 타악의 강렬한 숨결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기운총입니다.

네, 오늘의 실버건의 주간 플리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밴드 다섯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섯의 음악과 30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음악은요, 카멜에 이어서 유스입니다.

네, 밴드 다섯의 유스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노래 유스가 다섯의 대표곡 중에 한 곡입니다. 밴드 다섯은요, 한리우라고 하는 보컬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음악들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하고 서정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팀입니다. 뭔가 화려하게 뭐 꾸며내는 그런 정서보다는 청춘이 마주하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 그런 고독,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능한 밴드라고 표현되는 것 같고요.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같은 좀 그 아련한 낭만 이런 게 저는 더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곡은 다섯의 쉼표.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밴드 다섯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밴드 다섯의 대표곡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영어 제목으로 길게 이어진 영어 곡입니다. It Better One Shot of Jameson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It Better One Shot of Jameson 듣고 오셨습니다. 다섯의 음악, 사운드 어떠세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뭔가 아련하면서도 쓸쓸한 듯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락 음악의 세계가 상당히 좀 지평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요즘 또 시티팝 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뭐 기타 악기의 그 이펙팅 효과가 상당히 풍성해진 측면이 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의 조금 더 밝고 명랑한 듯한 그런 음악입니다. 다섯의 비둘기.

네, 밴드 다섯의 비둘기 듣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좀 더 밝아진 느낌이 들죠? 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도 그렇습니다. 야야.

네, 다섯의 음악에 담뿍 빠져보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더는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의 마지막 곡은요, 지금 나오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포토그래프라고 하는 곡이고요. 요 노래 띄워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의 뭔가 아련하면서도 청춘의 고독과 뭔가 쓸쓸함을 담고 있는 듯 했지만 마냥 또 그것만이 또 다섯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방금처럼 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청춘의 그 용감함, 무쌍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도 능한 팀인 것 같습니다. 포토그래프 띄워드리고요. 실버관의 주간 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네, 방금 보내드린 일부 주간 플리에 이어서 7월의 저녁, 치열했던 하루 끝에 찾아온 소중한 위로와 가슴 울리는 그런 울림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죠. 제가 약 5년간의 시간 동안, 5년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한 곡씩 곡을 써왔는데요. 그렇게 쓰게 됐었던 노래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사연도 만나보고 또 쓰게 됐었던 그 과정에 얽힌 이야기 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또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2부 주간 김은총 코너에 사연을 먼저 여러분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이 사연도 보니까 벌써 5년이 더 훌쩍 지난 사연입니다. 자,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1년 3월 2일 익명의 희동이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지 8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별로 없는 데다가 제가 막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상사 한 분이 자꾸 자신의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억울했지만 참 열심히 했어요. 저는 신입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 일을 떠넘기는 건 물론 대표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해서 저와 대표님의 사이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동네북이네요. 저 나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찍혀서 그런지 항상 노력을 안 한다는 막말만 듣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 다니면서 자괴감이 너무 커졌어요. 이직이 너무 힘든 시기다 보니 시원하게 사표도 못 쓰겠고 그렇다고 다니자니 너무 힘들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동네부 작사 작곡 김은총. 둥둥둥 울리는 나의 북소리는 처연히 마음 깊은 곳에 가득히 울리네. 어이해 나에게 이런 아픔 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롭던 나의 나날들.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울린 사람도 모두 다 털어버리고 누구나 찾아와 나의 가슴 깊숙이 함께 울고 가기를. 둥둥둥 울리는 나의 북소리에 오늘도 외로운 마음인 사람들 함께 우네. 어이해 나에게 이런 울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어 외롭던 나의 나날들.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울린 사람도 모두 다 털어버리고 누구나 찾아와 나의 가슴 깊숙이 함께 울고 가기를. 더욱 크게 울려라 나의 가슴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지나간 일들과 다가오는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있게. 오늘을 살 수 있게.
1: 네, 동네북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요 사연이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렀네요. 이때 제가 또 많이 또 지쳐 있었기도 했었고 많이 뭘 지쳐 있다보다는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그 겨울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근데 이 사연을 처음 만나봤을 때 그 감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생히 기억나는 거 보면 또 이 노래를 또 종종 그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그만큼 좀 저한테는 애착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먼저 원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0: 있게. 네. 아, 네. 이 원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그 좀 뭔가 비장함이 있죠. 확실히 노래가. 그때 아, 생각이 나고 이 노래를 썼던 날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좀 저는 이 노래가 뭐 외형적으로는 그 컨트리 비트에 코리안 컨트리 비트에 좀 뭐랄까 포크송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게 마이너인 거죠. 마이너풍. 그래서 이 마이너풍의 컨트리 포크를 하면 확실히 좀 한국인의 그 정서가 있어요. 한의 정서랑 좀 닮아있는 또 비장미가 좀 느껴지는 그런 곡이 나왔는데 쓰고 나서 되게 가슴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높이 고음 외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아이해 막 이런 부분들을 부를 때마다 되게 후련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미움과 아픔을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억울함도 좀 이렇게 호소할 수 있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어줘서 제가 이 노래 때문에 21년 참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효자 같은 곡인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 곡 참 좋아해서 언젠간 빠르게 내고 싶은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동네북에 얽힌 이야기들 제가 뭐 육성으로 해도 좋지만 먼저 에세이 써왔으니까요. 그거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동네북 에세이 가시죠.
1: 2021년 3월의 초입, 겨운에 얼어붙었던 세상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라디오 스튜디오로 도착한 희동이님의 사연 속에는 봄의 생기 대신 깊은 겨울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막 입사한 지 8개월 차가 되었다는 신입사원.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작은 회사에서 유일한 막내로 고군분투 중이라는 그녀는 자꾸만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상사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신입이라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묵묵히 버텨냈건만 돌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다. 그 상사가 대표님과 자신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해 둔 탓에 어느덧 회사 안에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많은 사람으로 찍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직하기엔 너무나도 냉혹하고 힘든 시기라 시원하게 사표 한 장 던지지 못하고 매일 커져가는 자괴감을 안 채 출근길에 오른다는 그녀의 글은 애처로운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사연을 처음 눈으로 읽어내려갈 때 내 머릿속에 스친 첫 느낌은 다소 냉정했다. 치열한 사회생활을 먼저 겪어본 시선에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철없는 막내의 섣부른 푸념이나 불평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에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빌런 같은 존재는 늘 있게 마련이고 상사가 자꾸 자기 일을 재개시켜요 라는 원망에 대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입사원 시절에는 윗사람이 주는 일을 닥치는 대로 받아내고 묵묵히 해결해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 이어질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어진다. 상사를 증오하며 직장을 다니기엔 신입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와 감정적 소모가 너무나도 크기에 처음에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앞섰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회사 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밑바닥까지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업무 그 자체보다 결국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 혹은 날선 미움으로 하루를 채우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일

정말 억울했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라는 단 한마디의 진심어린 지지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열쇠가 되어주기도 하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쓰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악의적인 소문과 오해 속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에게는 세상을 향한 방어기제를 세우기 전에 그 슬픔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할 배려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무렵의 나 역시 희동이님의 사연에 유독 가슴이 저려왔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직전에였던 겨울, 나 역시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공동체가 있었다. 모두의 안녕을 위해 밤낮없이 힘쓰던 일들이었지만 참 허망하게도 몇몇 사람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뚤어진 미움으로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공동체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아픈 사건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 쏟아지는 오해의 눈빛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밤새 끙끙 앓았던 기억이 선명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감정의 매질을 맞으며 미움받는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연 속 희동이님의 떨린 어깨를 내 노래로 가만히 안아주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안의 상처와 그녀의 눈물이 만나 쓰게 된 노래가 바로 동네북이다. 사연 속에서 희동이님이 스스로를 서글프게 표현했던 동네북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 속에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박혔고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오브제가 되었다. 흔히 우리는 여러 사람이 만만하게 보거나 아무 때나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동네북이라 부른다. 본래 동네북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북이었다고 한다. 옛날 동네에 커다란 잔치나 행사가 열릴 때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다 함께 사물놀이를 즐겼는데 꽹가리나 장구 같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 북은 초보자도 별다른 기술 없이 쉽게 칠 수 있는 악기였다. 누구나 오가며 부담 없이 쉽게 두드릴 수 있는 북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월이 흐르며 누구나 만만하게 대하는 존재라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그런 동네북이 되어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나는 이 노래를 통해 동네북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놀이를 내는 능동적인 존재로 다시 그려보고 싶었다. 북이라는 악기는 누군가에게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더 깊고 웅장한 소리를 세상에 퍼뜨린다. 가죽이 찢어질 듯한 타격과 아픔을 견뎌내며 스스로의 속을 울려 퍼지게 만들 때 그 북소리는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울림이 된다. 지금은 비록 사방에서 몰아치는 오해와 빌런들의 장난질에 이리저리 맞으며 피멍이 들고 있더라도 이 아픔을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견뎌내어 나만의 깊은 울림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포근하게 껴안아 줄 수 있는 위대하고 거대한 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치열하게 아파본 사람이 지금 어디선가 숨죽여 아파하고 있을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세상의 오랜 명제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더욱이 동네북은 누구나 경계 없이 찾아와 두드릴 수 있는 포용의 악기이기도 하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 마음에 화가 가득 찬 사람, 슬픔을 분출할 곳이 없는 사람 등 세상에 온갖 고독한 이들이 찾아와 마음껏 두드리고 갈 수 있다면 그 동네북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셈이다.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김난도 교수의 말에 대해서도 나 역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픔 자체를 미화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목격해왔듯 인간은 커다란 시련과 아픈 일들을 겪어내며 비로소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나의 지난날을 돌이켜보아도 그랬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의 열병 속에서 몇몇 친구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움을 사고 겉돌았던 기억이 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질투와 시기의 타겟이 되어 밤잠을 설쳤던 괴로운 나날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만약 내 삶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통증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라디오 부스에 앉아 희동이님의 사연을 읽으며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눈물 흘릴 수 있었을까? 타인의 상처를 내 것처럼 아파하고 음악을 통해 스스로의 모난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았던 그 아픈 시간들이 내게 남겨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배어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완성하며 가장 아끼고 애정하게 된 핵심 가사는 바로 누구나 찾아와 나의 가슴 깊숙이 함께 울고 가기를 이라는 구절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때리는 미운 사람들의 손길도 결국엔 그들의 외로움과 결핍에서 비롯된 몸부림일지도

0: 모른다는 거대한 포용을 담고 싶었다. 내 가슴을 사정없이 두들기는 그 매질 속에서 도리어 그들의 슬픔을 읽어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랑을 노래하고 싶었다. 나를 울린 사람들에 향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그 아까운 청춘의 하루하루를 낭비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설령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일지라도 그조차 기꺼이 품어내고 사랑해버릴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노래의 마지막 문장을 오늘을 살 수 있게 라는 묵직한 다짐으로 매듭지었다. 이 노래와 글이 지금도 어디선가 홀로 숨죽여 울고 있을 사연자에게, 그리고 저마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동네북처럼 외롭게 두들겨 맞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구원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거창한 꿈도 좋지만 적어도 내겐 이 노래로 인해 겨울의 아픔과 미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의 아픔은 결코 무의미한 난타가 아니다. 훗날 더 많은 이들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올려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독주를 위한 치열한 단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부디 쓰러지지 말고 내 안의 북소리를 믿으며 당당하게 오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본다.
1: 네, 실버건의 주간기운총 프로젝트 오늘 동네북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봄에 만났었던 사연 덕분에 저도 2020년 겨울에 받았던 큰 상처를 좀 많이 치유하게 되었기도 했고요. 에세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그 사연에 만났던 그 이미지는 저도 이제 좀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냉정함을 좀 보기도 하는데 이분을 좀 많이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 신입사원일 때 겪게 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뭔가 아무리 그 많은 높은 분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신입사원들이 또는 막내들이 겪는 그런 외로움 또는 좀 어려움 또 그런 성장통을 또 겪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동네북처럼 여기저기도 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능동적으로 또 좀 적극적으로 좀 승화해보고 싶어서 쓰게 된 노래가 바로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동네북 어떤 뭔가 할 얘기가 있다거나 어떤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뭐 풍물 뭐 이런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마다 누구나 연주하기 쉬웠던 그 동네북 그게 이제 너무나도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 보니까 만만하게 낮춰 이름을 동네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동네북을 좀 다른 의미로 다른 관점으로 누구나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서름과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그럼으로써 그 울림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동네북으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하는 그 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념이나 관습들을 좀 다시 바라보게끔 해주고 조금은 그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좀 세상의 당연한 것들을 바라보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바라보게끔 또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세상으로 또 꿈꾸는 세상으로 또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여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음악을 하는 본질이고 이유이니까요. 네. 저는 또 그 또 에세이에서 다뤘다시피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꽤 많은 그런 좀 부정적인 울림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김난도 교수가 한 이야기가 100%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청춘이기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또 옳은 말일 수 있는데 그게 많은 청년들에게 분노와 화를 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년은 당연히 아파야 되고 당연히 괴로워야 된다라고 가면 안 되겠죠. 청년들도 행복하게 자신의 꿈들을 펼칠 수 있는 시대 또 실패하면서도 웃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가 주어진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냥 아프고 괴롭고 실패하니까 청춘이야 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나이브하게 들려지곤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감과 그 시대를, 시대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공감의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동네북이 저한테도 후련한 그런 위로와 공감을 형성해 주었던 것 같고요. 누구나 찾아와서 함께 울고 가기를 하는 그런 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를 그냥 이유 없이 미워했었던, 또는 이유 없이 또는 시기와 질투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었던 사람, 그런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프고 미울 수도 있죠. 근데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제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고요. 그런 사람들과 구태여 그 진흙탕에서 싸울 필요는 없더라고요. 같이 싸우게 되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묵묵히 나의 일을 누가 뭐라 하던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방향을 고수하면서 나아가는 게, 또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가슴속에 묵묵히 품고 가는 게 좀 필요한 미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지난 제 경험을 통해서, 또 이 노래 동네북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노래 편곡 버전으로 동네북 띄워드리고요. 3, 4부 수상한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북 듣고 가시죠.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AI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수상한 추대석 리얼 서칭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 4부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리얼 서칭쇼 수상한 추대석. 네, 오늘 리얼 서칭쇼 수상한 추대석에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고수 2명창. 명창보다 우선하는 건 고수다. 이런 오랜 말처럼 소리꾼의 호흡을 살리고요. 무대를 완성하는 건 언제나 고수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수상한 초대석이 모신 이 첫 번째 고수이신 주인공은 전통의 깊은 맛과 현대의 세련된 리듬을 모두 손끝에 쥐고 있는 분입니다. 전국 명고대회를 휩쓴 정통 명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고요. 창작 국악그룹 더는공작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전주의 젊은 타악 연주자죠. 우리 국악의 심장소리를 치는 분 김강록 연주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가까이 오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1: 네,
2: 네, 저는 한국 음악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타악 연주를 좀 하고 있는 김강록이라고 하고요.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고수라는 본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주자로서도 하고 있고 연주자로 타악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극 반주를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극음악에 관심이 또 많이 생겨서 그런 창극 음악에 공연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뮤지컬 밴드로도 좀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음악극을 연출하는 작업도 많이 해보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연주 기획 뭐 연출 여러 가지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팔방미인처럼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 강록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 곡을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2: 지금 더는공작소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지금 저희 좀 타이틀 곡처럼
1: 네.
2: 지금 하고 있는 봄이로구나라는 음악이 있어서요.
1: 네,
2: 그거 한번.
1: 네, 좋습니다. 더는공작소의 봄이로구나 듣고 강록 씨와 수상한 초대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0: 네. 더는 공작소의 봄이로구나 듣고 왔습니다. 아, 음악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야, 진짜, 이 음악이 너무 새롭고, 뭐랄까, 참신한 것 같아요. 네. 슬기랑님의 목소리도 너무 네. 좋고, 예, 생황 소리도 되게 녹음이 잘 된 네, 생생한 아, 느낌이 들고요.
1: 곡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넘버원, 1번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전주에 가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수상한 초대석 열어봤는데요. 앞에 약간 그 음향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강록 씨 소개 한 번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저는 한국음악을 기반으로 타악 연주를 하고 있는 김강록이라고 하고요. 네, 고수라는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반주자 그리고 연주자로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같이 이어가고 있고 창극 같은 극음악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창극 공연도 많이 했고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뮤지컬 밴드로도 참여를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이제 극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극 연출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기획도 해보고 극을 하나 또 연출해서 작품을 또 작년에 올렸었거든요. 네, 그런 연주자나 기획자 연출 여러 가지 좀 분야에 도전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정말 몸이 막 열 개여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그런 강록님의 이야기를 AI 검색으로 먼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저는 늘 검색어가 비슷합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어떤 분, 김강록 집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1: 아, AI 네. 그렇게 검색을
0: 네,
1: 하면...
0: 그렇게 검색을 해서 네.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그 게스트분 중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편에 속했어요. 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AI 기반 검색은 어떻게 찾고 있는지 결과 궁금하시죠?
1: 네.
0: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전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강록님은요. 전통 마당과 현대 무대를 넘나들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정통 명고이자 타악 연주자입니다. 네, 맞나요?
1: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이 명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옳은 거죠?
1: 아, 이제 그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네. 네, 표현이긴 한데,
0: 네.
1: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네. 이제 굳이 있다면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0: 네.
1: 부서별로 이렇게 뭐 일반부, 학생부 이렇게 좀 있고 명고부 그리고 더 위로는 대명고부라는 네. 그 단계까지 있는데
0: 네.
1: 그래도 좀
0: 명고부에서 활동하시는 거 맞잖아요.
1: 예, 그쵸? 명고부에서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건 좀 보여지는 네. 어떤 하나의 지표인 거고 보통 네. 이제 그렇게 좀 칭찬으로 많이 말씀해
0: 네.
1: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명고다 이렇게.
1: 네. 네.
0: 자, 그 활동 현황이 자연스럽게 또 나와 있습니다. 1번으로 나와 있는 게요, 화려한 수상 경력의 명고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AI에서요, 판소리에서 북을 치며 소리꾼의 박자와 호흡을 이끄는 고수로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휩쓸며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고수 부문 국무총리상 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하고요. 목포 전국 국악 경연대회 명고부 대상 장관상 수상하셨고 땅끝 해남 전국 국악 경연대회 명고부 대상 또 순천 팔마 고수대회 학생부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이거 다 경력 맞는 거죠?
1: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 나와?
0: 이게
1: 다 나오네요,
0: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네. 저도 이 매번 검색할 때마다 놀래요.
1: 좀 무서운데요?
0: 네. 그러니까 잘 살아. 이 정보가 이렇게 우리 웹상에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참 네. 신기한 그런 반응이 다양히 이렇게 전해지고
1: 네,
0: 있습니다.
1: 신기합니다.
0: 학력과 예술적 기반도 정확하게 나온지 한번 봐주세요.
1: 네네.
0: 예향의 도시 전주와 전북 지역에서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자, 그 엘리트 코스가 무엇인가 봤더니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을 하셨네요. 저희 동문인데요.
1: 네.
0: 보니까 이거면 이 정도면 국악 엘리트 코스 맞죠?
1: 아, 조심스럽네요. 네. 지방에서는 그래도
0: 네.
1: 네. 네, 전공 과정을 좀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0: 네.
1: 이렇게 봐주시는 거면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뭐 정말 더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네,
1: 저는 그냥 평범하게 걸었다고 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네.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 타악 또 이 명고를 꿈꾸면서 길을 걸어오셨나요? 시작이 언제였죠?
1: 이걸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네네. 드리면은 제가 중학교 때 원래는 이제 국악이 아니라 드럼을 먼저 쳤었어요. 교회에서.
0: 아, 교회 드럼 출신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시작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원래 드럼을 치다가, 학교 진학 문제나 뭐 주변에서 또 국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저를 드럼 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국악 타악기 같은 한번 해볼래 관심 있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0: 네.
1: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너무 그 드럼이랑 다른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또 승부욕이 생기고
0: 네.
1: 네. 근데 또 조금씩 실력 늘면서 재밌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전공을 해서 관련 학교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전통문화고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북 소리북 그러니까 고수라는 고수북을 처음 쳐봤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북을 쳤을 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고수가 좀 잘 친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잘하는 걸 뽐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앞에서 소리하는 사람 또는 연주하는 사람을 잘 맞춰주고 이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보필해주고 좀 이런 것들이 되게 고수의 덕목인데 저는 원래 제가 좀 나서고 된다고 해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0: 네.
1: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아 이게 고수라는 직업이 참 멋있다 매력 있는 직업이다 쉽게 말해서 좀 간지가 난다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게 진짜 너무 흥미로웠던 게요. 처음부터 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1: 네.
0: 한국 음악의 타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드러머로 시작했다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반갑네요.
1: 아, 네.
0: 네, 저는 이제 대중음악, 실용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더 반갑고 그래서 강록 씨가 다양한 그 무대에서 그렇게 또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북 하나 그 뭐 장구 하나만 연주하지 않잖아요.
1: 네.
0: 제가 그 종종 봤을 때 창극이나 뭐 뮤지컬 같은 무대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타악 연주를 하고 있는 네네. 모습을 저는 봤던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에는 중학생 시절에
1: 네.
0: 교회 드러머로 시작한 이력이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새롭고 반갑습니다.
1: 네. 교회에서 현재도 뭐 드럼 반주 하고 있고
0: 하고 있어요.
1: 네, 하고
0: 네.
1: 네. 그때 배워놓았던 게 지금 음악 그 활동하는 거에 도움도 진짜 많이 되고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흥미로웠던 거는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과거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1: 네.
0: 뽐내는 것을 참 잘하는 좋아하는 네.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고수라고 하는 일이 소리꾼을 빛내줄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받쳐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더 매력이었다라는 게 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거면 저건 나랑 길이 안 맞아 안 해야겠다 나는 더 뽐낼 수 있는 드러머가 될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어쩌다가 또 그렇게 상반되는 일이 매력 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1: 저도 막 처음부터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0: 네.
1: 저희 선생님
0: 네.
1: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0: 네.
1: 어딜 가나 저희 스승님을 되게 막 최고다 막 추앙받는 그런 고수 신데
0: 존경받으시는
1: 네, 존경받으시는 네. 분인데 선생님이 공연을 하실 때 보면은 북을 너무 잘 치시는 분인데 북을 왜 안 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잘하는 걸 최대한 누르고 딱 정말 필요한 데에서만 연주를 하시고 또 이제 연주뿐만 아니라 추임새나 그런 요즘에 많이 말하는 기세
0: 그쵸. 네,
1: 그런 기세를 상대방한테 주면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줬을 때 아, 이렇게까지 큰 어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생각도 못했던 멋이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무대에서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다 멋있죠. 너무 멋있지만
0: 그렇죠.
1: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멋이 그때는 고수라는 직업을 해서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 고수 선생님들의 그 자태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 앉아계시는 그 폼 같은 게
1: 맞습니다.
0: 거기서 오는 그 아우라가 되게 있더라고요.
1: 네.
0: 예, 그런 멋을 진작에 알아차리셨군요. 그게 그렇게 또 이른 나이에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멋지게 뽐내고 나서고 하는 것들을 사실 더 멋있게 볼 텐데.
1: 그 두 가지 마음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북칠 때
0: 네.
1: 되게 엄청 가락 엄청 많이 쓰고 화려한 것들 많이 치고 이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고 지금도 사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걸 점점 덜어가는 게 고수로서 성장해가는 예, 그런 것이지 않을까
0: 자신을
1: 생각합니다.
0: 또 비워가고 덜어가는 것 예, 당연히 자신이 뽐내야 될 땐 또 뽐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절제하고 아껴가면서 빛나게 한다는 게 저도 참 되게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 뭐 진학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준비한다고 그게 들어가지나요?
1: 그때 장구를 한 1년 정도 배우고 이제 들어갔는데 준비해서 한다고 돼 들어가요. 네, 열심히 했어요.
0: 열심히
1: 제가
0: 했었군요.
1: 성격상 꽂히면 조금 파고 들어가는 게 좀 있어서
0: 네.
1: 꽂히기까지가 좀 걸리지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워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어려워서
1: 자존심 나름 드럼도 좀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뭔데 이렇게 어렵지?
0: 나 교회에선 좀 먹어주는 드러머인데
1: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0: 네.
1: 나름대로 좀 감각도 있다라고 뭐 주변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에서 시작한 그 승부욕,
0: 그렇죠.
1: 네, 자존심 이런 게 좀 원동력이 돼가지고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통문화고등학교 붙으셨을 때는 진짜 기뻤겠네요.
1: 아, 그렇죠. 네. 기쁘고 아, 쟁취했다. 이겼다.
0: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1: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그냥 좀 덤덤하셨어요.
0: 아.
1: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를 아, 열심히 하는 거를 잘 봐 주셔 가지고 가겠지. 뭐 쟤 알아서 하겠지. 좀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0: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는 네네. 쪽에 가까우셨군요. 그러면 전통문화고등학교 시절을 조금 회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0: 어떠세요? 네. 그 3년.
1: 아,
0: 어떻게 이거, 기억되세요?
1: 네네. 부끄럽지만 많이 놀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놀았고 열심히도 당연히 했지만 참 그러네요. 네. 많이 놀았던 기억이 일단 많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나서고 나대는 거 좀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좀 이렇게 좀 많이 까불었어요. 네. 학교 생활 자체도 많이 까불었었고.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공에 한해서는 네, 공부도 안 했지만 네, 전공에 한해서는 그래도 항상 성적은 상위권에 있었고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노는 네, 좀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열심히 다니시긴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학교를,
1: 네, 3년,
0: 학교 생활 3년 열심히 살았다.
1: 열심히 살았습니다.
0: 네. 네. 뭐 그리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잘 놀기도 해야 되는 네. 존재들이니까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놀고 또 그 타악에 대한 열정은 또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감사하게도. 그게 또 강록 씨를 잘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었나요? 그 당시에 회상해 보시면.
1: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저를 보고 그 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0: 네.
1: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손대는 걸 좋아한다 보니까 그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통 악기만 다뤘던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원래 밴드부 같은 게 없었는데
0: 네.
1: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0: 어필을
1: 해서 악기도 사주시고 밴드부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좀 예, 여러 가지 해보려는 시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잘 놀았네요.
1: 잘 놀았어요.
0: 예, 밴드부도 하고 거기서 또 드럼도 치고
1: 기타도 쳤습니다.
0: 기타도 네. 치고요. 와, 진짜 뭐 다양한 음악들을 네. 또 섭렵하면서
1: 감사하게도 환경이 네. 좀 받쳐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네.
0: 진짜 그러면 전통문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지금 강록 씨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겠네요.
1: 지금 제가 네. 그 학교 강사로
0: 나가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 지금도 계셔가지고.
0: 네.
1: 예, 바로 어제도 뵙고, 네. 엄청 뿌듯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돼서 다행이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뭐랄까, 소극적으로 다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놀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런 허송 세월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은데, 강록 씨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뜨겁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마냥 놀았다고 뭐 표현은 하시긴 하셨지만 또 그래도 우리 또 명색이 한국 음악의 본향인 전주에서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를 또 지나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1: 어쨌든 뭐 대학 갖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입시에서도 선방했다 생각은 하는데 이거 제 스토리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쵸. 전북대를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원래 그 우석대학교를 먼저 네.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우석대 국악과가 없어질 거다 아, 이런 소식을
0: 폐과가 되는군요.
1: 예, 그때 듣고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폐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학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졸업을 시켜주겠다고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제가 받고 있던 장학금 같은 것도 이제 더 안 나오고 아 수업은 하나둘씩 폐강되고
0: 네.
1: 그래서 이 학교를 복학 그래 졸업은 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북대 한국음악과에 편입 TO가 딱 나는 거죠.
0: 야 그것도 참 기적 같네요.
1: 아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보자마자 이거 내 자리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 봐서 그렇게 전북대 편입해서 졸업을 전북대로 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전북대에서 학부 생활은 한 뭐 2년 3년
1: 2년 정도,
0: 네, 2년 정도 네. 하셨군요. 어, 네. 그러니까요 다양한 또 그런 히스토리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예. 네.
1: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사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을 듣기는 좀 흔치 않잖아요. 쉽게 듣기가 그냥 그 사람이 이룬 성취만 그냥 바라보기 마련인데 그런 우여곡절 이야기도 저는 재미있네요. 아, 그게 이 방송에서 순환 추세석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북대로 편입해 오셔서 그 지난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쇄신한 또 좀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뭐랄까 속된 말로 네. 이제 정신 차리게 되는 네, 좀 이 길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좀 있으셨나요?
1: 편입이 딱히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군대에서 좀 한 두 번 정도 좀 그 좀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군대여서거든요.
0: 네.
1: 제가 일반 병으로 갔다 왔어요.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군악대 시험 봐서 가거나
0: 그렇죠.
1: 네. 아니면 일반 병으로 가서도 뭐 그냥 작은 군악대 차출돼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반 그냥 운전병으로 가가지고
0: 어디로 네. 가셨어요? 전방 가셨을 것 같은데
1: 아, 저 후방
0: 후방이셨어요? 네, 어디? 네,
1: 경남 창원에
0: 아 창원에
1: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무를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음악이 막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역하면 뭐 하지? 이런 거를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인근 부대에 공군에 제 친구네 그룹이 단체로 입대를 한 그 군악대가 있었어요. 그때 공군 군악대 신설 부대였었는데 저희 사단 축제 그 친구들이 행사로 온 거예요.
0: 공교롭게도
1: 지역이 가까워서.
0: 네네. 네.
1: 그래서 그 친구들 공연한 걸 멀리서 보고 그때는 뭐 마냥 반가워서 운전병이었으니까 차 끌고 막 가가지고 저희 뭐 행사 음식들 제가 가져다가 애들 주고 야 너무 반갑다 이렇게
0: 인기 만점이었겠네 네,
1: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을 그냥 공연을 좀 구경을 하다가
0: 네.
1: 보면 볼수록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나도 저거 하는데 나도 저 원래 저거 하는 사람인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때 그날 저녁에 좀 잠을 좀 많이 설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휴가를 나가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군대 입대한 이후로 처음으로 연습이란 걸 해봤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거 좀 큰일이다.
0: 뭔가 잘못됐어.
1: 네, 그때부터 이거 오히려 막 좀 열심히 해야겠다 간절함이 더 생겨서 휴가 나갈 때마다 연습도 하고 네 저희 불법이지만 CD도 구워서 원래 이렇게 가요들도 가지고
0: 맞아요. 들어가서
1: 이렇게 많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판소리랑 민요 CD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0: 다른 분들은 약간 뭐 네, 길보드 그쵸, 차트 네, 막 가져갈 때
1: 아이돌 막 듣고 네. 할 때 저는 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것들 좀 연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음악이라도 많이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오히려 군대 가기 전보다 음악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판소리나 민요 같은 것들.
0: 야 참 그러니까요 만약에 취적 뭐 군생활에 그 편안함에 젖어서 어찌보면은 네. 또 운전병으로서 또 좀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또 후임들한테도 또 이렇게
1: 비교적 보니까 비교적 편한 군생활이었죠.
0: 네, 그런
1: 다른
0: 거죠.
1: 분들에 비해서.
0: 네, 그랬을 텐데 공교롭게도 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공군 군악대 신설된 군악대에 가게 됐고 거기서 그 공연을 만나게 되는 네. 게 참 드라마틱하네요. 그 과정에서 강록 씨가 갖고 있는 그 연주자로서의 그 DNA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1: 네,
0: 계기가
1: 맞습니다.
0: 됐다는
1: 네.
0: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네, 또 뭐 또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또 한 번 더 있다고 하시니까 또 그 얘기 또 기다리면서 또 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네,
0: 그럼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는데 보통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전공하던 친구들이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뭐 내가 더 이상 음악 할 필요 없지 않나? 아, 난 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 아니면 뭐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데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타악 연주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역하고 나서 또 조금 그래도 막막하긴 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게 이제 편입이었을까요?
1: 아, 편입을 하고 나서
0: 네.
1: 그때는 그냥 이렇다 할 사건 없이 그냥 쭉 그냥 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공연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0: 네.
1: 하고 있는 팀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또 두 번째 계기가 해서 나오는데
0: 네.
1: 우연하게 되게 좋은 기회로 서울예술단에서 하는 작품에 좀 밴드로 좀 들어가서 연주를 할 일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연주자들의 그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텐션 수준 이런 것들
0: 네.
1: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분들은 이제 각자 분야에서 정말 그 서울에서도
0: 손에 꼽는 분들
1: 꼽는 정말 잘하시는 네. 분들인데
0: 네.
1: 저도 나름대로 지방에서 그래도 엄청 잘한다는 아니지만 일도 좀 많이 그래도 하고
0: 그렇죠.
1: 예, 네, 뭐 못한다 소리는 안 듣는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0: 날이 있었군요.
1: 네. 정말 연주적으로 제가 너무 스스로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간 거였죠 그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것과 그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게 갭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전주에 내려오는데 그때 같이 이동한 동생이 있었는데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나 그만둬야 되나 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그동안 너무 내가 자기 개발 발전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있는 일을 하면서 너무 쉽게 쉽게 살았다. 지방에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이렇게 연주자 사람 수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어떤 기회가 많았던 거를 내가 모르고 편하게만 살아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어찌 보면 옛날에 그 입시 때랑 비슷하게 자존심 상하고
0: 네.
1: 화가 나고 네, 승부욕에 젖어 저는 약간 좀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때 많이 열심히 하고 찾아 레슨도 찾아서 받으러 다니고 자기 개발에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0: 자기를 깨우게 되는
1: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한 번은 동료들이 하는 모습 보고 한 번은 더 선배 연주자들의
1: 네.
0: 그 멋진 플레이들에서 느꼈던 스스로의 그 좌절감
1: 네.
0: 그런 것들이 또 동인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음악하면서 제일 그런 지점이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랄까 군대를 가게 된 어떤 계기라거나
1: 네.
0: 음악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그런 자극 같은 것들이
1: 네.
0: 계속 우리는 그런 자극을 주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어쩌면 자꾸 타성에 젖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만 흘러가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이 AI가 또 찾아준 내용은 보면요, 활발한 단체 및 동인 활동. 세 번째 챕터예요.
1: 네네.
0: 전통 음악만 머무르지 않고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 창작 음악 및 민속악을 연구하는 여러 단체에서 핵심 멤버 동인으로 활약 중입니다. 타악기를 다채롭게 다루며 음악에 풍성한 리듬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뭐 여기에 뜬 내용들입니다. 네네. 사단법인 온소리예술단 타악수석단원 하셨고요. 창작민속악단 악바리. 제가 이제 강록 씨를 처음 만났던 네네. 그 팀이었죠. 네. 동인 및 제작 참여하셨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소리문화전당에서 공존 같은 공연들도 개최하셨다고 하고 민속악회 맴돌 뭐 완주 풍류 공연단 뭐 앙상블 소리예인가요?
1: 소리예인 거
0: 소리예 소리예 예, 또 그리고 더는 공작소까지 이렇게 다양한 팀들을 거치셨어요. 네, 어떤 팀들이 가장 먼저 하셨던 팀들인가요?
1: 제가 지금도 항상 네. 본진이라고 얘기하는
0: 네 본진이 어딘가요?
1: 악바리입니다.
0: 악바리 네. 네 악바리군요.
1: 네 악바리로 팀 활동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 봤었고
0: 저희가 그때 악바리로 만났던 게 10년 전이에요.
1: 그렇게 오래됐나요?
0: 네, 2016년, 17년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네네. 제 정확히 장소도 기억나요. 그 풍남문 광장에서 청춘 마이크
1: 기억나는 거 네.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네. 그때 진짜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기획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음향 갖고 가고 막 멍석 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길거리에서 진짜 버스킹으로 공연 같이 했었던 그날이 막발이에요. 처음 봤던 날 제가
1: 그때가 전북권 청춘 네, 마이크 막 처음 생겼을
0: 때 처음 만들었을 때 네,
1: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벌써 10년 전
0: 네네네
1: 악바리를 먼저 가장 먼저 시작한 팀이기도 하고
0: 네.
1: 그만큼 추억도 많이 있고 음악적으로도 이제 저희 팀원들도 각자가 팀을 통해서 성장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되게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 남자 멤버들로 만나가지고 대화도 잘 되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0: 네. 네,
1: 공연도 지금까지도 그래도 해마다 하나씩은 올리고 있고 근데 지금은 각자가 너무 다
0: 너무 잘 나가는
1: 네, 너무 바빠져가지고
0: 예술가들이 되어버렸어요.
1: 네, 정말 다행이죠. 네, 다들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우리 해마다 뭔가 하나씩은 좀 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행사 막 다니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계속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공조원이라는 공연도 원래 저희가 좀 소규모로 이렇게 그냥 발표하는 식으로만 하다가 약간 좀 자랑을 해보자면 네. 제가 작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금 괜찮게 받아서 네 그래서 작품을 올린 공연인데 그런 것 작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작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많이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집중해가지고 네 좋은 무대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0: 지금.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팀들 정말
0: 네.
1: 한 번씩은 다 거쳐갔고
0: 네.
1: 근데 제가 딱 팀원으로 몸담았던 팀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다 뭐 좀
0: 개건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그렇죠. 개건인데 좀 고정 개건처럼
0: 네. 네,
1: 일일 때 항상 가서 많이 좀 도와드리고 또 누군가 없을 때 그냥 가서 한번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팀들이 많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더는 공작소가
0: 네.
1: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0: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1: 네, 많이 좀 힘을 쓰고 있는 네. 팀입니다.
0: 아 그게 느껴졌어요 앞에 그 음악에서.
1: 아 네네.
0: 네 음악적인 완성도가 어떻게 뭐 펀딩이나 뭐 지원 받아서 낸 앨범인가요?
1: 아 아니요 그 저희 자비로 네 사비로
0: 사비로 하셨군요.
1: 네.
0: 오 그런 열정이 사실 좀 티가 나거든요.
1: 아 네.
0: 예, 어느 순간 지원 사업을 이제 많이 받다 보면 뭔가 처음에 그 열정과 좀 달라졌다라고 느껴져서 좀 스스로 좀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더는 공작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1: 네.
0: 그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더는 공작소 곡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1: 네네, 좋습니다.
0: 네. 오로라라고 하는 곡을 준비해 오셨네요.
1: 네네.
0: 네. 요게 지금 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무려 11분짜리여가지고
1: 네.
0: 좀 짧게 어디 뭐 중간부터 듣는 게 나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듣는 게 나을까요?
1: 처음부터 해도 괜찮아요.
0: 네, 좋습니다.
1: 뒷부분이 좀 하이라이트긴 한데 그래도
0: 네.
1: 예.
0: 그럼 이걸 네. 들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네. 이게 어디 무대인가요?
1: 이게 그 남도 국립국악원 네, 대공연장입니다.
0: 네. 야, 작곡 송지훈 김강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아, 네. 창단 구성을 제가 했고
0: 네.
1: 전체적인 그 음악 구성은 저희 음악 감독님이신 송지윤 선생님이 네. 다 구성해주시고 반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장구 가라길 위 주로 해서 솔로곡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고요. 경기 도당꽃 가락을 사용해가지고
0: 경기 도당꽃 가락.
1: 네, 경기 도당꽃
0: 도당꽃 가락,
1: 네.
0: 가락.
1: 사용해가지고 장단도 되게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같이 가는 반주들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이 된 음악이라서 그래서 들으면 그 북극의 오로라가 떠오른다. 좀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목 오로라로 네, 짓게 된.
0: 오, 대부분은 그 오로라 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유럽 쪽의 네네. 정서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한국 음악에서 표현하는 오로라, 네, 그런 느낌을 한번 느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아, 거의 진짜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타이밍이 있었네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한국 음악곡에서 진짜 이 장구 한 대가 계속 그 솔로 플레이를 하는 곡들은 흔치 않잖아요.
1: 네. 제가 이런 비슷한 컨셉의 어떤 장구 또는 뭐 꽹과리 이런 악기 하나만을 가지고 공연하는 영상을 어떤 걸 본 적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0: 한번 도전
1: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 펼쳐놓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딱 악기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관객들도 볼 수 있고 저도 집중해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컨셉의 음악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0: 네 지금 보니까 영상에서는 저만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옆에 이제 타악 연주자분이 한 분 더 계시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최성민 씨고요.
1: 맞습니다. 네.
0: 옆에는 또 일렉 기타 연주자 네네.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지금 들리시죠? 네. 기타 사운드가 함께 펼쳐져 있고요. 그 피 연주하고 계시고 예. 피아노 연주가 지금 되게 격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송지훈 님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이렇게 장구 연주가, 강국민 씨의 연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하고 너무 지금 서로 진짜 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1: 그 선생님, 피아노 송준 선생님이랑 같이 호흡 맞추는 작업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작업했고, 공연할 때마다 항상 또 새롭고 약간 살짝 긴장감 가지고 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0: 적당한 긴장감이 또 네. 되게 더 뭐랄까 걸출한 연주를 하게 되는
1: 그런 맞아요. 그 즉흥성이 네. 조금
0: 네. 그 와중에 또 일렉기타 사운드까지 함께 또 연결되면서 상당히 풍성해지고 있어요. 점점 음악이 일렉기타 연주자님도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그 김영민 선생님
0: 네, 개관
1: 네, 개관 연주자로 네, 송지윤 선생님과 서울에서 같이 한 작업 항상 함께 같이 하시는 네. 네, 분인데 저희 연주 있을 때 와서 항상 도와주시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네, 그 분위기.
1: 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네.

0: 네. 유리님 보니까 생황도 옆에 두고 계시고 정말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거의 지금 강목 씨가 이 노래를 애착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 오로라라고 하는 곡에서 강목 씨가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요. 이 영상에서도 정중앙에 네, 배치되어 있어서 또 그 카리스마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무대입니다. 네, 오로라 함께 듣고 있는데 네, 더듬 공작소 소개도 그럼 자연스럽게 이 음악 들으면서 가도 네.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네, 좀 공식적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핵심 단원부터 해가지고요.
1: 아, 네. 네. 저희 더듬 공작소는 더듬이라는 단어는 이제 네. 원래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0: 네.
1: 소리꾼들이 그 낼 수 있는 그런 멋 좀 나만의 기교
0: 네.
1: 뭔가 기존에 있던 소리에 뭔가를 더 넣었다 해서 더음이거든요.
0: 아, 더음.
1: 네. 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원래 있던 전통 음악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넣어서 우리만의 더음을 좀 만들어 가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팀이고 저희 팀 대표이자 보컬을 맡아주고 있는 김슬기랑 님

0: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해주시고 음악 작업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항상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음악 감독님 송지윤 선생님 이렇게 네 명인데 실제로 제가 공연을 다니고 할 때는 전주에 있는 김슬기랑 보컬 그다음에 생황 최유리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공연을
1: 3인조 체제로도 자주 다니시는군요.
0: 네.
1: 아, 여기 AI 검색에도요. 더는 공작소는 전통 국악을 동시대의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젊은 음악가들의 단체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네요. 또 보니까 이번에 그 우진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 소리 우리 가락 지원도 받으셔가지고 3월달에 지난 3월에 공연도 하셨네요.
0: 네 맞아요. 네.
1: 네 어떠셨나요 그날 분위기가 이어가다라고 하는 공연 하셨는데요.
0: 그 공연 저희가 좀 이 레파토리로 준비를 좀 오래 했었던 곡들이어서 이제 연주적으로도 사실 비슷한 음악들도 공연을 한 경험 많이 있는데 그때 되게 연주들이 많이 무르익었다. 네, 저희끼리 호흡도 많이 좋아졌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저희끼리 콘서트 했을 때는 엄청 긴장해서 뚝딱거리고 잘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날 우진문화공연에서 했던 공연은 합도 그 전보다 훨씬 잘 맞고 좀 편하게 좀 연주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악 한마당에도 더는 공작소 멤버들과 함께 막 출연한 이역도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는 공작소의 음악까지 함께 또 듣다 보니까 이 강록 씨가 뭐 앞에 악바리 공연도 기획하고 더는 공작소에서 이제 그 타악 연주자로서의 자기의 진면목을 또 잃지 않아가면서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인이 앞장서야 될 땐 또 앞장서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나보고 있는 수상한 초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공들을 바탕으로 해서 꿈꾸는 뭐 꿈꾸는 미래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 면마다 좀 소개를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0: 일단, 고수로서, 좀 바라는, 제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은, 아무래도 정말 명곡.
1: 네. 명곡
0: 말씀해주신, 명곡, 정말 누구나 인정하고, 저 스스로도, 정말 공부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좀 터득한 그런 정말 명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일단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 같은 건데 그냥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서 차세대 명고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주자로서의 모습도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제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이걸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다 분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될 때 낮추면서 빛나게 하고 또 자신이 빛나야 될 때는 또 그 본능을 일깨우고
0: 그래서 타악 연주자한테 정말 큰 칭찬인 말이 센스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큰 칭찬인데 필요한 곳에 제 연주가 항상 있게 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제가 잘하는 필요한 곳에 제가 딱 필요한 소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퍼커션적인 모습도 가져가고 싶고 방금 들은 오로라라는 곡처럼 연주적으로도 내가 잘하는 것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엄청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들이나 그런 공연들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들도 꾸준히 좀 도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1: 네, 연출에도 욕심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재미있었던 게 그 뮤지컬 공연에서 딱 연주하고 계실 때 그리고 뭐 창극 같은 데서 연주하시다가 갑자기 연기에 참여하실 때 이런 모습들을 제가 꽤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오며가며 제가 강록 씨의 그 연주와 그 무대들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던 게 참 그 인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때그때의 모습들을.
0: 제가 연기에는 욕심이 아예 없는데요. 하다 보니 좀 이런 좀 조미료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 연주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재밌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연출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근데 사실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하고 나면은

0: 아, 그때 재밌었다. 이게 되는데, 그, 무대에서 좀, 정말 배우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1: 네.
0: 이렇게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저는, 아, 이건, 이것만큼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건 취미로라도 아니다. 예, 네, 이런,
1: 그래도 또 내가 타악으로 가는데 해달라고 하면 하실 거잖아요.
0: 해야죠, 예. 네.
1: 그게 또 이제
0: 네,
1: 덕목처럼.
0: 그렇죠,
1: 네.
0: 네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진짜 몸이 진짜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스스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뭔가 본인의, 아, 그런 과정들과 뭐, 다양한 팀에서 이렇게 다 사랑받고 계시는데, 그것만의 또 비결도 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0: 아, 일단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공연을 함에 있어서 되게 진심으로 준비하고 연습을 어설프게 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시키는 것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요구하는 것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행사 같은 거 준비를 할때 조금 더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좋은 평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1: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게 확실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고용되어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라는 게 사실 좀 겁나는
0: 네.
1: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근데 거기서 알아서 해주고 더 해준다? 더 넣어준다라는 건
0: 네.
1: 진짜 그거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0: 아.
1: 것 같아요. 예, 그 지점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진짜 판소리에 있는 말, 일거수이명창. 예, 그만큼 고수의 역할이 막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소리꾼의 호흡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록 씨가 갖고 있는 그 명고로서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거기에 녹아들여져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느껴지고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서 어찌보면 시작하셨고 지역의 그 코스를 계속 밟으시고 또
0: 네.
1: 지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는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에 있었던 그 선배들의 면면을 보고 자극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지역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또 본인은 또 어디 계신 것 같으신지요?
0: 아, 어렵네요. 네. 지금 저희 지역, 저는 조금, 표현하기를 아둥바둥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뭐, 이 지역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쉬운 것들도 정말 많고,
1: 그렇죠.
0: 예.
1: 그렇겠죠.
0: 이 지역이라서 가는 것들도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잘못 살려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길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이제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적으로나 어떤 행사 뭐 진행, 뭐 이런 문화, 예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파이가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연주자들도 많이 없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다음,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먹고 사는 문제로 좀 연결이 되잖아요.
1: 그쵸.
0: 네. 이거를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음악 말고, 대중에게 어필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어찌 보면 순수 예술. 우리 음악하는 게 좋아.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 이상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 발전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한국 음악의 사실 본향인데 네, 네, 네, 네. 그거에 비해서 어찌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제3의 김강록도 계속 나와줘야 또 그만큼 또 그 계속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강록 씨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후배들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네. 치고 오는구나라는 또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또 염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0: 아니, 저는 네. 근데 저는 이 지역에서 정말 뭐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아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아,
0: 뭐 제 2의 제 3회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하지만 저도 같이 아둥바둥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0: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 뭐, 후배, 선후배를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하는 좀 동료로서, 동업자로서,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런 다양한 뭐, 그 염원들도 있으실 테고, 뭐, 꿈도 있으시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계속 그 강록 씨가 꿈꾸는 삶에서 마음껏 다 하시면서 풀어내셨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또 후배들한테도 또 물려주고, 그 길도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어느덧 방송이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어버렸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0: 진짜 빨리 가죠.
1: 네, 진짜 그렇습니다. 늘 모자란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악바리의 도풍이라고 하는 노래 띄우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구호 외쳐야 됩니다.
0: 네.
1: 전주에 오면 김강록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주에 오면 선창할 테니까요.
0: 제가.
1: 네. 네. 그렇게 해야 이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가 완성이 됩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0: 네. 방송 봐주신 분들께 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전주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음악이 참 세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예술가들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고수로서 연주자로서 예술가로서 많이 성장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주에 가면 네, 딱 제가 떠오르게 되는 그 날까지 네,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0: 다시 한번
1: 네, 전주에 오면 본인 이름 김강록입니다.
0: 네, 죄송합니다.
1: 네, 전주에 오면
0: 김강록입니다.
1: 네, 아 우리 전주 지역에서 촉망받는 타악 연주자 김강록 씨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김강록 씨 같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게 이 전주 전북의 또 매력이자 저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네 염원처럼 한국 음악이 더 사랑받는 도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요즘 한여름인데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눅눅하고 습한 여름이 아닌데요. 올해 한국의 여름은 꼭 예전의 유럽 여름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맑고 건조해서 산책하긴 참 좋은데 어쩐지 우리가 알던 그 눅눅하고 끈적한 한국의 여름이 아니라 신기합니다. 집안에서 가만히 유럽으로 여행한 듯한 기분도 밀려오고요. 반대로 지금 유럽은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전례없는 습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죠.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선풍기마저 품절 대란이라는 소식이 연일 월드 토픽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알던 건조하고 낭만적인 유럽의 여름과 숨막히도록 후텁지근했던 한국의 열대야가 통째로 자리를 바꾼 것만 같은 2026년의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심담은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이 뒤바뀐 두 개의 공기를 음악으로 따라 걸어봅니다. 건조하고 서정적인 북반구의 낭만부터 우리 몸이 기억하는 뜨겁고 습한 열대야의 추억까지. 첫 곡은 여름밤 어둡고 밤 여름의 더위와 대비가 느껴지는 서늘함과 쓸쓸함의 정취를 닮은 곡입니다. 체코프스키의 사계 작품 번호 37번 중6번 벤노레 바르카롤 안단테 칸타빌레 런던 왕립음악원의 수지 세인트버리 극장 임윤찬의 라이브입니다.

앞서 음악으로 만났던 차이콥스키의 밴노래가 차분한 밤바다의 정취를 열어주었다면, 이제부터 들으실 세 곡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여름밤의 로망을 완성해주는 선율들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낮에 열기가 뜨거울수록 해가 저문 뒤 찾아오는 밤 공기의 서늘함이 더 고맙고 찬란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음악들은 바로 그 눈부신 여름밤의 시작과 환상,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읍을 열어줄 곡은 벨리오즈의 연가곡 여름밤 중 제1곡 빌라넬입니다. 곡의 제목은 여름밤이지만 흥미롭게도 음악은 전혀 무겁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시작이 만나는 눈부신 숲속을 연상시키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싱그러운 숲길을 거닐며 나비처럼 가볍게 사랑을 속삭이는 산뜻함. 말하자면 우리가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이할 때 품게 되는 설레는 첫 도약과도 같은 곡입니다. 숲길을 지나 밤이 깊어지면 여름은 비로소 환상의 옷을 입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멘데스준이 17세 때 느낀 셰익스피어의 세계가 16년 뒤 어른이 되어 그 부스음악으로 완성될 때그 환상적인 밤의 장면을 맡은 곡, 한여름밤의 꿈중 야상곡입니다. 깊은 밤 숲속 요정들이 깨어나 펼치는 비밀스러운 축제와 밤의 정적을 호른의 깊은 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건조하고 서늘한 북유럽의 숲속 어딘가에서 나만의 비밀스러운 기적이 만날 것만 같은 환상적인 낭만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름밤의 여정은 아련한 추억과 그리움으로 수렴됩니다. 미국의 음악가 새뮤얼 바버가 남긴 녹스빌, 1915년의 여름인데요. 해질녘 시원한 마당 풀밭에 온 가족이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의 자전적인 기억을 그린 곡입니다. 습도 낮은 밤하늘 위로 별이 쏟아지던 그 평화롭던 유년밤의 여름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더 애틋하고 찬란한 그 향수가 소프라노의 투명한 음색에 실려 흐릅니다. 설렘으로 시작해 환상으로 물들고 끝내 그리움의 별빛으로 반짝이는 북반구의 건조하고 서정적인 여름밤. 그 찬란한 세계의 서사 속으로 조금 더 깊이 걸어가 보시죠. 베를리오즈의 연가곡 여름밤, 작품 번호 7번 중 제1곡 빌라넬, 바바라 헨드릭스의 소프라노와 얀 쇠데르블롬이 지휘하는 포리 심포니에타의 연주, 그리고 멘데스존 한여름밤의 꿈 야상곡, 미하일 유롭스키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시티 심포니 러시아 필하모닉 연주, 모스크바 국제 음악의 전당 스베틀라노프 홀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새뮤얼 바버의 녹스빌 1915년의 여름, 소프라노 골다 슐츠와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라디오 프랑스 오디토리움 라이브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야외 무대인 독일 베를린의 발트빈의 극장으로 가봅니다. 숲속을 뜻하는 이름처럼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수만 명의 관객이 맥주를 마시고 음악을 즐기는 곳입니다. 여기서 울려 퍼진 조지 거쉰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입니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소프라노 신시아 헤이먼의 1995년 실황인데요. 재즈 공기가 한 스푼 얹어진 이 게으르고 낭만적인 밤의 예찬을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뜨겁고 습한 여름의 서사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남반구 아르헨티나의 후덥지근하고 화끈한 아스팔트의 연기를 담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여름을 이어 들을 건데요. 반도네온의 거친 숨결로 두 개의 여름을 잇는 다리를 건너보시죠. 조지 거쉰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 소프라노 신시아 하이먼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협연 사이먼 레틀경이 지휘하는 베를린 발트빈의 노천극장의 라이브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사계 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연주, 뉴욕 센트럴파크 실황입니다.

단도네온의 끈적한 음색이 지나간 자리에 훅 끼치는 열기 느껴지셨나요? 이제 우리는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여름으로 돌아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대야. 그리고 그 답답함을 단숨에 찢어버리듯 쏟아지는 한밤의 게릴라성 소나기. 비발디가 묘사한 여름의 사막적 폭풍은 어쩐지 유럽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의 장마철 밤을 꼭 닮았는데요. 안토니오 비발디 협주곡 2번 사단조 4개 중 여름. 스테판 플레브니악의 지휘와 바이올린 솔로, 베르사유 궁전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대전 예술전당 2023년 공연 라이브입니다.

앞서 음악으로 마주했던 찬란한 여름의 공기와 이 여름밤의 낭만을 오롯이 눈과 귀로 담아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7월을 맞아 전국 곳곳이 눈부신 클래식 선율로 물들 예정인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 좋은 국내 7월의 클래식 축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천년고도의 정취를 품은 경주로 향해 볼까요? 바로 7월 7일부터 열리는 경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라인업이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피아니스트 소녀름,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 뛰게 만드는 스타 연주자들이 대거 찾아오는데요. 역사의 숨결이 가득한 도시에서 듣는 세련된 전통 클래식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남겨줄 겁니다. 다음은 한국의 짜스부르크라고도 불리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입니다. 7월 23일 개막하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했는데요. 대관령의 시원하고 건조한 산바람을 맞으며 세계적인 거장의 연주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첼스트 양성원 예술감독이 이끄는 올해의 주제는 계승과 혁신이라고 해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위대한 유산이 현대 아티스트들의 손끝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을 시원한 고원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평창의 산바람을 지나 우리 지역에선 7월 27일부터 전주 비바체 칠레악 축제가 세계 평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김다미, 김현미, 해석 엘리아스 아크리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밤의 깊은 잔향을 선물하는데요. 올해는 관객들을 위해 전화 예약 중심으로 예매를 매끄럽게 돕고 있다고 하니 가까운 음악 나들이를 계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7월의 초순은 경주의 화려한 무대로 시작해서 7월 말에는 평창의 서늘한 산바람과 전주의 깊이 있는 실내악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이번 휴가철에서는 이 아름다운 축제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이지만 미리 초겨울의 차가움으로 타임업 해볼 건데요. 바로 전주 한병문화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시리즈 중 하나죠. 2026년 우수 작품 시리즈인데요. 전석 3만 원이고요. 전주에서 품격 높은 명품 클래식을 만나볼 수 있어 매년 가을 큰 사랑을 받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예매가 일찍 오픈되고 매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매 오픈 소식을 가져왔고요. 11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벽 공연장을 찬란하게 빛내 다섯 팀의 아티스트와 무대를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그첫 문을 여는 11월 7일의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수현 리사이틀입니다. 세계적인 콩쿠르 석권 및 쇼팽 콩쿠르 파이널 리스트로 클래식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수현은 정교한 테크닉과 지적이면서도 섬세한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낙엽이 물든 전주의 가을과 어우러지는 묵직하고 또 정서적인 피아노 독주로 11월의 첫 토요일 아침을 로맨틱하게 열어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11월 14일의 토요일에는 신뢰하게 진수를 보여줄 클래식한 앙상블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명문대 출신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이 앙상블은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견고하고도 따뜻한 현악의 울림이 차가워진 가을바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세 번째 주말에는 거장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무대인데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포르투 국제 콩쿠르 등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를 휩쓸며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로 자리 잡은 아티스트죠. 그의 연주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논리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시를 읽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김태형이 깊이 있는 타건과 영혼을 울리는 타임리스 클래식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의 길목에선 11월의 백미는 아벨 콰르텟이 장식합니다.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인정받은 대표적인 대표 현악 사중주단이죠. 네 개의 악기가 주고받는 치밀하고도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하나의 악기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하모니가 초겨울 아침의 여운을 아주 오랫동안 남겨줄 것입니다. 그럼 이 낭만적인 초겨울 아침의 예고편으로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명징한 타건과 섬세한 해석이 돋보이는 로베르트 슈반의 아라베스크 다장주, 작품 번호 18번, 강원도 양구 백자박물관 7회 라이브입니다.

서늘함과 뜨거운 사이에 시원하고 보송한 에어컨 바람까지 숨가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우리가 그 계절에 묻어든 추억만큼은 변하지 않고 음악 안에 고스란히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밤은 참 이상합니다. 낮의 열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왜 이렇게 서늘하고 다정한지요. 여름밤이 건네는 이 아련한 그리움의 독백을 고스란히 닮은 음악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평창의 푸른 녹음과 시원한 밤바람 속에서 연주되었던 거장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나단주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모든 창작을 내려놓았던 노년의 브람스는 마이닝겐에서 리하르트 필베트의 클라리넷 연주를 듣고 멈췄던 심장에 다시 불꽃이 튑니다. 그렇게 평생의 삶을 압축해 내놓은 이 걸작에는 뜨거웠던 청춘에 대한 회고와 체념, 그리고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습한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낮 동안 뜨겁게 달구어졌던 대지가 한밤중에 뿜어내는 눅눅한 열기, 그리고 그 열기 속에 묻어둔 아련한 추억들이 클라리넷의 애잔한 독백과 내게 현악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연주는 평창 음악제 라이브인데요. 맑고 청량한 대관령의 여름 밤바람 속에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 뜨겁고 습한 열대야의 감성이 건드려집니다. 기온과 습도가 잠시 뒤바뀐 올여름, 평창에서 마주하게 될이 곡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의 김한, 바이올린 이지윤, 그리고 바이올린 박지윤, 비올라의 헝웨이황, 첼로의 이정현 연주의 24년 제21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알펜시아 콘서트홀 라이브입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며 편안하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FM 93.5MHz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같은 시간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부시야기 전주와 나 대학 시절을 보낸 캠퍼스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시죠? 대략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니 특별한 경험은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캠퍼스에 대한 기억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잔디밭과 벤치, 그리고 건물들인가요? 또한 쉬는 시간이나 강의를 빼먹고 땡땡이 치며 그 잔디밭에 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청춘의 시절과 함께하는 캠퍼스의 기억. 언젠가 도시이야기에 나온 어느 게스트분이 캠퍼스와 같은 전주를 슬쩍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눌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로부터 이 도시를 소개받아 구글어스로 살펴봤습니다. 사전 정보가 없던 상태에서 쭉 내려다보는데 도로와 건물들이 있고 그 공간들을 뒤덮은 숲과 같은 모습을 보고서 이건 캠퍼스인데? 라는 탄식을 하고 살펴보니 저의 첫인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은 저의 20살을 캠퍼스에서 함께 보냈던 동기이자 40년 지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시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이인데요. 1988년 3월에 처음으로 확장했던 캠퍼스에서 새로 생긴 신설학과의 1기 입학생으로 만난 40년지기입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료와 강의를 하고 계신 장인수 교수님입니다. 장 교수님, 직접 인사와 함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방내과 가르치고 있고 병원 진료도 하고 있는 장인수라고 합니다.
0: 네, 그 진작 모시기로 했는데 늦어졌네요. 2년 만에 지금 모시게 됐는데 오래된 친구지만 오늘은 진행자와 게스트로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시죠?
1: 아, 예, 괜찮습니다.
0: 네, 예. 그래요. 우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옛날 또는 그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거슬러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대략 20년은 서울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캠퍼스에서의 그 시절 이래 40년은 전주에서 살고 보내고 있는 전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장 교수님은 전주라는 도시에서 외부자일까요? 아니면 내부자일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전주와의 관계 그리고 전주와의 인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뭐 전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는 거지 생각이 약간 들 정도인데요.
0: 네.
1: 전주에서 늘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전주의 특히 오래된 거리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작은 도로, 길 이런 집들에 대한 어떤 추억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삼례분이고 아버지는 이제 김제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체에 대해서 아주 어릴 적부터 이게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서 뭐 당연히 지금도 난 전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말씀을 좀 여쭤보는 게 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그 규정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일종의 내부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좀 밖에서의 생활을 겪어보기도 했고 밖에서 전주로 온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좀 해보는데 뭐 지금 다음에 그 나와 있는 이 질문과 연관시켜서. 외부자와 내부자 사이에서 어떤 경계에 계신 분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 전주, 그 장 교수님이 바라보는 전주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1: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도시는 늘 변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딘가 한쪽은 개발되고 한쪽은 또 약간 쇠락하는 지역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어딘가는 추억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인가는 그 반대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 전주는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의 모습들이 아니었고 약간 좀 구시가 중심에 있었던 그 거리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떤 집들 뭐 카페들 이런 것들에서 제 기억이 형성이 돼요. 그 예전에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가 전주 시내 정말 오래된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0: 어디쯤?
1: 술집 연인들이라는 술집도 있었고요.
0: 시내.
1: 그걸 기억하는 분은 아마 좀
0: 거의 우리 또래나
1: 연식이 되는 최소한 50 이상인 분들일 거고.
0: 80년대 학번 정도 되겠네.
1: 그렇죠. 그다음에 시내에 그 빈센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약간 요즘 개념 좀 반지하 비슷하게 내려가 있는 데 있었는데 독특한 게그꽤 오래 유지됐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0: 맞아요. 그게
1: 맞으면은
0: 한 2000년대 2010년 이후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거의 30, 20년에서 30년 정도였는데 나중에 거기 지나다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바뀐 상태로
0: 그대로?
1: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알기로는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추억들, 친구들 만나고 얘기 나누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전주라면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전주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긴 하지만 개발을 앞세우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도 부수고 저기다 뭘 세우고 이런 계획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어지는 건물과 새로운 도로가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또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도로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거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제 젊음의 시간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약간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따 그런 부분을 다뤄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 그 다음에 어떤 경제를 좀더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런 것만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중심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시는 저도 예전에 여기 우리 저그어
0: 진로 PD?
1: 그
0: 처음
1: 길번님과
0: 알았는데.
1: 연이 돼서 자동차나 도시에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는 강의도 많이 듣게 됐고 그게 눈을 많이 뜨게 해줬는데 세상 모든 도시는 자동차 중심 도시가 있고 사람 중심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걸 편하게 만든 도시가 있고요. 차로 휙휙 지나갈 수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자동차 중심 도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사람 중심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얘기 나눌 체플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에는 사람 중심의 도시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주가 자꾸 사람 중심이었던 시가들은 조금씩 살아가고 있고 자동차 중심으로 그냥 휙휙 지나가는 차 타기 편하고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로 변모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저한테 아쉬움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죠.
0: 그래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그 전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몇 년도쯤이죠?
1: 그 굉장히 오래 거슬러 갈수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드린 대로
0: 초등학교 때인가요?
1: 저 초등학교 때에 그때는 이제 그때는 저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 살았고 방학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 전부 다 이렇게 전주로 이제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차 태워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옛날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위치인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이런 건물이 아니라 약간 삥 돌아서 걸어 올라가게 만든 터미널이 있었고
0: 동그랗게.
1: 그렇죠. 거기서 내려서 있으면은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삼촌들이 와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 많은 삼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20대 초반의 젊은 삼촌과 뭐 이모들이 우리 데리러 와서 데리고 이제 그 비포장도로 달려서 삼례로 가고 했습니다.
0: 그러면 그게 한진고속 이
1: 오,
0: 나오는 게
1: 맞아요.
0: 한진고속도 기억나시죠?
1: 한진고속도
0: 아,
1: 기억이
0: 그때부터.
1: 있고요. 그때는 한진고속하고 나머지 고속이 분리돼 있었죠. 그거
0: 네.
1: 아는 사람이면 더 연식이 좀된
0: 네.
1: 사람들인데.
0: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릴 적에 그 추억을 좀 소환하기도 해서 했는데,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미 힌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아까 언급했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채플힐이라는 도시잖아요. 저한테 그이 이야기를 이 도시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예를 들어서 차를 제한하고, 도심으로의 진입을,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가 좀 활성화된 미국에서 보기 드문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마침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됐는데, 그때 그 도시와의 인연을 맺었던 그때로부터 한번 거슬러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여기 조금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처음 듣는 사람들은
0: 네.
1: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면 전혀 와닿지 않을 수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주에 대한 설명 약간 그다음에 그 지금 얘기 나누는 채플힐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 약간 아마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0: 방송에서는 그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설명하기도 할 겁니다.
1: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미국에 51개 주가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크게 봐서는 동쪽 끝에 있고요. 대서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영역을 차지하는 큰 주들이 있고,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뭐 LA 이런 도시가 쭉 있고 하잖아요. 근데 동쪽 끝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데, 일단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워싱턴 DC,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워싱턴 DC가 나오고요. 미국의 수도인. 남쪽으로 내려가면 플로리다가 나옵니다. 그딱 중간쯤에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캐롤라이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북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특히 이 남캐롤라이나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이제 국경연하고 저기 그 줄을 대고 경계를 하고 있는 주기도 하고 남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엄청 옛날에 진짜 배 타고 하와이 거쳐 도쿄 거쳐 전주를 왔고요. 그 사람들이 최초에 세운 게 예수병원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
0: 전주하고 인연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1: 네, 남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 북장로교회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
0: 그렇죠.
1: 우리 이 전주 지역 사람이라면 특히 예수병원의 역사, 특히 여기 마리 인골드인가 아마 하신 분이 처음 오셨는데 여자분이고 말 타고 와서 여기 진료도 하고 했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처음으로 왔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선교 어떤 뭐 어떤 기독교나 종교인들이 선교를 하러 아프리카나 이런 데갈때 유서 써놓고 가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실제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여기 전주에 묻히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 어떻게 보면 전주와도 좀 연이 닿는 데가 이게 이 캐롤라이나 주가 되겠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날린 그 테스트를 한 데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커요. 그 한반도 크기쯤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 하나가 대체로 우리나라 하나만 한데 여기에 주도는 더람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지금 수도겠죠. 그 다음에 더람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샬럿이라고 샬럿이 제일 커요.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그런데 그 더람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채플릴이라고는 아주 작은. 근데 여기 더람에는 이 노스캐롤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듀크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0: 유명한 학교죠.
1: 듀크대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부터니까, 왜냐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지만 옛날 남북전쟁 날 때만 해도 여기 노스캐롤라, 사우스캐롤라 그때 다 남부군 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북쪽에 하버드대가 있으면 남쪽에는 듀크대가 있다면 그게
0: 그렇죠.
1: 듀크.
0: 거점이 될 만한
1: 지금도 자부심이 아주 강한 데가 있고요. 그러고 이 채플릴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가
0: 주립대학인가요?
1: 주립대학이고 그래서 채플릴이 그 본교가 있어서 그이 사람들 이 주의 사람들은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는 큰 교육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인구 규모는 작지만 그런 것이 되겠죠.
0: 그래요. 그때 그 이곳에서 안식년을 1년 정도 보내셨나요?
1: 1년 좀 넘게 있었고요.
0: 네.
1: 2007년도에
0: 2007년.
1: 갔으니까 지금 벌써 꽤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뭐 여름 왔다 갔다 하자 미국살이는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상당히 뭐 가족들 다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막그 걱정도 하고 가서
0: 가족이 자녀들과 전부 다
1: 예, 그때
0: 네 명이
1: 같이
0: 더
1: 가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치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미국이란 데는 총이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무슨 한참 전 얘기인데 한참 얘기하다가 아 한국 되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 범죄 많이 일어나 강도도 있고 도둑도 많아 그랬더니 니네는 총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치 우린 총기가 불법이니까 그게 원래 사실 미국 군정하고 상관이 있는데 미국 군정 시절에 이제 왔던 미군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총 모든 무기를 불법화했어요. 총뿐만 아니라 칼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된 것이긴 한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외국 나라들 나라 따라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특히 미국은 제가 뭐 지금 통계는 아니고 그 당시 통계로 미국 전체에 3억 5천만 정의 총이 있대요. 허가받은 라이센스 총이. 그다음에
0: 인구수하고 거의 같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총까지 치면은 국민 숫자보다 총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미국살이 해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밤에 안 돌아다닙니다. 불 꺼지면 그냥 안 나가요. 그리고 언제든 상대방도 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무섭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채플린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미국 전체에서 통계를 봐도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꽤 안전하다는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원래 이제 아까 언급한 샬럿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도시까지 개인적으로 번졌는데, 이 도시를 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인구수 한 6만 2천 정도인데, 그 중에 아까 말한 노스캐롤리나 대학 이 구성원이 한 3만 2천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대학 구성원들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도시민들도 다 대학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금도 범죄율이나 치안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도시라고 묘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 드리자면은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육도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익산이나 전주도 외부에서 볼땐 교육도시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대학이 많고 또 크고 하니까. 근데 채플린이 그런 의미로 상당히 교육도시라 할수 있고요. 아까 캠퍼스 말씀하셨는데 원래 캠퍼스라는 거그
0: 캠프.
1: 캠프라는 어근이 그 어원 자체가 벌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할때 캄파, 뭐 캄파스, 그리고
0: 옛날
1: 이게
0: 군사적
1: 다
0: 용어로 진영
1: 그런 뜻도
0: 그런 뜻도
1: 있는데
0: 있고.
1: 진짜 오리지널 가장 핵심은 들판이에요. 그냥
0: 들판.
1: 들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챔피언이고 챔피언도 이제 그 들판에서 싸워서 이기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캠퍼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뭐 여기 전주도 뭐 전주 교대나 이런 황학도 같은 데 울타리가 있고 그걸 딱 여기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여기도 뭐 우석대나 전주대나 전북대 가보면 경계가 있고 여기부터는 대학, 여기부터는 바깥이 있죠. 근데 안 그런 학교가 외국에 되게 많아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0: 채플릴도?
1: 같은 경우도 채플릴도 그러고
0: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1: 듀크대도
0: 있나요?
1: 그러고요. 정확히 막 가다 보면은 여기 대학인데 여기부터는 대학이고 여기부터는 아니야. 그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 그냥 분리불가한 상태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0: 유럽의 대학들이 보통 그렇게 다
1: 그렇죠.
0: 건물 산재 있고 도시 곳곳에.
1: 맞죠, 맞죠. 여기 저기 뭐
0: 근데
1: K
0: 그렇게 좀 하고, 미국 대학들은 좀 우리와 좀 비슷한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좀 다른가 보네요.
1: 예, 아닌데 미국도 도시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거든요. 영국은 원래 오래되다 보니까 뭐 캠브리지나 이런 데가 캠브리지가 도시기도 하지만 캠브리지
0: 그렇죠.
1: 대학이 있기도 한데 그냥 경계하고 구별이 없어요. 가다 보면 건물 서 있는데 그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그냥 일반 주택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이 잘안 돼. 캠퍼스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그냥 그 넓은 영역에서 학교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구별되어 있지 않죠.
0: 그러면 그 대학이 어떤 도시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이미 상상이 되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의 미국 도시를 그 생각을 할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도 있고 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자동차로 이동해서 하고 뭐큰 주차장이 딸린 맥도날드 옆에서 그 햄버거를 사기도 하고 뭐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보통의 우리가 상상해왔던 미국의 도시와 다른 모습일 것 같고 그 지금 뭐 이동 패턴, 교통 이그 것과 그 연관시켜서 그 채프리를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냥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네, 채플릴인데 중심부가 약간 외곽 지역에서 그 집을 구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집을 구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보면 보니까 딱 집을 구하고 이사 가고 딱간 다음에 왜막 우리 이사 가면 한국식으로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기 딱 도착해서 집 이사 준비를 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차를 사러 가는 일입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러 갑니다.
0: 차가 필요하니까.
1: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까지 1.9마일이에요.
0: 그러면 한 4km?
1: 그쵸. 4km 좀못 되는데,
0: 5km? 4,
1: 걸어가기 불가능합니다. 가서 저기 빵 하나 사들고 오려면은 한 7km 왕복인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식 스타일인 거고, 그
0: 그렇죠.
1: 다음에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거점에 일정한 약간 그런 마트나 몰이 모이는 작은 데가 있고, 굉장히 큰 몰에는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가 막 아울렛 있는 거대한 몰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자잘하게 그냥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이런 게 모이는 몰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내 주거 지역과 그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도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인도가, 그냥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에는 진짜로 그 사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숲이 있고 차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숲길을 가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차도에서 한쪽 구석에서 그냥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0: 그렇죠.
1: 그런 데죠. 근데 이 채플릴이라는 도시는 교육 도시고 역사가 좀 오래된 이런 도시인데, 거기에 탈피해가지고 그 채플릴을 중심으로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중심부에 있고, 이게 채플힐, 미국의 어디든 무슨 무슨 힐이라는 글자 들어간 데들은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 경사가 있는 언덕 위에 학교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이시 경계의 안쪽이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주차장이 비싸고요. 주차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시 외곽에 굉장히 넓은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등록은 해 무료지만 등록은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거기에 차를 아침에 이제 저는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계속 다녔는데 아까 얘기했던 외곽에 살았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쭉 가서 채플릴 외곽에 있는 대형 그 파킹랏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면 버스가 옵니다. 그 버스는 완전 무료고요. 그다음에 정말 자주 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때도 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거였고, 그걸 타면 시내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마디 요약을 해서 시 내부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
0: 들어갈 수는
1: 근데
0: 있지만,
1: 주차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 전주 시내에 차를 대야 되는데 하루에 3만 원 이렇게 넣으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 대신에 외곽의 지역에다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무료 셔틀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0: 셔틀도 무료?
1: 구조입니다.
0: 정리를 해보자면, 채플릴 시내, 채플릴 시에 포함되는 구역이었나요? 그 거주하던 아파트가?
1: 제가 사는 데는 채플릴에서 외곽인데 사실상 채플릴 시 안쪽에는
0: 응.
1: 별로 없어요. 거주
0: 아,
1: 지역이 없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참 비유하기 좀 어려운데 전주시도 딱이 모델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한옥마을만 상상을 해보자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일정을
0: 주변에,
1: 한몇 블록 되는 전체를 딱 에워싸고
0: 네.
1: 그 내부에 차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갈 수는 있으나 차를 세울 공간이 없고 세운다면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다 비역이 그런데 예를 들어 한옥마을 중심으로 상당히 먼 외곽 지역에 전주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아주 넓은 공용 주차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거기다 차를 대면은 정말 한 10분 단위로 셔틀이 10분 15분 단위로 계속 여러분 그 무료 버스를 타고 한옥마을 근처에 내려주고 아까 말한 시그어그 어느 지역이든 차가 다닌다고 생각을 보세요. 그런 식의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플릴 그 시가 내에는 일종의 그 대학이나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들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거주는 조금 떨어진 외곽에서 하면서 들어올 때는 차를 그 바깥에 받치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그렇
1: 그게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곧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우리 그잘 아시겠지만 전주 시내에 지금 차량 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느끼는 것처럼 주차난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그 교통체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하나의 대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요.
0: 그래. 그 놀랬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도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왔을 텐데 지금 펼쳐진 실제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은 전혀 기대 모를 것 같죠? 그런 것들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저또 놀랬어요. 이 방송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만 이해를 했거든요. 대중교통이나 뭐 자전거에 좀 신경을 쓰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시내버스 자체가 무료로 운영된다. 그다음에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자체를 그 채플릴 시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대학이 도시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또 하나는 무료 시내버스와 함께 비전제로라는 거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을 0으로 맞춰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점들이 놀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학과 지역이 도시가 어떻게 그 연결하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1: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0: 같아요.
1: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어떤
0: 수차나
1: 체계나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재정 부담을 시에서 대부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그 UNC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좀 낮긴 해요. 왜냐면 이 대학이 공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거기 흔히 말하는 퍼블릭 스쿨이라 말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주립대 포함 이런 그 공립학교, 공립대학교 중에서는 거의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학생 유입도 많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런 학교죠. 그리고 채플릴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재원을 출자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어 뭐 시장님도 늘 바뀌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어요. 그 도시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중심부는 올드타운이라고 부르는 정말 남부시대부터 왔던 오래된 거리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리고 아까 뭐 유럽이나 뭐 파리 같은 데 가보시면 도로 되게 작아요. 한국, 우리도 작지만. 근데 우리도 막 새로 도로 내는, 우리 구시가에 가면 작은 도로들 있고, 옛날에 그뭐 풍년제가 뒤에 있는 작은 골목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주의 옛 모습들인데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갈아엎고 없고 새로 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자동차를 위해서 큰 돈을 더 내고 뭐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약간 파격인데, 아 그러면 우리 중심가에 있는 이런 올드타운은 이걸 부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로 보존하자. 대신에 차들은 좀 불편하지만 밖에다 세우고, 대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무료 셔틀을 이렇게 돌리겠다는 생각은 대단한 발상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언급했던 게 보통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사례로서 소개되는 도시들의 그 패턴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넓힌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 아무리 현대에 형성됐지만 이미 그 체계에 잡혀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길 넓혀가는 방식은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꾸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뭐가 좀 낡아버리면 거기를 버리고 새롭게 시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빼먹었는데, 예전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삼례 시절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삼례도 그 당시 인구 한 2만에서 3만? 그 정도 됐고, 그 중에 학생이 한 6천 명 정도 됐잖아요. 6천에서 8천. 그러면 아까 말한 것과 뭐 비슷한 그 유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도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학인데, 우리와는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학교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까 그 셔틀버스 운영에 또 관여를 하는 대학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혹시 고민이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기가 가장 급선무가 되고요. 중장기적인 플랜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어떤 데 생업이 있으면 그 앞에 생업일, 그 다음에 쫙 작게 봐서 당장 오늘 해야 될 일, 다음 주할 일, 그 시간 나면은 이제 놓아버리게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라는 도시 자체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 주기로 이 모습이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내다볼 때, 야, 길게 볼때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인구 감소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통찰하라는 눈으로 누가를 봐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시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를 바라본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산업 위주, 돈 위주로 가게 되면요, 그냥 큰 기업 유치하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무슨 탑을 쌓아서 하겠다. 여기다가 뭐, 사상 최대의 무슨 뭐, 거대한 조각상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 한 200m짜리
0: 동양 최대 뭐
1: 로보트를 하나 막
0: 만들면 한국 최대라고
1: 만들어서 한국 최대의 무슨 그 불상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학 유치해 봅시다. 그리고 막 여기다 개발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 소수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도시의 모습이 과연 10년, 20년 뒤에 우리 세대나 우리 아들, 그 손자 세대가 바라봤을 적에 이게 내가 꿈꿔왔던 도시의 미래가 맞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려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들도 막 엄청나게 늘고 있고, 반면에 인구는 한편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갈 건가? 예를 들어 아까 삼례 얘기했지만 삼례 주민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 대부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큰 비전을 잘 가지지 못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길도 제시해주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 중심으로 꾸려 나갈 적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KTX를 유치하며 하고 이게 도시 생기면 엄청 발전할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누군가는 발전하고 누군가는 또 이득을 얻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반면에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 머물지 않아요. 교통이 너무 좋아지면은
0: 실제 그렇잖아요. 뭐 잠깐 왔다가
1: 당일날
0: 찍고
1: 가버리는 거죠.
0: 식사 한끼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예전이라면 와서 하루를 머물고 가면 몇 끼를 먹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술을 한잔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점점 그 빨려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러려면 그 도시가 우선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막 많은 분들은 고민하시겠지만은 한옥마을이 그냥 뭐가 있고 그냥 하루 더 머무를 수 있고 뭐가 또더 있대 어디가 뭐가 있다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동선 안에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그거를 막 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여기다 뭐 케이블카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막 해보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소한 한 여수 정도는 돼가지고 이렇게 막 바다를 건너 케이블카 설치하면은 사람들 혹해서 막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다른 관점에서 더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나는 걸 일단 만들고 꾸미고 하는 그런 플랜들이 사실은 이 도시를 이반하는 사람들 머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전주를 또는 삼례를 뭐 익산을 내 고향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찾게 만들고 자녀 세대들이 와도 야 거기 너무 재밌어 그냥 또 가고 싶어 저번에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겠어 생각 들려고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장기적인 플랜과 비전을 줘야 되거든요.
0: 매력, 맛, 전주만의 특징, 특질, 뭐 이런 표현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디 가서나 볼수 있는 그 거리, 그런 것들, 뭐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그 거리가 아니라, 모든 걸로 다 느낄 수 있는, 걸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속도라든가, 이게 딱 되어 있는 그런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거에는 이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갖고서 만들어야 할 정체성 같은 그런 걸로 표현을 할수 있겠네.
1: 예, 거기 뭐 슬로우 시티 또는 뭐 거의 슬로우 시티나 우리 전주 주변을 보면 여기 둘레길 같은 데 보면 거기 달팽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 볼 때마다 그뭔 말이냐면요. 빠르게 지나가면 얻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음미하면서 느낄 때만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거기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내 엄마의 이야기 여기 땅을 지키다가 맨날 뭐 작은 슈퍼를 하시면서 40년, 50년 동안 했던 어떤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화려하고 예쁜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지만, 누가 좀 있으면, 예를 들어 100m짜리 탑을 세웠어요. 그럼 누가 120m짜리 탑을 금방 그 옆에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그럼 사람들은, 야, 거기가 더 높대. 그러면 그럼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경쟁으로는, 정말 10년, 20년 갈수 있는 매력을 구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이야기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뭐가 좀,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가 그런 도시로 갈수 있는 것들을 정말 고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우리 잠시 노래 한곡 듣고 말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청해 주신 노래가 퀸의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잖아요. 혹시 뭐 신청하신 이유 같은 거 있을까요? 설명.
1: 명곡인데요.
0: 명곡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지금 한 40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체프릴이나 여러 도시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주와 관련시켜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뭐 전주만의 매력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와 거의 비슷한 축에서의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협소하게 좁히지 말고 뭐 교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도시의 큰 틀에서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전주와 여러 도시들을 찾아서 이야기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한의사잖아요. 의사로서 사람들을 진단할 때 기혈순환 뭐 이런 관점을 보기도 하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주라는 도시의 현재 순환 상태 그리고 도시의 맥, 전주의 맥을 짚어본다면 어떤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1: 전주도 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는 유럽이 너무 더워진다는 뉴스에 네. 막 크게 등장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더워지고 있거든요.
0: 네.
1: 급속도로 지금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 내 도시들 놓고 볼지 전주가 좀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0: 가끔씩 그 보도로 대구와 경쟁을 하는 그렇게
1: 그렇죠.
0: 나오죠.
1: 사실 우리가 대구는 분지라서 더워 막 얘기해왔는데 전주는 이렇게 평야 지역이고 하니까 전주는 훨씬 시원해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보면은 전주가 더 더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도로 유럽 같은데 오래된 도시는 그런다는 거예요. 도로 건축을 할 적에 거기를 지나는 바람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산골짜기 같은 데 바람이 쭉 흘러나가는 이런 데서 그걸 막 막는 형태로 아파트를 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흐름을 방해하게 될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도시를 뜨겁게 만드는 어떤 그열 도매에 쌓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전주는 그런 면에서 지금 지난 30년, 4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고층 아파트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0: 50층까지도.
1: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바람의 흐름이랄까? 또 도시 안의 흐름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차량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막 여기도 뭐 터널도 뚫고 막 하고 있지만 그런 자체가 과연 우리 전체적인 자연 환경에 전혀 어떤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순환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0: 지적하신 부분에 이제 바람길 관련해서 주로 그 하천, 삼천이나 전주천 주변에 예전에 없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실제 존재를 하시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난화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전주는 또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셨다면 해법과 치료도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초반에 말씀하셨던 전주라는 그 도시의 정체성에 비춰서, 그리고 방금도 언급했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는데, 앞서 이제 체프릴에서의 그 예처럼 그런 그 설계나 공안을 통해서 차를 좀더 불편하게 만들고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체질 개선이 전주에도 필요할까요? 또는 가능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구애받지 말고 전주에 대한 어떤 시민 장인수의 재연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지금 자동차 이외에 다른 탈 것 또는 대안이 되는 것들을 사실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모바일 뭐 뭐라 부르죠? 막 이동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0: 모빌리티.
1: 예, 네. 그래서 네. 약간 그 전동 킥보드 같은 네. 거라든가 전동 네. 자전거 전도 네. 많이 늘어나고 또 전 당연한 현상일 뿐더러 네. 그러면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편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게 더 잘 소통하고 도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 사람들이요 네.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고요.
0: 네.
1: 차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대형몰과 대형마트 다닙니다.
0: 네.
1: 왜냐하면 내 차가 크니까 네. 뭐 마트 큰 대형마트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다 몽땅 싣고 그냥 와서 집을 와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막자는 것이 아니에요.
0: 네.
1: 그건 그것대로 있지만은 정말 작은 뭐 하나 살 때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그런 공용자전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더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보행자들이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저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플릴도 그래서 거기는 뭐 할로윈이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축제 있잖아요.
0: 네.
1: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막 해서 젊은 사람들 막 몰려와서 그걸 즐기고 하는 문화들 건전한 이런 형태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가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잠깐 왔다 그냥 떠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좀 더 일반 시민들이 또 걷기 더 편한 도시, 뭐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적분 용이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가 더 전주를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찾게 만드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스토리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와서도 편하게 앉아서 차 운전 안 하고도 그 하천에다가 발 담그고 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모습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청계천이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로 외국인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거기 와서 외갈이나 이런 뭐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거 구경할 수도 있고
0: 네.
1: 또 잠깐이지만 신발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서 사람들과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더 우리한테 친화적인 거고요. 전주는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더 발굴하기만 하면은 서울의 청계천보다는 훨씬 더 그런 요소들을 전주천이나 삼주천에 만들 수 있을 거 생각을
0: 살아있는.
1: 네. 그럼요. 네. 그다음에 그런 스팟 몇 군데다 만들어서 조금 더 친화적인 공간을 만든다면은 그리고 그걸 개발한다면은 사람들이 와서 아 이번에 한옥마을 봤지만 내일은 뭐 삼천천에 가서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발도 담그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고 구석구석이 여기저기 만들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게 오히려 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가면서 지낼 만한 그 도시. 참 전주 예쁘고 아름답지만 구석구석에 정말 몰랐던 게 있네. 야, 이런 게 있나는 것들을 그런 스토리와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게 재밌어야 돼요. 시민들도 네.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삼천천이나 전주천 얘기 드렸지만 전주천 같은 경우에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0년, 40년 전에 정말 그 물 더러웠거든요.
0: 근데 그거 그 시멘트로 다 곧
1: 그렇죠.
0: 돼 있었고
1: 시멘트로 다 막아놨고 네. 그다음에 물 썩어가지고 이게 네. 정말 이게 그 좋은 하천이 아니었지만 네.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깨끗한 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몇몇 부분은 있어요. 그냥 네. 여기도 시민들이 징검다리 건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청계천처럼 조금 더 친화적으로 그냥 발 담그고 들어가서 외가리가 물고기 잡아먹은 거 그냥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포인트를 조금 더 요소해서 만들면은
0: 네.
1: 지금 한옥마을 둘러본 사람들이 뭐 한옥 옷도 갈아입고 막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대규모나 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잘한 아기자기한 이런 스팟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다면은 그런 걸로 해서 야 어디가 뭐도 있대 다음에는 저거 해봐야지 생각 드게 만드는 게 이 도시를 더 정겹게 만들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요. 서울 사람들은 춘천 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놀라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형 마트 만들고 대형몰 만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 같은 거 만들 수 없어요.
0: 네.
1: 더 높은 뭘 만든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 거대한 이런 요즘에 뭐 롯데타워 같은 것들 만들 수 없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은 그거를 모방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주만의 어떤 이런 것들. 그 예전에 어떤 선비가 조선시대에 친구가 와서 막 놀고 막 며칠 지나다 이제 갈래 하니까 아, 야, 가지 말고 하더니 갑자기 상자 하나 꺼내와요. 그래서 이 상자가 이게 열면 안에 보물이 있다는데 내가 아무래도 안 열리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나 줘봐. 그래서 열쇠는 있는데 열쇠가 잘 안 맞는데요. 아기가.
0: 네.
1: 그래서 그거 막 몇 시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놓고 생각 친구가 와서 또 야, 이거 먹고 해서 또 밥 먹고 해서 하루 더 자고 막 하다가 다음날 딱 열었는데 빈 상자였다고 합니다. 그 상자의 이름이 유객함. 그러니까 손님을 머무르게 하는 상자.
0: 아.
1: 그래서 그냥 그걸 어떻게 보면은 빈 상자였지만 거기에 친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나 정말 너 오랜만에 왔는데, 고향 왔는데 그냥 하루도 나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고 싶어서
0: 아.
1: 했던 상자.
0: 네.
1: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런 색채와 색깔을 살리는 모습을 전주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 그게 훨씬 더 그 전주가 매력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요. 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전 아까 내내 말씀하셨던 게 전주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0: 이제 그 절에 소속된 게 아니고 민간 신앙으로서 돌까가 누가 만든 건데, 저희 어릴 적에 금산사 쪽에 그 학생들 MT 가면요, 거기 그불 켜져 있거든요, 밤에도. 거기 가서 담력 테스트 한다고.
1: 그 주차장
0: 맞아요, 맞아요.
1: 옆에?
0: 모학산 저기
1: 예.
0: 금산사 주차장 옆에 있거든요.
1: 예.
0: 그런 거가 전 괜찮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전주시에도 삼천천 구석 같은 데뭘 그런 거딱 꾸며놔가지고 도깨비 체험한다든가, 여기서 옛날에 뭐 도깨비가 옛날부터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막 씨름하다가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 빗자루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요소에서 예쁜 스팟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좀 머물러 앉아가지고 한 시간씩 얘기 나누고 갈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가 더 전주다운 면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거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지 않고 전주에서 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미래의 전주가 그런 모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자전거 코스나 자전거로의 여행만 잘 조금 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잘 프로그램화해서 뭐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만 해도 전주에 머물 하룻밤 머무를 또 다른 이유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정성을 다해서 찾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 뭐, 예.
0: 예,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 가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단히 학술적이고 지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20년은 서울에서, 40년은 전주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 수많은 도시들을 겪어보셨는데, 혹시 은퇴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0: 은퇴까지 막 엄청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살면서 저는 전주가 좋았고 그리고 지금도 좋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그냥 계속 살아서 살면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냥 내 추억이 한편으로 공존하면서 물론 저 발전하고 무관한 건 아니에요. 더
1: 그렇죠.
0: 발전하고 이 도시가 더잘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이렇게 그냥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려면 제가 봐서는 이런 방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남아주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은퇴 후에도 전주에서 계속 전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도시와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다짐일 수 있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시고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40년지기라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20살에 만나 지금까지 저 길벗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인데요. 그 시절 캠퍼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이 훗날 도시를 주제로 그것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채프릴이라는 낯선 도시를 소개한 이유도 단순히 캠퍼스처럼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더 눈여겨본 것은 도시와 대학의 관계였고요. 대학은 도시 안에 자리한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도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도 대학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질문을 함께 던져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이야기를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콜피온스의 챗 홀리데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미있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7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1: 아유, 제 목소리가.
0: 네, 괜찮나 모르겠네요. 감기 때문에. 아유, 네,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익산 주민이 전하는 익산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방송 함께하는 재미보라 팀 명진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제 목소리 대신 명진쌤이 고운 목소리를 한번 뽐내주셨으면
2: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0: 좋겠습니다.
2: 목소리 좋아요.
0: 네,
2: 괜찮아요.
0: 아, 다행입니다. 최근에 파크골프 소식을 저희가 3월, 4월, 5월에 많이 전했는데,
2: 네.
0: 선생님이 계속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슬펐습니다.
2: 아,
0: 그
2: 예.
0: 소식을 명진쌤이 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최근에 좀 집안에 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비웠어요.
0: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2: 그렇지만
0: 반갑습니다.
2: 파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0: 네네.
2: 근데 8월 달에 시험이 남았습니다.
0: 시험이라면 어떤,
2: 자격증 시험이요.
0: 또 자격증이요?
2: 지도자 자격증 시험.
0: 우와,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8월 이후에는 제가 돈 내고 배워야 되는 약간,
2: 아,
0: 그렇게 되는 건가요?
2: 그렇진 않고.
0: 진짜 매사 열심히 하시는, 8월 달에 또 응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좋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1부 지금 익사는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사는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익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알면 좋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준비한 소식이 꽤 많아가지고
2: 맞아요.
0: 저희가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첫
2: 네, 첫
0: 번째
2: 번째
0: 소식
2: 소식
0: 전해주시죠.
2: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익산 하면 공원이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신흥공원이라고 생겼습니다. 뭐
0: 네.
2: 원래 있는데 거기가 작년에 올해 많이 그좀 이렇게 개발이 더욱더
0: 맞아요,
2: 돼가지고
0: 맞아요.
2: 아주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죠.
0: 맞아요.
2: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동축제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레이저쇼, 오로라 레이저쇼죠. 그러니까 레이저만 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연기 같은 걸 해가지고 오로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레이저쇼인데요. 그것을
0: 그래요.
2: 이제 매주 금, 토, 일 저녁 8시 30분부터 상설 계속 운영한다는 거예요.
0: 아, 계속 레이저쇼를 한다는
2: 예,
0: 얘기죠?
2: 그렇죠.
0: 오, 너무 좋다.
2: 축제할 때만 하던 것들을 이제 연중 계속 해서 많은 시민분들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 콘텐츠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0: 신흥공원 어디서 이걸
2: 예.
0: 운영하나요?
2: 신흥공원에 요번에 작년에 새로 생겼던 그 보행교 있죠? 그
0: 네네.
2: 보행교를 건너시면 신흥공원 입구에 오로라 광장이라고 까딱이 정비된 광장이 있어요. 주차장도 넓고 잘돼 있는데 그 오로라 광장에서 매주 금, 토, 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이 됩니다. 한번할때총 2회를 하는데요. 한번 1회차에는 20분,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2회차 20분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8시 반에 한 번, 9시에 한 번. 이렇게 20분씩 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0: 좋다.
2: 감성적인 음악과 아름다운 레이저를 잘 조화되어 가지고 우리 아마 그 공원을 찾으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